6월의 첫날인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김연자의 아모르파티 함께 들었습니다. 언제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게 시간이지만 6월은 더 빨리 지나갈 것만 같죠. 농사일 한창 바쁠 때가 6월이고 또 상반기 마무리하면서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기도 6월이고 거기다가 내일 모레 선거날이고요. 다음 주 6월 11일부터는 월드컵 시작하니까 열심히 응원해야 되고 와우 숨가쁘죠? 진짜 할 일 많은 6월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들을 거두면 좋겠습니다. 첫날이니까 뭔가 좋은 기운으로요. 황명숙님께서는요. 올해 재취업한 우리 남편도 이제는 익숙한 것 같아 다행입니다. 6월에는 우리 집안에 좋은 기운만 있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황명숙님 그럴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6185님께서는 울 집 막둥이가 이번 달 말에 행정고시 2차 시험을 봐요. 와우.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기야, 엄마가 늘 응원하는 거 알지? 민기, 화이팅! 아하, 이달 말에요. 그쵸, 네. 시험 앞두고 계신 분들 얼마나 준비 많이 하고 계실까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황명숙님, 6185님 두 분에게 모두 시원한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6월의 계획들 보내주셔도 되고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언제나 환영이고요.

방송으로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들, 속상한 이야기도 괜찮고 아니면 뭐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까지 모든 이야기 어떤 얘기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거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신청곡만 보내주시면 반갑게 네 신청곡만 보내주셔도요 반갑게 들려드리니까 정다운 추억의 가요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자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9: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도시 아이들의 달빛 창가에서 장순태님, 홍성호님 두 분의 신청곡이었어요. 같이 들었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병욱님 사연 주셨어요. 주현미님, 저는 복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오, 오늘 출근했더니 제 책상 위에 주말 농장에 다녀온 동료가 상추 한 가득 놔뒀고, 와우, 후배가 시원한 음료를, 그리고 직장 상사는 제가 할 일을 가득 올려 놓으셨네요. 인복도 많고 일복도 많고 제가 부자네요 하셨어요. 아, 서병욱님, 와하, 아주 6월 첫날부터 풍요롭게 아침을 시작하는 걸 보니까 아유 좋을 것 같은데요. 인복도 많고 일복도 많고 아유 최고죠. 부자이신 서병욱님께 아이스커피 한잔 드리겠습니다. 2243님께서는요, 현미님, 드디어 내일 자전거 국토 종주 갑니다. 오, 몇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전라도 종주입니다. 300km 해낼 수 있겠죠?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부디 비야 오지 마라, 비구름아 없어져라 하셨는데, 아, 전라도 종주요. 300km. 아, 이거 그러니까 몇 박 며칠로 하시는 거죠? 자전거, 제가 자전거 종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런데, 오히려 해가 너무 쨍쨍하면은 한낮에, 아닌가? 제가 몰라서 그런데 한낮에는 안 달리실까요? 조금 약간 흐린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건 비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전, 네, 응원해드립니다. 멋지세요. 2243님, 우리 가수 선배님 중에 김세환 선배님이 그렇게 자전거 아주, 아유, 네, 그 정말 잘 타시고 이렇게 전파 하시는 그 선배님인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이스커피 한 잔 드릴게요.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1562님께서요. 안녕하세요. 경남 의령에서 부모님과 산딸기 따고 있어요. 저번 주에는 마늘을 캐고 이번 주에는 산딸기를 따요. 흐흐. 농사일은 정말 끝이 없네요. 30대인 저도 힘든데 부모님은 더 힘드실 텐데 무리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아유, 아니 산딸기 그러니까 하우스 재배하시는 거죠. 끝이 없죠. 지난주까지 마늘 캐고 산딸기 또 계속 뭐 고추 심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이어지는데, 1562님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작업하시는데 1562님도 무리하지 마시고, 네, 차근차근히, 아유 이게 때가 있어서 농사 일이라는 게 그래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잘 드시면서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권현만님, 그리고 3644님, 김상진의 이종표 없는 거리 정해주셨어요. 아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쵸. 좋아요. 그리고 장경애님께서는 송대관의 차표 한 장 정해주셨습니다.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8770님께서요. 현미님, 속초 여행 왔다가 닭강정 사가지고 가려고 지금 구 속초시장에 와 있어요. 아이들하고 엄마한테 사다 드리려고요. 그런데 10시에 문 연다고 하네요.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 이름은 윤창섭입니다. 아하. 오, 여행. 네. 이제 오늘 돌아오시는 길이고요. 속초 닭강정 맛있죠. 아침 일찍부터 여네요. 그런데 10시. 아하. 그래요. 기다리셨다가 또 가족들이 또 그렇게 여행 갔다 와서 갔다 오면 손에 뭐 들려있는 그런 자그마한 선물. 참, 그게 또 행복이잖아요. 윤창섭님, 네. 맛있는 닭강정 사가지고 집에 잘 가시고요. 아이스 커피 한잔 드릴게요. 아, 속초 좋았겠다. 그죠? 바다도 보시고, 회도 드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최금향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방송 들으면서 산에 갑니다. 오, 가는 길목에 오디 한 움큼 따서 먹으며 가는데 가는 길목에 오디가 있어요? 금향씨? 손이며 혓바닥이 보라보라하네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좋습니다. 또 노래가 있어 발걸음도 가벼이 산에 오릅니다. 아하. 그 오디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입이 보라가 아니라 까매지죠. 아, 네, 금양 씨 잘 산행 잘 하시고요. 자주 다니시나 봐요. 산에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아이고, 이미자의 잊을 수 없는 연인. 아, 이거 제가 어렸을 때 따라 불렀던 노래인데요.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한혜진의 갈색 추억은 박지혜님, 이규형님 신청곡입니다. 이어드릴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강영화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편은 혼자서 수도 관련 설치 및 수리 일을 하고 있어요. 싱크대 배관부터 화장실의 변기 교체까지 혼자서 척척척 아주 잘 해내는 전문가랍니다. 한때 우리 남편이 잘 나갈 땐 일이 많이 들어와서 직원도 5명까지 있어서 신축 건물의 설치 관련 일도 했었는데요. 이젠 남편 나이가 67인데 일도 예전처럼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혼자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숨어있는 고수들을 찾는 사이트에 등록을 해놓았는데 요즘엔 그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네요. 전화 통화까지 하고 열심히 상담하고 보내준 사진까지 들여다보고 견적까지 보냈는데도 막판에 탈락될 때가 많고요. 분명히 경력은 우리 남편이 제일 오래됐는데 자꾸 선택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나이가 많아서 밀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 괜히 속상하고 남편이 안쓰러울 때도 많아요. 일이 없으면 그냥 집에서 가만히 쉬면 좋을 텐데 평생을 일해온 남편은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평생 일했으니까 집에서 텔레비전도 실컷 보고 낮잠도 자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지내면 편할 것 같은데 남편은 아닌가 봐요. 나는 일하는 게 더 편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몸이 쑤셔서 너무 사는 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일하는 게 인이 박혔나 봐. 하긴 남편은 중학교만 졸업하고 그때부터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일을 배우고 돈을 벌면서 여지껏 쉬어본 적이 없으니 쉰다는 것 자체가 남편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어색하고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남편이 짠해요. 그런데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심심해하던 남편이 새롭게 재미를 붙인 일이 생겼어요. 바로 우리 동네 어르신들의 수도 문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답니다. 처음엔 슈퍼 할머니가 싱크대에서 물이 거꾸로 솟는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봐드리겠다고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한번 뻥 뚫어드렸고 아는 사이에 돈은 필요 없다고 했대요. 그러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르신들이 슈퍼 할머니를 통해서 연락이 왔고요. 남편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사시는 집에 가서 이것저것 봐드리고 온답니다. 한마디로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변기를 교체해야 한다거나 부품을 갈아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땐 부품 비용만 받고 인건비는 아예 받지 않고 있어서 제가 볼멘소리로 타박을 할 때도 있어요. 아니 당신이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일한 만큼은 돈을 받아야지. 그럼 남편은 말해요. 어이구, 내가 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형편 어려운 어르신들한테만 그러는 건데 뭘 그걸 갖고 그래. 가만히 놀면 뭐하나? 이렇게라도 일하는 게 나는 더 좋아.

이렇게 좋아하는 남편을 보면 정말 천성적으로 일할 팔자인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 좀 멋지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는 남편한테 돈 되는 일도 많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오늘 사연 주신 강영화님의 신청곡 남진 장윤정의 당신이 좋아였습니다. 아니 사연에 이어서 이 노래 들으니까 더 좋은데요. 김은숙님께서는요. 남편분이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게 더 좋으신 게 아닐까요? 참 훌륭한 남편이세요. 해주셨고 안일호님께서는 남자는 일이 없어도 밖에 있어야 해요. 오 계속 집안에 있으면 안방 마님과 싸움만 납니다. 흐흐 건강관리 잘하셔서 원하시는 일들 잘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 응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신영님께서는요. 사연자님 심정 이해하겠네요. 제 남편도 70세가 넘었는데 놀면 안절부절합니다. 사연자님 무료봉사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오. 1402님께서는 재능기부 멋지시네요. 복 받으실 거예요. 입소문 나서 유료 일도 많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오 맞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소형님께서는요. 좋은 일도 하시고 활기도 찾으시고 일석이조네요. 그래도 아내들은 남편이 이왕이면 돈도 벌어오시면 더 좋죠. 크크. 왠지 앞으로 돈 되는 일도 곧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우리 다 같은 마음인가 봐요. 그죠? 이상하게 이렇게 무료봉사 하시고 막 하면은 돈 되는 일도 이어서 막 물밀듯이 들어올 거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남편분 참 좋은 일 하시네요. 형편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어르신분들이 선행을 하다 보면 그 좋은 기운이 주위에 쫙 퍼지잖아요. 그렇게 좋은 기운들이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고요. 당연히 강영화님과 남편분에게도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오늘 사연 주신 강영화님에겐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연기원님 사연이에요. 저는 향초와 디퓨저 석고를 만들어 판매합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어요. 힘들어서 그만할까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저를 일부러 찾아오시는 고객님들 덕분에 그만둘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미리 예약해둔 향초만 만듭니다. 고객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만듭니다. 아, 디퓨저, 향초. 직접, 그럼 조향도 하시나요? 연기원님? 엄청 섬세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아, 그 향초나 디퓨저 이렇게, 제작할 때 러브레터 옆에서 조용하게 노래 나오고 그러면 더 잘 만들어지죠? 네. 감사합니다.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안일호님 진성의 안동역에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2793님께서는 이미리의 흥타령 청해 주셨어요. 같이 들을까요?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8: 카베페 주문!
7: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8: 카베페 주문!
9: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0: 주현미의 러브레터. 박명진님께서요. 현미언니, 딸내미 좋아하는 열무국수 해주려고 통복시장에 와서 장 보는 중이에요. 열무 2단, 얼갈이 1단, 갓 다른 물고추도 사고요. 오, 옆에 보니까 마늘이 너무 실해 보여서 반접도 사요. 시장에 오면 보이는 것마다 사다 보면 두 손이 묵직해집니다. 벌써 제 두 손이 무겁습니다. 딸내미 좋아하는 열무국수. 오호, 네, 재료들. 통복시장이요. 어디에 있는 시장이에요? 명진님, 따님 좋아하겠네요. 열무국수. 맛있게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7223님께서요, 매일 즐겁게 좋은 곡 듣고 있어요. 청주에서 경비실에서 일하는데 러브레터는 기분 좋은 곡만 선택해서 참 좋아요. 제 이름은 원금수입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곡들 계속 들려드릴게요.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약장수 1부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같이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고요. 어디서

3, 4, 4위로 정체되고 이후로 망향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독립기념관에서 옥산분기점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먼저 금천 일대로 정체되고 더 가서 목감나들목 진출램프 3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시작했습니다. 혜은이의 제3한강교 첫 곡으로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는데요. 윤성진님, 임병헌님, 설점식님 신청해 주셨어요. 잘 들으셨죠? 1350님께서요. 현미님, 엊그제 대전 콘서트에서 러브레터의 가족임을 다시금 일깨워준 현미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콘서트장에 계셨군요. 온 국민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주시는 현미님이 노래하길 잘했다고 하는 멘트에 울컥했습니다. 노래는 때로 사람의 목숨도 구할 수도 있는 숭고한 일인 듯합니다. 일생을 통해 손꼽을 만한 추억의 새로운 장을 만든 하루였습니다. 제가 러브레터의 한 가족이라는 것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영롱한 아침입니다. 대전에서 조대현 배상. 아유, 지난 토요일에 대전에 콘서트가 있었어요. 아유, 그 시간에 함께 해주셨군요. 1350님. 네, 제가 콘서트 할 때마다 공연할 때 항상 물어보죠. 러브레터 가족은 이 자리에 계신가요? 그러면 대전에 정말 많은 우리 러브레터 가족분들이 콘서트장에 와주셨어요.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생방송 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다고 문자 달라고 그랬는데 보내주셨군요. 조대현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그날 보내주신 박수 소리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쭉 여러분 곁에서 노래를 할 겁니다. 이 외에도요. 1350님 외에도 1506님 그리고 6424님도 공연 다녀온 이야기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 그날 박하수도 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1350님 조대현님 아이스커피 드릴게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여러분 소식 보내주시면 반갑게 방송으로 소개해드리고요. 오랜만에 들어서 더 반가운 추억의 노래들 많이 많이 추천하고 신청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러브레터에서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은 무료입니다.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소화의 기준 폴리페디에서 자연을 담은 채소 유산균,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 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볶은 서리태로 만든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국내 생산 브랜드 아름수운에서 남녀 공용 성인용 기저귀,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천마 제조 전문 기업 포램에서 활기찬 하루 무주 천마 하루 맑음,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9: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0: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독일의 시인 안톤 슈나크의 6월에는 스스로 있도록 하자 입니다. 시냇가에 앉아보자. 들 수 있으면 너도 밤나무 숲 가까이 앉아보도록 하자. 한쪽 귀로는 여행길 떠나는 시냇물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른 쪽 귀로는 나무 우듬지에 잎사귀 살랑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자. 그리고는 모든 걸 잊도록 해보자.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질투, 탐욕, 자만심, 결국에는 우리 자신마저도, 사랑과 죽음조차도. 포도주의 첫 한 모금을 마시기 전에 사랑스러운 여름 구름, 시냇물 숲과 언덕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건강을 축복하며 건배하자.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 더 원의 6월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독일의 시인 안톤 슈나크의 6월에는 스스로 있도록 하자 함께 했는데요. 잘 기억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 못지않게 잘 잊고 사는 것도 필요하죠. 아름다운 풍경과 계절 속에서 잠시나마 근심과 불안과 욕심을 잊어버리고 좋은 노래 들으면서 우리 나이도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의 기쁨과 행복함을 잘 누리는 것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일 거예요. 저는요, 이 두 시간 동안 네, 그냥 러브레터에 푹 빠져서 아무 생각 안 하고 함께 하시길 네,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성화금님 사연 주셨어요. 오늘은 남편이랑 운동하는 날인데요. 현미 울 남편 아직도 술이 덜 깨서 자고 있네요. 오,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현미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현미님이 말하면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아, 자 그럼 성화금님 이 라디오를 남편님 귀에 좀 갖다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성화금님의 남편분 되시는 분 얼른 일어나세요. 오늘 운동하는 날이잖아요. 벌떡 일어나셨는지요. 운동 잘하시고요. 아이스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2997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지금 아버지랑 둘이서 일주일째 뭐 심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너무 뜨겁고 힘들어서 아버지도 저도 말없이 러브레터 라디오만 들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현미님 목소리와 라디오 소리만 크게 들리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흐흐.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모내기 한창. 네. 와우. 와. 이 작업할 분량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진으로 보내주신 이 모내기 사진. 기계 작업을 하지만 두 분이서 아버님하고 손발을 잘 맞아야지 또 이것도 다 척척척 해내실 텐데 참 저 멀리 지평선인가요? 하늘과 맞닿아 있는 2997님 이곳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군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화이팅 하시고요. 아유 한낮은 안 되니까 네 아무튼 햄버거 세트 두 개 드릴게요. 아버님과 새참으로 드세요. 화이팅입니다. 반경아님 2822님 김현숙의 초연 청해 주셨네요. 박경희님 육영수님 1773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는 유심초의 사랑이요 청해 주셨고 0625님 정수라의 바람이었나 신청곡이고요. 이찬원의 시절 인연은 윤태주님 3544님 1781님 그 외 많은 분들 신청곡입니다.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의 신청곡 같이 들어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8478님께서요 도자기 만들면서 러브레터 듣고 있는데요. 매일 들으니 저도 이젠 웬만한 트로트를 다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일하면서 듣는 노동요로 현미님의 방송이 진짜 짱입니다요 해주셨어요. 아유 저 진짜 이러려고 러브레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나오면 같이 흥얼거릴 수 있는 네, 이 시간 좀 좋죠. 아 8478님 도자기 네 만드시나 봐요. 선물로요. 떼장갑과 비누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3319님께서는요. 현미님 저는 새벽에 일찍 출근하여 고추, 호박, 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오늘도 햇빛을 피해서 일하기 위해 일부러 나와서 일찍부터 나와서 호박 덩굴, 고추 가지, 오이 덩굴 잡아주면서 현미님 방송 크게 틀어놓고 항상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이 농사짓는 우리 러블레터 가족 여러분들 사실 농사지을 때는 이 새벽에 그리고 아침 시간이 정말 중요하죠. 이제 낮에 한낮에 더워지면 일하고 이러는 거 너무 힘드니까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일하실 텐데 화이팅입니다. 아니 그 넝쿨들 다 이렇게 또 잡아주고 해야 되네요. 3319님 딴 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0076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파장동에 있는 바지 공장에서 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항상 주현미님의 라디오 방송을 들어요. 주현미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연 읽으실 때마다 리액션이 굳굳입니다. 아유 칭찬까지 해주시네요. 날이 더우실 텐데 수분 섭취하시고

하시면서 목 관리 필수입니다. 주현미님 화이팅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0076님 수원 파장동에 있는 의료 공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0076님 감사합니다. 0076님도 더위 예, 잘 다스리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잔 드릴게요. 5583님께서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보내드립니다. 오, 저는 강원도 인제 전봉산 아래에서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인제 전봉산 아래. 아무리 인제래도 지금 산 아래래도 오늘 날씨가 덥다니까 그리고 밖에서 현장일 하시면 더우시죠. 5583님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블레터 듣고 계신지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시원한 커피 한잔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궁금해하는 거 아시고 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신청곡도 5317님 이규항의 내 입클로바 청해 주셨어요. 아, 이 노래 좋죠. 4955님께서는 패티김의 연인의 길 청해 주셨고요. 오, 신청곡 두 곡 멋진 노래 두 곡 같이 들어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컨트리 음악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인기 있는 장르지만 우리나라에서 한국식 컨트리 음악을 노래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듀엣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은 서수남과 하청일 씨였습니다. 서수남 씨는 1962년에 MBC 문화방송 주최 콩쿨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솔로로 데뷔했는데요. 1964년에는 하청일, 천장필, 석우장 씨와 함께 남성 4인조 컨트리 보컬 그룹인 아리랑 브라더스를 결성해서 활동했어요. 이때 히트한 노래가 바로 동물농장이었는데요.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가 되면서 다들 동물 소리 흉내내면서 따라 불렀었죠. 언제나 무대에서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던 서수남 씨와 하청일 씨는 1969년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수남과 하청일이라는 듀엣을 결성해서 첫 무대를 가졌는데요. 1970년에 팔도 유람이라는 번안곡이 큰 히트를 친 다음 1973년에 코믹한 노래를 발표해서 또다시 사랑받았는데 그 곡이 바로 수다쟁이입니다. 앨범에는 수다쟁이가 서수남 씨가 작사 작곡한 것으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 멜로디가 외국 노래여서 서수남 씨가 가사를 쓰고

편곡한 것이 정확하고요. 수다쟁이는 노래 제목처럼 정말 두 사람이 속사포처럼 노래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웬만큼 연습하지 않고서는 그 빠른 리듬과 가사를 따라 부르기 쉽지 않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제잘거리는 아가씨의 하루를 코믹하게 노래하는 수다쟁이는 노래 가사의 분량만 해도 다른 노래의 4배, 5배가 넘을 정도인데요. 지금 들어보면 컨트리 음악과 랩이 결합된 노래라고 할 수 있네요.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언제나 유쾌하고 기분 좋은 웃음을 선사했던 서수남과 하청일 씨의 즐겁고 재밌는 노래 수다쟁이, 지금부터 오랜만에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여기 말씀을 안 해. 어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도 고프겠지. 말씀을 많이 하니 소화도 잘 되겠지. 이것저것 먹는 걸 보니 실사이가 없네.
1: 뭘 먹길래 그래?
0: 떡볶이, 단팥죽, 아이스크림, 땅콩에 군밤에 오징어 다리. 다방에 가서 커피도 한 잔, 사롱에 가서 맥주도 한 잔. 거기서도 계속 치지들 않고 조잘조잘.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주현미의 러브레터 0077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수제버거 집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들으면서 가고 있어요. 오늘도 장사 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출근길에 러브레터 함께 출근하시면서 문자 주셨는데요. 평택에서 수제버거집 옷, 네, 어떤 그 간판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저도 오늘 장사 잘 되길, 네, 응원해 드릴게요. 채소 유산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7910님께서는요. 현미님, 오늘은 보리밥으로 점심할 거예요. 오호, 나물이랑 조물조물 무치고 생채 김치랑 비벼서 우리 남편이랑 맛나게 먹으려고 합니다. 아유, 생각만 해도 벌써 침이 꼴가닥 넘어가네요. 참, 저도 오늘 비빔밥, 뭐 보리밥으로 하시는 거예요, 비빔밥? 그럼 거기에다가 열무김치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쨌건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고추장 넣어가지고 참기름 이렇게 둘러가지고 계란후라이도 하나 하시고. 7910님 맛있게 드세요.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 남편이랑 만나게 먹으려고 하신다는 게 너무 사랑스럽네요. 6월의 첫날, 네,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요, 창원에서 이대엽님이 손편지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여정인의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입니다. 6월의 첫날, 예감 좋은 하루 멋지게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건강하고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한낮에 강릉과 경주는 32도, 서울은 30도까지 올라가 여전히 평년 기온을 2도에서 7도가량 웃돌아 덥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엔 남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전 정체가 부쩍 늘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먼저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 마성터널 안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난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 강원권에 진입해서 새말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받아 2일대 2km 구간에서 정체

입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양재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뒤로 한남부터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남사 일대와 다시 천안 호두

0: 있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웨이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임미용님이 주셨는데요.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5월은 역시나 적자였네요. 6월은 흑자 전환 가능하겠죠. 6월은 한숨 돌리는 시기죠. 연휴 없고 행사 없고 쳇바퀴 돌듯 열심히 일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7, 8월 휴가철 오면 적자, 9월 추석 또 적자, 10월 황금 연휴 또 마이너스니까요. 예. 6월만큼은 통장 두둑해지시길 바라면서 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화사의 노래입니다. 굿바이.

0: 박명수의 라디오쇼입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송종현님이 주셨는데, 집합 경희대 축제에서 레세라핌과 함께 합동공연 영상 뒤늦게 봤네요. 그 여파 때문에 목소리가 아직도 안 나오셨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좀 오버해가지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좀 더 자기 관리가 좀 뛰어났어야 되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 정치줄을 놓게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과 말씀드리면서, 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또 생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 벌써 반은 아니고 이제 아, 5개월 지나죠. 5개월. 예, 강정우님도 주셨습니다. 아, 찌양 몇 기 출연하신 거 잘 봤다고. 예, 정희곤님이 아, 뭐 재밌다 재미없다라는 말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 찌양 프로기 때문에 예, 저랑 상관없습니다. 찌양 프로입니다. 예. 제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무튼 좀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찌양은 워낙 제가 좋아하는 후배이기 때문에요. 자, 월요일에는 전설의 고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반가워할 분이 나오시는데 저랑 참 친한 분입니다. 예, MBC 코미디언 공채 4기예요. 예, 고학력 개그맨 화살코 서경석 씨와 함께합니다. 서경석 씨한테 궁금한 점, 목격담, 들은 얘기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공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광고 후에 화살코 서경석 씨 바로 모시겠습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와!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1: 유니클로.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니뭐니 해도

0: 자동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 전설의 고수. 자, 저랑 저 데뷔 동기죠. 예. 같이 연예인을 시작했습니다. MBC 개그맨 공채 4기 중에서도 제일 인기 많았던 분입니다. 그 시절 개그계 인기 3대장 KBS 박수홍, SBS 신동엽, 그리고 MBC의 이분 서울대 출신의 코미디언이죠. 예. 화살코로 유명한 우리 서경석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화살코로 유명했던 서경석입니다. 예, 예.
0: 무슨 말씀이세요?
1: 화살코 예. 요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예. 일단 한번 쏴드려요.
0: 그럼 편하게 하세요.
1: 예, 라디오 쇼 예, 청취자
0: 듣는
1: 여러분.
0: 분들이 거의 우리 층이에요.
1: 예, 예. 앞으로만 쭉쭉 나가세요.
0: 예, 예, 알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그 이후로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35년 전인데.
1: 그러니까 그때 제일 인기 많았던 게 저고, 네. 지금 인기 많은 게 우리 명수형이고. 아이고, 무슨 말. 아, 정말 항상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0: 저는
1: 동기.
0: 그냥, 저는 그냥 버티는 네. 거고.
1: 아이, 최고죠. 무슨 버텨요.
0: 우리 경석이, 이제 경석 씨는 저랑 워낙 친하고, 둘이 있으면 진짜 옛날 얘기부터 지금 얘기까지 저, 너무나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얼마 전에 저 라디오쇼에 이런 문자가 좀 왔어요.
1: 네, 예.
0: 말자쇼에서 조병임님 주셨는데 경석 씨가 명수님 자랑을 많이 했다고.
1: 아하.
0: 서경석 씨가 칭찬 많이 했다고 송송님, 따끔따끔님도 서경석이 인정할 개그맨 박명수로 가셨는데 저도 기사로 봤거든요.
1: 네네.
0: 뭐라고 하신 거예요?
1: 근데 제가 그때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항상 예. 얘기를 하고 다녀요. 사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0: 그래요?
1: 예, 전 제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동기 중에 한 예, 분이 예. 바로 박명수 씨고.
0: 그래요? 뭐 부탁할 거 있어요?
1: 예, 예. 좀 해봐 좀. 예? 좀 끌어줘봐.
0: 아, 말씀해. 뭘 끌어줘요?
1: 아무튼 그래서 그 네.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말자쇼에서 한 얘기가 가장 화제가 됐죠.
0: 예, 예. 예,
1: 제가 제일 인정하는 코미디언 중에 한 분이 박명수 씨고 네. 많이들 뭐 구두 세다 어쩌다 하시는데 실제로 돈 쓸 줄 아는 사람 박명수다.
0: 예.
1: 허투루 쓰지 그때, 않을 뿐이다.
0: 그때 경수가 예. 너랑 저 예. MBC에서 꽁트할 때가 구두 세였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
1: 그때도 구두 세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정말 필요한 일에는 항상 예, 예. 주머니를 열었던 사람이 예. 박명수고
0: 와이프 저 백화점에서 뭐 할 때도 갔잖아.
1: 아유, 그거

0: 거기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1: 봉투했잖아.
0: 네,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항상 필요한 곳에는 쓸 줄 아는 사람이 박명수다.
1: 예, 예. 아니 뭐뭐 네. 뭐 그런 걸 떠나서 깔끔하게 뭐 이렇게 동료 거기서 하는데.
0: 그러니까요.
1: 당연히 가야죠.
0: 네. 오히려 예. 박명수 씨를 그 수전노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구두쇠들이에요.
1: 저를 어, 수전노라고 네. 했던 분들은 다 날라갔어요.
0: 그래 다. 그러니까. 그럼요. 날아갈 예, 예. 만해요 그 사람. 잘 날아갔어요. 예, 예.
1: 아, 경숙 씨는 이제 실제로 그 예전 얘기긴 하지만 이 방송을 함께하는 분들이 아, 거의 이제 우리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예,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윤석 씨하고 되게 친했잖아요, 그죠?
0: 네. 지금도 친해요.
1: 예전에는 진짜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애진 관계였나요?
0: 아니 그냥 너무, 그냥 애 관계예요. 애.
1: 둘이 막 지금, 뭐, 커플링도 하고 아주 주접을 싸고 다니던데.
0: 그건 이제 걔가 몹쓸 짓을 한 거고 윤석이가.
1: 아니까
0: 그러니까. 군대 가는 사람한테 세상에 커플링을 선물을
1: 아,
0: 해서.
1: 저는 그때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게 네. 저도 서경석 씨랑 이윤석 씨랑 친하고 싶은데 네. 둘이 너무 같이 다니고 커플링하고 막 둘이 껴안고 다니고 그럴 때. 아,
0: 그 커플링 때문에 군대 조교한테 얼마나 곤란했는지 몰라요.
1: 아니 군대 가는데 네. 커플링 끼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0: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일 친한 친구. 친구가 준 거라 어쩔 예. 수 없이 제가 이제 훈련소 갔을 때 예. 조교님에게 제가 이거 없이는 훈련을 못 이겨낼 네, 것 같다고 네, 네. 정말 이상한 표정으로 어. 정말 그러냐 그러면 군번줄에 매달아라. 아. 왜냐하면 손가락에 예. 끼면 예. 그 다른 병사들이 동요할 수
1: 그렇지,
0: 있으니.
1: 그렇지 그렇지
0: 그렇지. 실제로 제가 그걸 끼고 네.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나서 백일호가 갔더니 걔는 이미 그걸 잃어버렸다고.
1: 아 진짜.
0: 뭐 그런 놈이 다 있어요.
1: 예. 그 친구는 좀 가끔 예. 좀 기억력이.
0: 그래서 저도 그 커플링 녹여서 저희 어머니 귀에다가 귀걸이로 해드렸어요.
1: 그래요 그래요. 예. 아무튼 저 굉장히 두 분이서 지금도 잘 지내는 걸 보면 예, 예. 저도 부럽기도 하고
0: 평생 저도, 친구죠.
1: 저도 예. 경석 씨나 윤석 씨를 굉장히 저도 좋아합니다.
0: 저는 박명수 씨를 평생 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1: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끼리 이제 놀 때 한번 판을 뒤집은 적 있으시잖아요.
0: 아니, 아니 무슨
1: 성경석 씨가 예, 한번 뒤집은 예. 적이 있는데 예, 그럴만 했어요.
0: 제가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라
1: 예. 30년도 예. 더 된 얘기인데 농담 삼아 하는 얘기고 그 성경석 씨가 이제 사실 그 좀 여러분께 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서울대 불문과 출신이고 아,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간 친구예요. 머리가 너무너무 좋고 아,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 네. 자격증 네, 공무원 시험 합격은 예, 예, 땡땡땡 예, 예, 그걸로 예, 예.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0: 저 32기 공인중개사 서경석입니다.
1: 그러니까 공무원 시격 시험 합격은 네. 이거를 거의 띄운 거 아닙니까?
0: 네. 뭐그 회사 열심히 했었죠.
1: 그러니까 네. 이제 사대가 맞았는지 네. 너무 잘 돼가지고 그걸로도 화제가 됐어요.
0: 네. 최근에 이제 한국사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1: 아, 일단 공인중개사 네. 얘기 좀 하고 네. 공인중개사를 네. 사실 이게 이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고 하지만 쉽지 저는 책을 아, 샀어요.
0: 정말 어려운 시험.
1: 저는 책을 사서 네. 공법 상법을 보다가 포기했어요.
0: 아 근데 명수 형이면 충분히 아니, 가능한데 아니, 왜 그랬어요?
1: 안 되겠더라고. 나 이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아, 안 했. 거든요. 근데 서경석 씨는 또 그걸 또 붙었습니다. 네. 아 진짜 라이센스를 땄어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머리가 그, 머리 좋은 건 인정해.
0: 중간 중간 영어를 섞는 이유는 뭐예요?
1: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라이센스요. 예. 아 자격증 예. 아니, 편한 단어가 있습니다.
1: 아, 굉장히 불구하고. 뭐 저는 뭐 이렇게 예. 저, 아무튼 이, 머릿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예예. 예, 예. 본인도 서울대니까 쓰세요. 마나미스 봉수 봉수 프로 불문학이니까 봉수도 쓰세요. 예, 맞은 모아세요. 예예.
0: 아 나는 이런 코미디가 예. 너무 좋았어요. 이게 명수 형이 데뷔했을 때도 이런 걸 했었어요.
1: 저는 그냥 질렀죠.
0: 그리고 예. 막 그 뭐야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오치크 얘기단 예, 예. 한랭 다섯판 오치크 얘기단 예, 예. 양쯔강의 온난 건조. 야 예. 이런 걸 해내는 사람. 예. 예. 그러니까 그 학창 시절에 정말 치열하게 뭔가에 몰입했던 예, 그 흔적이 예, 예, 예, 난 거죠. 예.
1: 그때 갑자기 그때 양치강 육 이모자 계단식 영농에서 훌쩍어요.
0: 훌륭하죠.
1: 예, 그 농민들이 예. 저 농민이 이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이 코미디의 그 스펙트럼이 정말 넓은 분이 예, 박명수 씨. 예. 그러다가 갑자기 쌉싸리 와요.
1: 예.
0: 예, 이 왔다가 네, 우이 씨.
1: 쌉싸리 와요. 예. 예. 우이 씨는 그 전이고요.
0: 정말 존경했습니다.
1: 예, 예. 일단 뭐 우리는 워낙 친하니까 존경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고 친한 형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0: 예, 예. 그 말이 자, 그렇다는 거고 그렇게 많이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
1: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이제 많이 도와줄 수가 없겠네요. 알아서 키시고요. 예,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문제 아닙니다.
0: 좀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1: 예, 예.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건 문제 예. 아니에요. 여기서 한 소리 좀 안 좋은 얘기면 끝나요.
0: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자, 그런데 요즘은 한국사 선생님으로 더 유명합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거 라이센스를 땄나요? 이것도? 이건 뭐예요?
0: 예, 라이센스 땄죠.
1: 아, 이건
0: 예.
1: 뭡니까? 그러니까.
0: 예,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제가 총 4번 응시를 해서 예. 결국 마지막에 이제 100점 만점을 얻게 됐죠.
1: 그러니까 이게 만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0: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아. 않은데

0: 세 번째 시험 봤을 때 99점 나왔어요.
1: 근데 그거를 꼭 99점 100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0: 아, 그럴 이유는 없죠. 근데 고 사연까지 하면 너무 길어서 예. 그리고 이제 그만 하려고 했는데 그 서경석 모임이라고 있거든요.
1: 예.
0: 이름이 서경석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1: 아, 그 재밌다. 예, 재밌다.
0: 그래서 그 서경석 모임의 맏형이 예. 예, 사회복지법인의 회장이에요.
1: 아.
0: 근데 그분이 운영하시는 마포에 있는 복지관에 네. 어르신들이 한국사를 좋아하시는데 자네가 99점 맞았다면서 그 와서 좀 재능 기부 좀 할 수 있겠나?
1: 아.
0: 그리고 한 번 더 보지 그래.
1: 오.
0: 그래서 이제 그 착한 서경석 그 형님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1: 예, 예.
0: 알겠습니다 하고 두 달 반 동안 이제 재능 기부로 69세 어르신들하고 이제
1: 대단하다.
0: 한국사를 한 번 더 한 거죠.
1: 예, 예,
0: 그리고
1: 예.
0: 시험을 봤는데 세상에 거기서 운이 좋아서 만점이 나온 거예요.
1: 예, 예. 진짜 대단하네요.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0: 그래서 운까지 따는
1: 그러니까
0: 거죠.
1: 이렇게 사람이 예. 좋은 마음을 먹고 예. 남을 위해서 생각하고 베풀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한국사. 그러니까. 불어불문학과 네. 출신인데 불어는 못하시죠 지금.
0: 예, 그렇죠. 예. 마드모아젤이 끝이죠.
1: 마드모아젤, 예. 예. 봉수르,
0: 예. 예.
1: 메나미스 봉수르, 예. 멜치,
0: 예.
1: 멜치 볶음.
0: 예, 예.
1: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한국사 능력 시험을 이제 만점을 받으셨는데 왜 책을 냈어요?
0: 출판사에서 내자고 했어요.
1: 잠깐만요, 그러니까
0: 내자고 했어요.
1: 좋은 취지를 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
0: 아니 책 낸 게 죄예요?
1: 복지관 어르신들한테
0: 아니, 책을 내면 범죄예요? 왜들 그렇게?
1: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제 인터뷰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시면
0: 마음에 듭니다.
1: 노래 듣습니다.
0: 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1: 예,
0: 들어요.
1: 그러니까
0: 너무 좋아요.
1: 좋은
0: 좋아요.
1: 취지로 하다가
0: 데뷔 때부터 저랬어요, 저 형이.
1: 한국사 예.
0: 신인인데 막 선배한테 윽박지르고 저는 그때 알아봤어요. 이 형이 크게 될 거다.
1: 선배도 혼날
0: 좋은
1: 됩니다.
0: 세상을 만나면 이 형의 코미디가 빛을 발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최고의 예.
1: 거짓말하지 마 무시했잖아.
0: 아 내가 언제 무시해요?
1: 네가 미래를 어떻게
0: 나 알아? 나 진짜 좋아했었어요 형 진짜.
1: 거짓말 하고 있네. 나는 너를 좋아했어. 그러면은 좋은 취지로 하다가 예. 이게 이제 한국 무슨 책을 내게 된 거예요? 서경석이 뭐예요?
0: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국사 한 권이라는 통사 책 그냥 시험 안 보시는 분들도 예. 편하게 한국사 그래, 전체를 그래. 훑는 책.
1: 그건 한번 읽어야 될 것 되겠더라 진짜.
0: 그거 괜찮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또 인력을 하나 내고요.
1: 예.
0: 그랬더니 이제 지금도 댓글이 보세요. 제 강의 보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합격했다고 네. 지금 댓글 올라오잖아요.
1: 아는 분 아니죠?
0: 예.
1: 아는 분
0: 아니 아니 이거 구독자시니까
1: 예, 예, 예,
0: 그분들을
1: 예, 예,
0: 위한
1: 예, 예.
0: 이제 또 수험서를 또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 이제 한국사 관련 책이 네 권이 됐습니다.
1: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책을 좀 홍보하려고 나오신 겁니다.
0: 아니 아니 이거 없어도 됩니다.
1: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근데 그걸 왜 만들어 왔어요?
0: 아니
1: 야 임마 그걸 왜 만들었어? 판매를
0: 아니 그 편집장님이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예, 죄송해요.
1: 서경석이
0: 이왕 갖고 왔으니까 여기다 놓고
1: 아, 그래, 그래.
0: 이 밑에 내리기도 그러니까요. 예, 죄송해요.
1: 서경석의 한국사 월드예요.
0: 네, 그러니까 총 네 권의 책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1: 어떤 구성입니까?
0: 예.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사 하나, 인력 하나, 개념서 하나, 문제집 하나 이렇게 총 네 개.
1: 아 그러니까 네. 한국사를 시험을 볼 수 있는 그
0: 아 그렇죠.
1: 과정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군요.
0: 그렇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1: 저는 네. 이제 그 한국사를 좀 네. 그 쉽게 우리가 좀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네. 시험을 보기 위한
0: 네. 아니 그러니까 시험을 안 봐도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위에 두 권이고요.
1: 예.
0: 아래 두 권은 이제 수험서고요.
1: 8만 권 네. 넘게 팔렸습니까 지금?
0: 다 합하면 8만 권. 예, 그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1: 베스트셀러네요?
0: 예, 괜찮죠. 예, 베스트에 이제 스테디로 이제 넘어가고
1: 스테디로
0: 있죠.
1: 넘어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오.
0: 예. 그 제 채널에는 이제 무료 강의가 또 다 올라가 있어요.
1: 어떤 유튜브에?
0: 예, 제 채널.
1: 아하.
0: 그래서 예. 경석. 예.
1: 야, 시장을 크게 예. 보고 이제 좀 이렇게 접근하시네요.
0: 예, 예. 예.
1: 그죠?
0: 현재 저 구독자 정체 중이에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예, 예, 예.
0: 이제 22만에서 정체 중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말씀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이왕
0: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 아니,
0: 경석
1: 아니, 유튜브 얘기 한번 더 하세요.
0: 네, 우리죠. 그래서 경석 채널 제가 그 당시에 좋아하는 컨텐츠들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네. 한국사를 파고 있거든요.
1: 예, 예.
0: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1: 그럼 이제는 방송인보다는 한국사 선생님으로
0: 아니죠, 아니죠. 본업은 방송인이고요.
1: 개그계 설민석인가요? 말씀을 하세요. 개그계 설민석이에요?
0: 그러고 보니까 설석 비슷한데 시오시오.
1: 예, 예, 예, 예.
0: 아, 제 본업은
1: 서경석 설민석.
0: 본업은 방송인이고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한국사도 네. 방송인답게 재미있고 쉽게 전달한다가 제 목표입니다.
1: 이게 네. 저 한국사나 뭐 네. 세계사나 뭐 보면은 네. 이게 연도 외우는 게 그게 힘들어요. 그죠. 그때 구태의 연도를 꼭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 들지만 네. 역사라는 게 또 연도를 네. 가지고 또 그 연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아는 건데.
0: 네.

0: 그리고 사건도 알면 그렇죠, 좋죠.
1: 그렇죠, 그렇죠.
0: 아, 근데 저 박 DJ님, 제가 큰 실수 하나 했네요. 우리 뭐요? 작가님이. 예. 제가 그동안 이제, 저는 이제 구독자 수에 연연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네. 최근에 신경을 못 썼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23만이 됐습니다.
1: 예.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0: 좀 얘기 좀 받아줘.
1: 22만이 되던, 예. 뭐, 주식입니까?
0: 아니,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채널 주인이 어떻게 구독자 수도 모르냐.
1: 예, 예.
0: 현재
1: 예.
0: 23만입니다.
1: 그 정도로 네. 이제 구독자보다는. 네네. 한국 사회도 관심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죠.
0: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1: 아, 이게 좀. 네. 아침, 그, 저기, 양희원 선생님과 함께 했던.
0: 여성시대.
1: 여성시대도 네. 오래 했고, 그래서 네네. 말씀을 참 잘하시고, 자기가 DJ인 줄 알고 지금 착각을 좀 하고 계시는
0: 아,
1: 것 같은데.
0: 약간 좀 기분 상하셨는데, 예. 아니, 제가 자중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한국사나 세계사, 네. 뭐, 다 비슷하지만 암기법이 좀 있을까요?
0: 그 뭐, 여러 가지.
1: 그런 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
0: 예, 그런 것들이 제 이 책과 예. 제 영상에 들어가 있죠.
1: 그러면 한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선 씨가 딱 이야기한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0: 네.
1: 예. 예를 들면.
0: 예. 갑술환, 예?
1: 여기 예를 들면, 여기 뭐 임진왜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예.
0: 아, 임진왜란, 그 이제 그게 제 시작이죠, 사실. 예, 예, 예, 외국가 예.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159 있을 때가 아니다. 159.
1: 재밌다.
0: 1592년.
1: 재밌다.
0: 예, 네, 그걸로 시작된 거예요.
1: 외국가 우리나라 쳐들어왔는데
0: 우리가 159 있을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1: 민중 봉기에 일으켜서 네, 네. 우리가 그 다 때려잡아야 된다.
0: 예.
1: 우리가 159 있을 수,
0: 1592. 예, 1592년. 예.
1: 아, 쉽네.
0: 예, 물론 뭐 재밌다. 연도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예. 알아두면 너무나 유리하지요.
1: 예, 1592.
0: 예. 그리고 조금 어려운 건데 이제
1: 건데요?
0: 그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 예. 박재가 선생이 계세요.
1: 박재가 선생님.
0: 박재가 선생은 특이하게 예. 소비를 강조했어요.
1: 소비.
0: 예, 중상주의 실학자인데 예, 경제가 발전하려면 너무 안 써도 안 된다.
1: 그렇지,
0: 소비해야
1: 그렇지.
0: 된다.
1: 소비해야 경기가 돌지.
0: 예. 그래서 그게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예, 예, 어떻게 예. 기억하냐? 보통 회식 같은 거 가면 제가 살게요.
1: 예.
0: 제가 박재가 소비를 중요시한다. 박재가는 박재가. 소비를 중요시한다.
1: 제가 살게요.
0: 제가 살게요. 아. 박재가.
1: 아까 그 위에 무슨 실학자 중 뭐라고?
0: 중상 상업을 중요시하는.
1: 아.
0: 그러니까 중상이 있고 중농이 있어요.
1: 알겠네요. 이제
0: 아시죠?
1: 농업을 더
0: 그렇죠, 그렇죠.
1: 농자지 천하지 대봉.
0: 그래, 예, 예. 그렇죠.
1: 그렇죠. 알겠습니다.
0: 예. 아 이게 이런 게 좋대. 오츠크의 기단, 양지강 기단. 그때부터 예. 저는 형을 좋아했어요.
1: 예, 예. 농자지 천하지 대대본. 예, 예. 알겠습니다.
0: 쌉싸리 와요.
1: 갑자기 좀 멘트를 조금 저러는데 죄송합니다. 예. 재밌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저.
0: 아 재미있죠.
1: 사실은 상대... 개그맨인데.
0: 예.
1: 예, 개그맨인데 지금 개그는 안 하시고. 아니, 복권 당첨하시죠?
0: 아니, 그러니까 코미디언이 꼭 그 뭐 꽁트나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이거에서만 재밌어야 되는
1: 그러니까 것만 대답을 하세요. 예, 안 하면 예. 안 한다면 됐지. 왜 말이만 개그맨 예. 코미디 안 하잖아요.
0: 현재 코미디 프로그램은 뭐 못 하고 있습니다.
1: 복권 당첨하죠, 지금 복권 당첨.
0: 복권 프로그램을 재밌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권을 어떻게 재밌게 진행하지?
1: 왜냐면 네. 이게 이제 특정 또 어떤 그 있어서 이제 말씀 못 드리고 복권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게 매주 이제 그 시간에 생방을 하잖아요.
0: 그렇죠. 공정하게.
1: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미치겠네.
0: 약간.
1: 그죠? 네, 네. 항상 주말에 네. 하잖아요. 주말에.
0: 예, 네, 토요일에.
1: 아,
0: 네.
1: 그때는 물론 이제 고정 TV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아, 부담이 엄청 부담이 되죠.
0: 예, 그건 이제 행운의 아이콘으로서
1: 예, 예. 예,
0: 요즘 그래서 요즘 저를 만나는 분들이 손을 그래요? 잡고 싶어요. 네, 제 기운을 얻어가고 싶어 하세요.
1: 아니 근데 네,
0: 그것도 상당히 행복한 거죠.
1: 아니 근데 1등 맞은 것도 아니고 그냥 네. 그 진행하는데 왜 손을 잡죠?
0: 그러니까 행운의 아이콘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제가 예. 그것도 이제 8년 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예. 예.
1: 아, 하나만 물어봅시다.
0: 네. 뭘
1: 이게 이제 요즘 이제 방송에 뭐 있는 그대로 물어봐야 되니까.
0: 네.
1: 복권 1등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그런 거 그거 나와요. 그거.
1: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 그 궁금해 물어보잖아. 아니, 서경석 씨. 어떻게 하면 1등 맞는 거야?
0: 좋은 마음으로 꾸준히 네. 적정선에서 도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 꿈꿔서 사는 게 낫습니까? 매주 얼마씩 꾸준히 사는 게 낫습니까? 그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꿈을 딱 꿨는데 어떤 꿈이? 예.
0: 좀 매주 추천드립니다.
1: 아, 매주? 네. 아.
0: 네. 왜냐하면 그 예, 설사 예. 낙첨이 되더라도 네, 좋은 네. 일에 쓰이거든요.
1: 아, 뭐 당연하죠. 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사는 거니까.
0: 그렇죠.
1: 아. 그럼 어떤 꿈을 꾸면서 사면 좋습니까? 그건 물어봐도 돼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0: 보통 이제 그.
1: 예.
0: 역대 대통령 꿈꾸면 아, 예, 예, 저도, 보통 당첨된다.
1: 저도 몇 번 꿨는데 안 맞던데요.
0: 어느 대통령 하셨어요?
1: 뭐 예전에 대통령도 있고 현직 예. 대통령도 아, 나오셨고 예, 안 맞아.
0: 전 대통령이 좋습니다. 전 대통령.
1: 아, 전 대통령이 네. 나와야 된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아, 복권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1부 여기 마감하고요.
0: 지금 저 감독님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예, 예. 빨리.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4: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예, 아, 우리 한국사 선생님이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말?
5: 한국사 저자? 좋아하는 사람. 네. 한국사 이야기꾼. 뭐 이렇게.
4: 한국사
5: 해주시면.
4: 좋아하는 사람 한조사.
5: 한조사 괜찮네. 왠지 왜 사자 들어가니까
4: 한조사,
5: 괜찮다.
4: 한조사.
5: 한조사. 한조사, 한조사 서경석입니다.
4: 예예 예, 좋습니다.
5: 한조꾼 서경석입니다. 예, 예. 꾼보다 사나.
4: 개그계 설민석.
5: 아니 그거는 다 했지 말고. 저 되게... 최태성 선생님하고 친구예요.
4: 최태성 선생님요?
5: 최태성 요즘 최태성 선생님이 그 제 친구이자 스승입니다.
4: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어떻게 친구예요?
5: 그냥 친구예요. 나이가 같아서요. 예. 아 이걸 같이 프로그램도 많이 했고요. 최근에도 아마 다음 달쯤에 우리 저 광복군 아시죠?
4: 예예 예, 예.
5: 그러니까 현재 그 대한민국 군인의 전신이라고 보면 되고 광복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콘텐츠를 최태성 선생님하고 같이 그 가기로 했어요.
4: 광복군 얘기 나와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우리가 이제 그 8월 15일 날 그 사실 이제 광복군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게 국내 진공 작전.
4: 그러니까 우리가 이틀만 네. 일찍 들어왔어도 네.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다 우리가 네. 핸들링할 수 있었는데 너무 그렇죠. 안타깝던 얘기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
5: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4: 그러니까요.
5: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지만 실행을 하지 못했던 거죠.
4: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했으면
5: 저는 뭐 if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조심스럽습니다.
4: 아 그래요?
5: 네. 대신 거기서 꼭 알아두실 게 한국 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고 그때 OSS라고 미국 전략정보국 그 현재 CIA의 전신이죠. 예. 함께 도모했다. 이 사실 한등검에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4: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5: 야 이거 좋다. 그 전혀 우리 예상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제가 꽤 지금 한국사를 파고 있는 거예요.
4: 서경석 씨가 이렇게 보면은 예, 예.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5: 아!
4: 저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5: 예, 예.
4: 그때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광복군이
5: 네네.
4: 하루 이틀이라도 일찍 먼저 들어와서 우리 한반도 쪽 정리를 했으면 음흠. 우리가 훨씬 더 이 자주권을 가질 수 있지 않을 거라는 예. 아쉬움이
5: 예, 맞아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4: 아, 그게 예, 다 여러 의견 중에 하나군요.
5: 예, 다 인정합니다.
4: 알겠습니다. 예. 서경석 씨가 당황하니까
5: 아니요. 당황은 좀 무슨데 저 아까 감독님만큼 예. 일어나시고 지금
4: 예. 아니 저기 예. 저기 땀 차서 그런 거예요.
5: 이래서 제가 좋아해요. 아니,
4: 땀 차서 일어난 거죠. 예. 저는
5: 아니, 정말 이거 원초적인 해설 예. 좋아요.
4: 저는 저 애청자들과 예. 호흡을 같이 하기 때문에
5: 훌륭합니다.
4: 궁금한 걸 여쭤보는 거니까
5: 최고의 프로그램 예. 라디오 쇼. 예.
4: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0: 당황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1: 예, 예.
0: 책임져도 제가 책임집니다.
1: 알겠습니다.
0: 최윤경 님이 주셨는데, 네. 우리 문자가 정말로 공부머리는 따로 있는 걸까요? 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는 공부머리는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다고 네, 생각해요.
0: 그런데. 그러니까
1: 노력이죠. 노력과 요령이라고 봅니다.
0: 아, 노력이요.
1: 노력과 요령. 그 바로 그 요령 부분을 제가 조금 도와드릴 뿐.
0: 요령. 네. 네. 그러면 요령을 알고 하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까?
1: 수월해지죠.
0: 아.
1: 같은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요령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율이 있는 거죠.
0: 그러면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육사 수석 들어갈 때도 요령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아무도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잖아요.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왜 당황하세요 또? 그때도 어떻게 공부했길래
1: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요령만
0: 아니 그러니까
1: 요령만으로 되진 않는
0: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요령이라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1: 예, 예.
0: 우리 또 수험생들도 이제 예, 예. 고3도 있기 때문에 예. 서울대를 붙고 그럴 때는 어떻게 공부하신 겁니까?
1: 그러니까 자신만의 요령을 플러스하면
0: 자신만의 요령을 만들어라 예,
1: 효율이 생긴다는 거죠. 기본은 욕심과 네. 시간 투자입니다.
0: 책상에 앉아있을 때 몇 시간까지 앉아서 공부해봤어요?
1: 땀 차기 전까지요. 아 근데 명수형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예.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공부를 축구를 하고 싶어서 숙제를 했고
0: 그러니까 예.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1: 그러니까 운동과 이게 이렇게 합해져야 된다는
0: 그러니까,
1: 주의예요.
0: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뭐냐면 예. 공부머리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공부를 정리하고 축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공부머리는 있다 없다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
1: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부머리는 기본적으로 있다.
0: 기본은 있다.
1: 네, 저는 있다.
0: 있다. 예. 예, 이제 얼마나 이제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1: 그렇죠. 그리고 저는 박명수 씨 같은 분 정말 머리 좋은 분이라고 아니요, 생각합니다.
0: 저는 안
1: 돼요. 아니, 노래는 참, 형 진짜 좋아요.
0: 저는 포기를 빨리.
1: 아니, 형 진짜 좋아요.
0: 포기하면 편하다. 예, 포기하면 편하다.
1: 아, 제가,
0: 예, 예. 전 제가 좋아하는 것만 미친 듯이 하지, 예. 안 될 건 하지 않습니다. 미리 알아요. 아, 이건 아니다.
1: 그래도 머리가 있으니까 예, 잘 예. 파내는 거거든요.
0: 그래요?
1: 아니, 그리고 제 딸이 좋아하는 제 동기 중에 유일한 분이에요. 제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0: 아, 중이에요?
1: 네, 중인데 네. 제 친구들 별로 관심 없는데
0: 그렇죠.
1: 유일하게 박명수 씨의 유튜브 채널을 항상 봅니다.
0: 우리 좀 아이돌 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1: 너무 좋아요.
0: 누구를 좋아합니까? 아이돌 중에서
1: 재배원을 좋아.
0: 아, 재배원.
1: 근데 예. 최근에 이제 엔더블하고 재배원으로 이제 나뉘어졌죠.
0: 예, 예. 좀 아시네요, 그래도.
1: 아니, 잘 알죠. 예, 예.
0: 재배원도 제가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 그래서
0: 예,
1: 더 좋아요.
0: 뭐 재배원, 보이니 엑스 예. 도어부터 시작해서 뭐 예.
1: 저는 저 매튜하고 건욱 씨 팬입니다.
0: 네. 그만해 이제.
1: 형은 누구 팬? 예?
0: 그만하고.
1: 그럴게요.
0: 네. 노래 시킨다.
1: 제가 그럼. 좀 과하다 싶으면 아니, 좀 잡아주십시오.
0: 아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경석 씨가 그러면 좀 그 책도 내시고 한국사도 공부하시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도 하시고 하시는 게 많은데 그 대체 뭘 하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거에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좋은 머리 가지고
1: 그 천성이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궁금한 건 못 견디는 성격이고
0: 예, 예, 예.
1: 일단은 들어가 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전환을 하는 건데 이게 괜찮다 싶으면 끝까지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한국사였던 것 같아요.
0: 예, 외우는 걸 잘하는 거죠? 외우는 거예요.
1: 외우는 거를 잘한다기보다 한국사에 관심이 있는 거죠. 어릴 적부터 예, 국사 이야기 너무나 좋아했고
0: 아,
1: 예, 그리고 네. 이제 성인이 돼서는 역사 드라마, 역사 영화 푹 빠져서 보고 요즘도 막 멋진 신세계 뭐 비롯해서 여러 지금 KBS도 큰 드라마 지금 준비 중이죠. 문무. 예, 그거 예.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문무 아주 중요한 그 왕이거든요. 신라가 삼국 통일한 거 아시죠, 형?
0: 예. 알죠.
1: 예, 예. 예. 누가 왜 또 당황하고 그래요?
0: 아,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1: 예, 그 예. 누가 했어요? 신라에 누가?
0: 통일신라?
1: 그러니까 통일신라를 누가 만들었냐고.
0: 갑자기 누가 만들었더라?
1: 아,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 제가 밖에
0: 문무왕.
1: 예, 예. 문무가 완성을 시켰고
0: 예.
1: 그의 아버지인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시작을 한 거죠.
0: 알겠습니다.
1: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0: 더럽게 잘난 척.
1: 아니 문무 나온 김에 한 거예요.
0: 예, 예. 더럽게 잘난 척. 아유, 잘났다 너. 예. 너 DJ 할 줄 알아? DJ 못 하잖아.
1: 못 하죠.
0: 까불고 있어.
1: 저 전혀 못 해요.
0: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서경석 씨한테 한번 궁금한 것들 꽤 많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예. 경석이 오빠 그래서 경석이 지금 방금 눌렀어요라고 구독자
1: 아유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예.
0: 성경성님 경석님 너튜브 보고 78회 한국사 시험 봤는데 집어주신 문제가 나와서 너무 감사했는데 레디유스에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1: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한조사로 활동하면서

0: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 이런 글을 접할 때. 네. 네, 정말 저는 조금 거들었는데 이렇게 감사해 주시니까.
1: 진짜 보람을 느끼는구나.
0: 진짜 느끼죠.
1: 너무 좋아하는구나.
0: 아니, 그러니까 내가 최태성 선생님이랑 같이 촬영할 때 가장 부러운 인사가 선생님, 저 선생님 때문에 수능 국사 만점 맞았어요. 뭐 이런 우리 연예인들은 이 들을 수 없는 칭찬이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그 칭찬을 같이 들어요. 이게 그 어마어마한 보람이죠.
1: 내가 볼 때는 그 선생님 쪽으로 가라. 선생님 쪽으로.
0: 왜 그래?
1: 개그맨 하지 말고.
0: 방송도 해야지.
1: 선생님 쪽으로
0: 같이 해야지. 가야 돼. 같이 가자.
1: 옛날에 짬뽕집도 있잖아요. 뭐 짬뽕집. 어떻게 됐어요? 짬뽕집은. MBC 상암동
0: 네, 네, 저 접었어요.
1: 저 몇 번 갔어요.
0: 접었어요.
1: 왜요? 네, 저
0: 그 길이 내 길이 아니에요. 내가 할 줄 아는 거 해야지. 아,
1: 짬뽕집은 왜 한 거야 뜬금없이. 네,
0: 하여튼 그것도 사연이 좀 길어요. 근데 네. 결론은 뭐냐면 예, 예.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걸 하겠다. 혹시 안 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예.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1: 예, 저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닭 치킨집 제가 처음으로 했잖아요.
0: 형도 했었죠.
1: 저는 손해는 안 봤는데 아, 하면서 이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자영업이라는 게
0: 내가 할 줄
1: 쉽게 덤벼서는 안 된다.
0: 그럼요.
1: 여기에 네. 진짜 너무 열심히 하는 자영업자분들한테 죄송할 정도로
0: 맞아요.
1: 저는 하면 안 되겠다고 저는 그런 의미죠.
0: 맞아요, 맞아요.
1: 예, 예,
0: 저는 심지어 손해 보고 접었어요. 하지만 정말 큰 경험을 한 거죠.
1: 네, 네. 아, 그게 절대로 그게 손해 본 게 아니에요.
0: 어, 그럼요.
1: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럼요. 예, 예.
0: 그리고 뭐 짧게나마 많은 분들에게 아주 쫄깃쫄깃한 면발을 선사했다는 것에 예, 의미를 둡니다, 저는. 아, 이거 진짜 맛있었거든요.
1: 아니, 아니. 아, 저, 뭐가 맛있어요?
0: 맛이 없었다고요?
1: 아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0: 맛있었잖아. 아,
1: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0: 예.
1: 맛이 없진 않았어요.
0: 근데 뭐, 뭐가
1: 그건
0: 문제예요?
1: 아주 맛있진 않았어요.
0: 아니, 거짓말 하고 있어요. 형 치킨보단 내게 낫어요.
1: 저희 치킨은 네. 아,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네. 저는 프랜차이즈고요.
0: 아,
1: 그러니까
0: 아,
1: 제가 맛이
0: 형 치킨 맛있었네요.
1: 맛이
0: 네.
1: 없다는
0: 아, 미안합니다. 개인적인
1: 아니,
0: 아니었구나.
1: 아니, 매뉴얼대로 가는 건데 네. 제가 삼각집 짬뽕집에 갔는데 네. 맛은 있으나 네. 아주 맛있진 않았다.
0: 그날
1: 솔직하게
0: 그날 주방팀이 좀 피곤했을 때예요. 예, 미안합니다.
1: 그리고 저만 간 게 아니라 제 매니저랑 같이 갔단 말이에요.
0: 아니, 어, 맛있었는데.
1: 아니, 그러니까 맛은 그,
0: 접은 이유가 따로 있는데.
1: 맛은 있는데 네네네. 너무 맛있어서 거기를 휴일날 가고 싶진 않다는 얘기. 가면 가는데 그런 의미인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다 접었는데 뭐
0: 그 이야기
1: 거예요.
0: 접읍시다.
1: 네, 접읍시다.
0: 그 이야기 이제
1: 알겠습니다.
0: 접읍시다.
1: 예,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그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조혜련 씨가 나오면 자꾸 그 얘기를 물어봐가지고
0: 뭐요?
1: 내 박명수가 나 좋아했다 조혜련이. 그 내가 너 조혜련 너는 서경석 좋아했잖아. 솔직하게 서울대 나왔다고 좋아했잖아. 그거는 맞다고 했어요. 그때 당 그때 당시에 서경석 씨가 이제 사실 서울대 출신의 개그맨이
0: 아니 누가 서울대 나왔다고 좋아해요?
1: 맞아요.
0: 아 그 누나 나 진심으로 좋아했더라고 내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1: 뭐라고 얘기했어?
0: 아니 그냥 좋았다고 뭘 또 뭐라고 얘기해?
1: 서울대 나와서 좋아한 거 맞아요.
0: 아니라니까 내가 괜찮았다니까.
1: 혜리랑 엊그저께도 만났어요. 아유,
0: 축구도 잘하지 예. 따뜻하지 예. 코미디도 나쁘지 않지.
1: 서울대 나왔지.
0: 아 지금 왜? 아유, 학벌 지상주의자.
1: 근데 아유, 진짜. 김효진도 좋아했잖아요. 김효진도.
0: 아, 효진이도 같은 이유로 좋아해.
1: 김효 서울대 나와가지고.
0: 아니라고. 아 지금.
1: 공석아.
0: 예?
1: 맞아, 네 물어봤어.
0: 알았어, 접자. 그
1: 그러면은
0: 얘기, 그 학벌 얘기 아니, 접자고요.
1: 그 얘기 하는 네. 이유가 뭐냐면 다
0: 시간도 없어요, 형. 이제 곧 끝나는데 자꾸 서울대
1: 제가
0: 얘기를.
1: 알아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0: 예예. 예.
1: 더 웃긴 게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0: 네네.
1: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고 이윤석을 네. 좋아한 거예요. 맞죠?
0: 아니 윤석이도 매력이 있죠.
1: 그러니까 이윤석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윤석 동생을 이윤석 친동생을 좋아한 거예요. 그렇게 그때 그 상황이 그렇게 펼쳐진 게 너무 웃겨서
0: 아유,
1: 그잖아요.
0: 네.
1: 그때 그 추억이잖아요. 아유, 추억.
0: 얼마 전에 효진이 그 누뚱이 나서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1: 아니, 그러니까
0: 네, 진짜
1: 그거 다 방송에서 얘기한 얘기고.
0: 네네.
1: 그러니까. 아 되다 되다 안 되니까 네. 이윤석 동생을 만났다고
0: 아니 지금
1: 뭐 개그맨이
0: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가 저 호프집에서 이렇게 아니, 추억 근데, 얘기할 때 하는 얘기 아니에요?
1: 듣는 분들도 네. 우리가 예전에 울 엄마 할 때 그 추억이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0: 아 그러니까 마치 그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얽히고 설키듯이 그 당시 우리의 사랑 이야기도 그렇게 얽히고 설켰었어. 마치 그 삼국의 이야기처럼.
1: 그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추접스러운 인간관계였고요. 예, 아무튼간에 그 얘기가 너무 웃겨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경석 씨가 그때 인기가 너무 좋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0: 아유,
1: 예,
0: 예. 감사한 이야기.
1: 너무 재밌네요. 저희 네. 둘만 재밌는 것 같아요.
0: 예.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예.
1: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와 아니오로 먼저 대답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0: 네.
1: 서경석은 유행어의 고수다. 맞습니까?

0: 아니
1: 나름 예.
0: 아니 그렇게 심한 맛?
1: 그렇죠.
0: 뭐, 예. 어떤 게 좀 있었죠?
1: 유행어 제가 한 4개 가지고 있죠.
0: 어떤 한번 보여주세요.
1: 아, 아니 그렇게 심한 말을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있어. 그리고 이 유행 동작 위로 예. 올라뛰기.
0: 예.
1: 이거 저 예, 체력적으로 허락이 안 되는 사람 못 하는 거거든요.
0: 근데 그 우렁말 때도 예. 바닥에서 그 예. 위에 까지 점프해서 붕 뜨잖아요.
1: 그러니까
0: 그 어떻게 잘해?
1: 그 아니 그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 서전트 점프가 되는 거죠.
0: 그 미리 연습을 한 거예요?
1: 아니 어릴 때부터 했다니까요.
0: 아, 축구를 좋아해서.
1: 저는 예. 축구 하려고 숙제를 했던 사람이라니까. 제 어릴 적 꿈은 축구 선수예요.
0: 손흥민 나올 뻔했네.
1: 그래서 서흥민 나올 뻔했죠.
0: 아, 예. 예,
1: 이번 저 축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0: 알겠습니다. 예,
1: 좀 있으면 시작하죠. 아 그리고 그 형, 내가 그 뛸 때 형이 같이 우리 예, 예, 울엄마의 예. 같은 저 그래, 코너 예. 출연자였잖아요.
0: 돌돌이.
1: 아니 무슨 얘기예요,
0: 뭐가 아니야, 돌돌이.
1: 우이 씨 거기서 한 거 아니에요?
0: 그때 너 내가 죽이려고 그랬어. 너 내가 너 이기고
1: 내가 형 얼마나 응원했고
0: 그건
1: 내가
0: 알지.
1: 항상 챙기고
0: 그건 알지. 너를 밟고 우뚝 쓰려고
1: 아니, 우뚝 섰잖아. 밟지 않고 우뚝 섰잖아 지금.
0: 뭘 우뚝 씁니까?
1: 최고의 우리 예. 참. 예. 아니 거의 60 가까운 사람이 이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들과 어떻게 호흡을 합니까?
0: 아니 그건 이제
1: 정말
0: 제가
1: 저는 박수를 보낸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동료.
0: EDM을 좋아하니까.
1: 그러니까.
0: 아 그렇게 이제 유행어가 있었고 그거 예. 한번 더 해주세요. 저 이거 저 예? 아까 했던 거 중에 있잖아요.
1: 자가 아니고 뜨아 뜨아 아, 놀랐을 때
0: 예
1: 뜨아
0: 저는 그거를 으쌰 이걸 바꿨거든요.
1: 그러니까
0: 예, 예. 뜨아
1: 그리고 우리 형이랑 막 항상 뭐 나도 좀쏘 뭐 이런 거 우리 예, 서로 예, 같이 예. 짜고 그때 진짜 유행어 거의 아, 경쟁 시대였었어요.
0: 진짜 예. 그런 것만 했었죠. 예 참 아유 감회가 너무 너무 새롭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한번 그렇지. 해야 될 것 같은데
1: 아, 예. 아까 짬뽕 얘기만 안 했어도 좀 더 많은 얘기를 했을 텐데
0: 애청자들은 네. 그런 걸 더 좋아해요.
1: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0: 한국서 공부하시고
1: 네네.
0: 사업하는 거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0: 짬뽕집 망한 게 더 많은 분들이
1: 아,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아,
0: 진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1: 네.
0: 맛은 있었구나. 맛집으로 갈 정도는 아니었다.
1: 오늘부로 완전히 접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 미련마저 예. 다 접을게요.
0: 아, 뭐 저희가 이제 KBS에서 방송을 하지만 N번부에서도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습니다.
1: 엄청나죠.
0: 예, 예. 진짜 코미디의 왕국이었는데 좀 안타깝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죠?
1: 네네.
0: 그때 서경석 씨하고 저하고 웃으면 보기와요를 처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쌀집 아저씨를 모시고 시작을 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네. 그때 추억들이 워낙 많은데
1: 그때 대상 홍기훈 씨.
0: 맞아요. 네. 맞아요. 예. 표용호 씨도 있고.
1: 표용호 씨 요즘 저 또 경제 예. 너튜버로
0: 예.
1: 아주 아, 맹활약 중이죠.
0: 100만도 넘고
1: 예.
0: 예전에도 연락이 안 됐는데 지금도 연락이 안 돼요.
1: 더 안 되죠. 그 형은 이제 잘 되면 연락이 끊겨요. 조금 아쉬울 때 자주 연락이 오고.
0: 알겠습니다. 예.
1: 완전히 끊겼어요. 지금.
0: 이 말 또한 농담이고요.
1: 네. 네.
0: 앞으로 한번 계획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얘기해서 짬뽕집 알았대요. 손원웅님이 몰랐었는데 짬뽕집 얘기해가지고.
1: 예.
0: 예, 예. 아유.
1: 하여튼 앞으로도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네. 재미있게.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0: 그래요. 그것도 네. 그렇고 지금 저 뭐 진짜 서울대 출신에 또 한국사 뭐 공인중개사 다 갖고 계시는데 지금 학부모들이나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 더운데 이제 고생할 일이 좀 남았거든요.
1: 네네.
0: 공부 잘하는 또 그런 스킬 갖고 있는 분으로서 뭐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1: 예, 정말 이상투적인 예. 얘기인데요. 예. 시간을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공부는.
0: 그 예. 어떻게 좀
1: 투자를 해야 돼요. 예.
0: 역시나
1: 엉덩이가 땀이 좀 찰 때까지는 앉아 계셔야 되고 다만 예, 수월하게 하고 싶고 재미있게 하고 싶다면 방법을 찾아내야죠. 예, 그것에 이제 저도 한국사에서는 요만큼 거들어 드리려고
0: 예.
1: 예, 요즘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0: 아까 뭐라고 그랬죠?
1: 뭐요?
0: 아까 임준왜란이 우리가
1: 잠깐만
0: 우리가 예. 외국에게 침략을 당했으니 1억 구이
1: 그렇죠.
0: 1억 구이 네. 이렇게 해라.
1: 네. 네.
0: 아, 예. 아, 그리고 또 그 중상주의
1: 실학자 중에 박재가 선생 예. 소비를 강조했다.
0: 제가 내겠습니다.
1: 제가 그러니까 살게요.
0: 박재가. 아, 이렇게 외운다 이거죠.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재미를 붙이면 한국사도 좀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경석 씨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 너무 좋고요. 조만간에 한잔해요?
1: 그럽시다.
0: 예, 그래요. 네. 아, 재밌었어요?
1: 박명수 포레버.
0: 예, 유튜.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5: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0: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힐 토너
1: 패드.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3: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우리

0: 여기 준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6: I love coffee, I love tea.
7: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아, 좀 댄스곡 들리고 그랬어. 예. 아, 6월 첫날부터 이렇게 재밌는데 한 달 내내 대박 날 듯합니다. 김병숙님, 남경배님, 유재인님, 윤선영님, 서경숙 씨 다음 주 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예, 경석이가 되게 착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막 탁탁탁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친구입니다. 앞으로 좀 우리 많이

0: 안녕하세요. 대한이비인후과 이사장 구자원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편도암, 설암 등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구인두암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지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볼게요. 어머니와 경남 남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여행을 망설이셨는데요. 초록여행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했더니 고민 끝에 용기를 내셨어요. 푸른 바다와 빨간 지붕들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진 시간이었습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을 가까이 하면서 정체는 주춤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양재대로 과천 방면으로 LG전자 앞에서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도 1, 2차로와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많이 혼잡한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기흥 부근에서는 버스 관련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양재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면으로 초월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그 밖에 당진 대전고속도로 당진 쪽으로 남세종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글을 쓰는 작가들은요, 자신의 글 서랍 안에 쓰다만 미완성 아이템이 늘 있다고 하죠. 아니면 이게 뭔 소리야 싶은 한 줄짜리 메모라도요. 그게 마감이 코앞인데 머릿속이 텅 비었을 때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이 돼줍니다. 사람들이 되게 그렇죠. 대책 없이 사는 것 같아도 누구나 숨겨둔 카드가 있기 마련이죠. 아유, 어떻게든 되겠지. 이 말도요, 포기하는 말이 아니죠. 당장은 확실한 방법이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 어떻게든 해냈던 경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일의 내가 어떻게든 해내겠지. 때가 되면 방법이 나타나겠지. 서랍에 뭔가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오늘 6월의 첫날입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서랍에 괜찮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0: 2월의 첫날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오늘 첫 곡은 엔리케 이글레시아스라고요. 이 친구는 스페인 싱어송라이터인데 현재 라틴팝 최고 스타 중에 하나죠. Be with you. 나는 네 생각뿐이야. 너 없이는 공허해. 나는 그냥 너와 함께 있고만 싶어. 라는 네, 그런 노래입니다. 엔리케 이글레시아스는 태어나자마자 금수저였죠. 아버지가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였으니까. 근데 실력으로 입증해 보였죠. 네.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렇게 라틴 팝 최고 스타가 됐습니다. 백디 오빠의 목소리에 행복한 한 달 보낼 듯합니다. 안병숙 씨. 아유 고마워요. 이지선 씨. 아니 왜 벌써 6월이에요. 글쎄요. 왜 6월일까요. 백천님 6월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요. 좋은 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누구나 네, 그러는 거죠. 임미용 씨는 5월 한 달은 완전 적자였는데 달력을 넘기니까 헉, 웬 생일에 결혼식이 도배를 했네요. 백천님 벌써부터 두통이 몰려와요. 이 사연 읽으니까 저도 두통이 몰려옵니다. 어떻게든 되겠죠. 이주연 씨 출첵. 불면증 때문에 술을 때려 먹었더니 불면증 없던 불면증도 생기죠. 때려 먹으면 힘드네요. 출근 시간 임박인데 술도 안 깨고. 아유 주현 씨. 세숫대에다가요 얼음을 왕창 넣고 얼굴을 푹 담그세요. 김정환 씨 임장 반가 반가 하셨습니다. 네. 6월의 첫날 기분 좋게 의욕적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월요일이 그러니까 1일이 되는 날이 2026년에 딱 하루입니다.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에는 두 번 있었네요. 2027년에는 이제 세 번이 있고요. 별걸 다 찾아봤어요. 6월의 첫날입니다. 주말 내내 더위에 시달리느라고 벌써부터 지쳐 계신 건 아니겠죠? 좋은 음악 들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죠. 열대야가 벌써 나왔다면서요. 강릉인가 어디 그랬대요. 자, DJ 천이가 오늘도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 등 떠밀어 드리거나 등을 받쳐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계속 보내주세요. 말 되게 쓰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두서 없이 보내도 저희가 찰떡같이 알아봅니다.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려요. 뭐 완벽한 일상이 있나요? 완벽한 일상보다 실수담이나 허당끼 나온 일 남들 보기엔 더 재밌습니다. 그런 에피소드 환영합니다.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돼요. 사연 주세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연속은 100원입니다. 여러분들 KBS 어플리케이션 KONG 아주 귀여워요. 콩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까시면요 전세계 어딜 가나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예요. 잠시 광고 듣고 갑니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0: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홍영미 씨가 망치 오빠 아니네요. 이지선 씨도 MC 해머 아님 주의하셨어요. 최일우 씨도 MC 해머인 줄 하셨네요. 그죠? 래퍼 MC 해머가 이 곡을 샘플링한 거죠. 미국의 펑크 소울 가수 릭 제임스의 노래 Super Freak. 그녀는 위험할 만큼 자유로운 여자야. 나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졌어 라는 네, 슈퍼 프릭의 내용입니다. 그전 노래는 스웨덴 밴드죠. 로미오와 줄리엣 OST였죠. 더 카디건스가 노래한 러브풀이었습니다. 널 좋아해.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날 사랑한다고 말 좀 해줘 라는 애걸송입니다. 네. 스웨덴이 참 그 대단한 인구가 1,050만 정도뿐이 안 되는 북구의 아주 그 강국인데요. 팝도 강국이고 아바가 나왔잖아요. 북유럽의 아주 강국입니다. 자동차, 예? 문학, 영화 뭐 이런 거 아주 참 엄청나요.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느낌이. 최유리 씨가 제 스타일 티셔츠 입으셨네요 하셨어요.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시는군요. 저는 그 티셔츠 앞에 팝 가수들이나 밴드 이렇게 저 있으면은 무조건 구입합니다. 오늘은 저 브루스 스프링스틴 예 얼굴이에요. 미국의 대중음악의 맏형이죠. 브루스 스프링스틴. 요즘에 저 트럼프하고 맞짱 뜨고 있더라고요. 와 대단해요. 로버트 드니로, 메릴 스트리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근엄하게 예, 때로는 막 공식석상에서 육두문자도 날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까 불면증 때문에 술 마셨더니 안 깨서 힘들다는 분 이주연 씨가 또 올렸네요. 저 우편 집중국에서 일하거든요. 사전선거 때문에 금토 이틀간 처리하느라 밤샜어요.

밤샘 여파가 큽니다. 아유, 그러셨구나. 주현 씨 고생하셨네요. 공익 일을 하시네요.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편하게 있는 거죠. 김영임 씨, 백디 안녕하세요. 어제도 청계산 잘 다녀오셨을까요? 요즘 산이 너무 좋죠. 아유, 그럼요. 피톤치드 향이 확 느껴집니다. 올라가는 건 진짜 정말 힘들지만. 손은희 씨가 백디처럼 청계산 날다람쥐 되고 싶어서 등산 갔다 죽는 줄 알았어요. 돌아와서 5시간은 그냥 잔 것 같아요. 어떻게 백디는 날다람쥐가 된 거예요? 진짜 대단해요. 저 이제 산은 당분간 안 가려고요. 날다람쥐는 제가 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무릎 아프고 막 그럴 때, 피곤하고 막 이럴 때일수록요, 가야 됩니다. 가서 적응을 해야 돼. 천천히 올라가서 또 쉬다 올라가고 해서 적응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 무슨 뭐 거의 산악인 다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네요. 8662님, 방송통신대 마지막 학년 다니는 중인데요. 기말고사 시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방송통신대 학우들 파이팅 하셨네요. 아, 벌써 기말고사군요. 그렇죠. 이제 1분기가 끝나네요. 아, 저, 그렇죠. 2분의 1이 끝나는 거죠. 응원의 커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하고 영국의 합작 밴드입니다. 플레이어의 Baby Come Back, 그리고 Imagine Dragons의 Believer 준비하는데요. 플레이어의 Baby Come Back은요, 네가 떠나고 너의 소중함을 알았어. 다 내 잘못이야. 제발 다시 돌아와줘. 라는 Baby Come Back. 그리고 2191님이 미국 밴드 Imagine Dragons의 Believer 청하셨어요.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날 더 강하게 만들었어. 라는 노래예요. 플레이어 Baby Come Back, Imagine Dragons, Believer.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최형숙 씨군요. 언니가 직접 키운 상추랑 풋고추 가지를 가져다 줬는데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카페에 필요하신 분 하고 글을 올렸더니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중에 두 분께 와서 가져가시라고 했는데요. 한 분은 어머 감사해요 하며 가져가셨는데 다른 한 분은 어머 상추가 웃자랐나 봐요. 이런 건 맛이 없을 텐데 뭐 준다니 가져가긴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상추 품평에 오신 줄. 어휴. 저기요, 저희 언니가 새벽 이슬 맞아가며 키운 상추가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기가 막혀서 웃습니다.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죠. 아니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건데 최상품 상품 뭐 하자 이런 것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자 맞네요. 545님 저희 아이가 중1인데요 사춘기인지 자기 방문에 출입 금지 크게 써붙여놨어요. 근데 예외사항에 용돈 줄 때 치킨이나 피자 먹을 때는 들어와도 됨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죠. 아유 귀엽네요. 사춘기가 왔지만 자본주의는 포기 못하는 건가요? 어이없어서 웃어요. 사춘기라 쓰고 자본주의로 읽는 거죠. 강지선 씨, 요즘 눈이 부쩍 안 좋아졌어요. 나이 탓이겠죠? 얼마 전에도 식당에서 벽에 붙은 메뉴표를 보느라고 눈을 찡그렸나 봐요. 남편이 절 보더니 아이한테 야, 네 엄마 눈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하면서 놀리는데 왜 이렇게 얄밉죠? 나는 눈이 안 보이고 남편은 눈치가 안 보여요. 그냥 웃습니다. 남편이 쓴 말은 안드로메데어죠. 제가 안어 전공이잖아요. 이게 지구어로는 짧은 표현이에요. 네 엄마 눈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근데 이게 좀 안드로메다에서는 긴 뜻입니다. 네 엄마 눈이 벌써 침침해졌구나. 아유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만 했는데 정말 안타깝고 속상해. 이거예요. 김지수씨 저희 딸아이가 6살 유치원생인데요 얘가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더니 환승연애 성공해서 새 남친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이 전 남친도 새 여친이 생겼고요. 근데 두 커플 넷이서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래놀이 한 번에 다 친구가 됐더라고요. 이거 완전 헐리우드 스타일 아닌가요? 아이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건지 걱정입니다. 6살 아이들의 세계란 참 그냥 웃죠. 요즘 애들은 헐리우드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글로벌 스타일 거예요. 애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번안해서 불렀었죠, 예전에. 번안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다니엘 오도넬이 노래한 Pretty Little Girl from Omaha라는 노래였습니다. 다니엘 오도넬은 그 아일랜드의 국민 포크 컨트리 가수죠. 네. 세상에 예쁜 사람은 많지만 내 눈에는 오마하 출신 그 사람 제일 특별해. 난 그녀에게 완전히 반했어. 라는 노래예요. 백디 해석 꿈보다 해몽이 좋으당. 안벽숙 씨가. 진짜 남자들은요. 특히 중장년들은 이 땅의 중장년들은 멋대가리 없어요. 표현을 잘 못해요. 저도 그중에 1인이고요. 근데 그 네 엄마가 눈이 잘 안 보인다.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홍영미 씨, 저는 텃밭 채소 넘쳐나서 지인분들한테 나눔했더니 고맙다며 고기 사다 주시던데요. 이게 정상이죠. 그 사람이 비정상입니다. 삼호구사님, 하우스 안에서 오이 고추 따고 있어. 아, 오이 고추 맛있죠. 된장 찍어 먹거나 고추장 찍어 먹으면 아삭하면서 식감 너무 좋죠. 우리 집 인간이 밥 안 준다고 소리 질러서 물 한 잔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종이컵에 잘 들고 오다가 줄에 걸려서 일자로 뻗었어요. 고소한 기름 냄새 납니다. 이렇게 전생의 왼수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홍경희 씨, 백천님 안녕하세요. 오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하고 왔어요. 친구 남편이 대상포진 걸려 겨우 내 고생했거든요. 팔이 뻐근한데 대상포진 걸려 아픈 것보단 낫겠지 하고 참고 있어요. 음악 들으며 뻐근함을 잊고 있어요 하셨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았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걸렸었어요. 맞고서는. 예방주사 맞고요. 근데 수월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오래 고생하신 거 보니까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강지선 씨 사연, 네 엄마 눈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거요. 임선달 PD, 우리 해석은 핸드폰 좀 그만 봐라, 인간아, 이거. 임 PD가 더 완전히 이거는 현실적이고 맞는 얘기 같은데. 이건 서로한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핸드폰 좀 그만 봐. 근데 이거 저도 새벽에 누워가지고 깜깜한데 보고 있는 1인입니다. 거의 안 좋은 게 모든 게 다 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참. 임명화 씨가 아까 산 얘기하는데 저 오대산 다녀왔어요. 절밥도 맛나게 먹고 왔어요. 오, 오대산 거기 가면서 유명한 절이 있던데. 맞아요. 오대산 거기 아주 좋죠. 예, 오대산, 설악산 이런 데 다 좀 가봐야 되는데 근처 산만 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사는 얘기 이렇게 그냥 웃죨 사연 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예요. 인백천의 백뮤직 1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일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 아니어도 돼요.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고요. 그냥 우리가 하루 보내면서 피식 웃었던 일이면 됩니다. 지금 보내셔도 되고요. 아, 구문서 씨가 바브 엘치의 Sentimental Lady 청하셨죠. 지금 이제 띄워드리겠습니다. 바브 엘치는 뭐 미국 싱어송라이터고 기타도 쳤던 사람이죠. 플리트 우드맥에서 같이 연주도 하고 그랬죠. 세상은 거칠고 힘들지만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삶이 따뜻해져요. 그런 노래입니다.

0: 수면.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고문서 씨가 밥 웰치의 센티멘탈 레이디 청하셨고요. 이어서 두 곡을 더 들었죠. 전혜란 씨가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 엄청 덥네요. 시원하게 듣고 싶어요. 예, 진짜 이거 겨울 노래죠. 그 겨울 왕국으로 이제 우리한테 번안이 돼서 이제 상영이 됐었는데 프로즌이죠, 프로즌. 거기서 그 궁전에 꼭꼭 숨어 살던 엘사의 목소리죠. 남들이 뭘 하든 이제 난 나답게 살겠어 하면서 그냥 막 얼음 궁전도 만들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디나 멘젤 미국의 뮤지컬 배우의 노래 들었고요. 이민석 씨가 빌리 조엘의 River of Dreams 청하셨네요. 6월에도 재밌고 신나는 백뮤직 열심히 애청하겠습니다. 네, 민석 씨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빌리 조엘의 천재성이 느껴지는 노래죠. 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 대표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가사 마지막 부분에 우린 모두 시냇물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인간이 모두 그 삶이라는 강물에 떠밀려가면서 살다가 이제 언젠간 죽음을 맞죠. 그게 이제 바다가 되는 거죠. 레디고 들으시면서 신순영 씨가 내릴고 내릴고 버스 기사님 저 내릴고 백디 내년이면 저 앞자리가 5가 돼요. 남편은 저보다 4살 어려서 내년에도 앞자리가 4고요. 저한테 반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네네 누님 나이만아 좋겠어요 이러는데 순간 주먹 날아갈 뻔요. 제가 50이 될지 상상도 못했던 20대가 그립네요 하셨어요. 아유 진짜 60만 돼도 좋겠습니다 저는. 아 김연주 씨가 Let It Go 제가 예전에 신청했던 노래인데 하셨는데 저희가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유미수 씨도 백디 푹푹 찌는 듯한 더위에 콩 켜자마자 시원한 얼음 음악이 딱 아름다운 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KBS FFM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임백천의 백뮤직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주파수는요. 106.1MHz예요. 라디오의 단축 버튼 1번에 여러분들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부 끝곡 전하고요. 잠시 후 2부에 이제 여러분들 다시 만날 텐데요. 점심 먹고 슬슬 노곤해질 시간이에요. 특히 월요일날 그렇잖아요. 눈꺼풀을 번쩍 들어올릴 노래 2부에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자, 1부 끝곡은 Sixpence None the Richer 미국 밴드입니다. Don't Dream It's Over라는 노래인데 원곡은 뉴질랜드 밴드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정체는 주춤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양재대로 과천 방면으로 LG전자 앞에서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부근으로 여전히 많이 혼잡한데요.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안성분기점 부근에서는 도로에 자갈이 떨어져 있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거의 전 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 양재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이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더딘 흐름 남아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이후로는 남사 일대로 정체되고 그 후로 영동 3터널 1차로에서는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해 제1지선 함안 쪽으로 서마산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6: 소
5: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바비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오늘 6월의 첫날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첫 곡은요. 미국의 월드 뮤직 밴드죠. 핑크 마티니의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스페인어예요. Donde estás Yolanda라는 노래였습니다. 욜란다 어디 있니? 라는 노래예요. 욜란다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나 아직 널 기다리고 있는데.

0: 8821님, 백디 여기 속초예요. 바람 하나 없고 푹푹 찌는 산골에서 굳이 곰탕을 먹으려고 제 몸에 아까운 국물을 짜내고 있습니다. 땀이 나는군요. 그리고 반전, 왜 식곤증으로 무거운 눈꺼풀을 올리려 하나요? 그냥 편하고 포근하게 재워주는 음악이 필요합니다. 그쪽 강릉 속초 그쪽이 어제 열대야가 처음 나왔다면서요. 야, 덥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다를 볼 수 있어서 더 더운 거 아닌가요? 강부선 씨, 에어컨 청소해놓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고 뭔가 든든해요. 근데 악착같이 안 틀려고 하는 이 마음은 뭘까요? 더 더워질 때까지 버텨봐야겠죠? 글쎄요, 조금 버티는 게 좋을지 아니면 더울 때마다 트는 게 좋을지 그건 각자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강부선 씨. 조인경 씨가 어제 가평 드라이브 갔다 오셨군요. 벌써 수상스키 타더라고요. 너무 타고 싶고 강습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강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나이 제한이 있다고 하셔서 저는 무조건 탈락. 30대, 40대까지만 할 수 있는 스포츠래요 하셨네요. 아니, 저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뭐 나이가 무슨 상관 있어요. 도전하세요. 자, 6월의 첫날이자 월요일입니다.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기에 딱 좋은 조합이죠. 그러니까 월간 리셋 버튼이랑 주간 스타트 버튼이 같이 눌려진 거잖아요. 이번 6월은 초반부터 바쁘게 돌아가는 날이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이제 6월 3일 선거 있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열립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월드컵 조별리그 A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별리그 3경기가 열리는데 1차전이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체코랑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방송 하면서 전반 상황까지는 알고 시작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2차전으로는 멕시코입니다. 19일 날 역시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이 되고요. 3차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25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또 그 전날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용히 보내고 싶어도 이제 조용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금방 또 7월 되겠지만 원래 정신없이 노는 축제가 제일 재밌는 법이죠.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이 흐름에 몸을 좀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백션의 백뮤직 2부에도요. 들썩들썩하는 음악의 흐름에 함께 몸과 마음을 맡겨보세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편하게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입니다. 콩은 무료예요.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준비하겠습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이 많죠.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좋은 노래 두 곡 신청곡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6: 이영약품.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6: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6: 카페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두 곡 신청곡 배달한 겁니다. 로비 윌리엄스의 Feel 방금 끝났어요. 1096님이 청하셨죠. 그 영국의 보이밴드 Take That 출신의 지금 뭐 영국 대표 가수가 됐죠. 사람들의 진심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언젠간 나도 행복을 느끼고 싶어요 라는 노래. 그리고 최연재 씨가 청하신 제니퍼 원스와 조 카커의 목소리로 Up Where We Belong 듣고 왔습니다. 제니퍼 원스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 조 카커는 영국 가수인데요. 온몸을 쓰면서 노래하는 네, 허스키 보이스죠. 이 노래는 그 사관과 신사, An Officer and a Gentleman 그 영화의 OST였죠. 이 노래가 그래미 상도 받고 아카데미 수제가 상도 받고 뭐 상이 많아 상복이 많았죠. 인생은 쉽지 않지만 우리 앞에 저 높은 산도 우리가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라는 노래였습니다. 7944님이 복도에서 유모차 밀면서 듣고 있어요. 중이염이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곡이 좋아서 힐링되네요 하셨어요. 중이염이요. 이게 저 감기 뒤끝에 걸리기 쉬운 염증인데 열도 나고 막 그럴 텐데요. 예, 올해 지금 중이염을 앓고 계신 것 같은데 빨리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42982 임백천의 백뮤직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주 듣는데 문자는 처음이라서요. 이렇게 보내면 돼요.

나요. 예, 잘 와 있고요. 4298님 환영하고요. 다음번에는 한번 신청곡도 보내보세요. 이미숙 씨가 오늘 첫 곡 핑크 마티니의 Donde estás Yolanda 들으시면서 여기 Yolanda 있어요. 과일 포장 알바 중입니다. 제 스페인어 이름이 Yolanda거든요. 오, 스페인어 이름이 있어요. 그렇군요. Yolanda가 이게 학명으로는 제비꽃. 네, Yolanda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미영 씨,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까 감자 삶다가 태운 냄새가 나는데 군침이 도는 게 먹고 싶으당. 이거 느낌 알죠? 그 왜 감자도 기름 이렇게 뿌려가면서 굽는 그 있잖아요, 그거. 거기 약간 그 약간 탔을 때 그 느낌. 아, 그거 그죠? 예. 네. 3371님, 남편과 딸의 냉전 덕분에 더운데 덥지만은 않네요. 오늘이 5일째예요. 아, 냉전의 기운이 엄청 세서. 화해시키려고 애를 써봤지만 소용이 없네요. 아주 기가 센 두 고래 때문에 등이 터진 새우가 돼서 많이 속상해요. 그냥 라디오로 마음 달래봅니다. 그래요. 두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예. 저하고 같이 계시면 됩니다. 7418님, 백디, 오늘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인데요. 남편이 여기 가게로 후라이팬만 가져와서 삼겹살 구워 먹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절 못하고 직접 키운 쌈까지 뜯어서 씻어서 챙기고 후라이팬에 가위랑 집게 장비 챙겨갔어요. 삼겹살도 제가 사서 애들 아빠 가게에 갔다가 또 제가 굽고 치우고, 휴, 일이 커지네요. 출장 밥차였어요. 왜 그러셨어요? 단박에 거절하셨어야죠. 내 휴일이야. 내가 온전히 쓸 거야. 거절하셨어야죠. 남자들은 이거 그냥 간단한 줄 알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삼겹살 구워 먹자. 후라이팬만 가져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노래 세 곡 이어듣고요. DJ 천이가 직접 만든 축하송 불러드립니다. 생일 사연 깜빡하신 분들은 노래 세 곡 나갈 동안에 보내주세요. 미국 디스코 밴드 더 마이클 제이거 밴드의 Let's All Chant. 음악에 몸을 맡기고 다 같이 소리치고 춤추자라는 노래고요. 이어서 GQ의 Disco Nights. 미국의 디스코 룸입니다. GQ. 굿 퀄리티의 약자랍니다. 오늘 밤 디스코의 열기를 즐기며 자유를 느껴보자. 이어서 노르웨이 밴드 아하의 Take On Me. 망설이지 말고 내 손을 잡아. 우린 함께 할 수 있어 라는 노래입니다.

와우, 나른한 음악이 최고네요. 노준희 씨. 그렇죠. 아주 세련된 음악을 했죠. 아하. Take on me. GQ의 Disco Nights, The Michael Jago Band의 Let's All Chant. 세 곡이 듣고 왔습니다. 우리를 들썩이게 만들었어요. 아까 저 감자 냄새 이제 사연 주셨었는데요. 들으시면서 이미선 씨가 헐. 저 지금 버터에 찐 감자 굽고 있어요. 아우, 여기도 냄새 좋겠네요. 남혜윤 씨는 저는 감자 조림 먹고 있어요. 백디. 고혜경 씨는 이 와중에 감자 술빵 땡기네요. 그래요. 먹고 싶은 건 뭐 먹어야죠. 언제든지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인백션의 백뮤직.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더 행복하시라고 제가 축하송 불러드립니다. 6월 첫날 축하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오늘 생일 아니신 분들도요, 같이 좀 노래해주고 박수치면서 함께 축하해주세요. 조혜영 씨, 오늘은 알고 지낸 지 20년도 훌쩍 넘은 애정하는 미선 언니 생일이에요. 사회 초년생 때 언니가 얼마나 잘 챙겨준지 몰라요. 예나 지금이나 이쁜 미선 언니, 우리 오래오래 재밌게 지내요. 그렇죠. 그럼 아무 필요 없죠. 진짜 재밌게 지내는 삶이 제일 좋습니다. 김현희 씨, 5월 28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아우, 그랬군요. 오늘은 친구 웅이의 생일입니다. 함께 생축성 불러주세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지났지만 현희 씨도 축하드리고요. 4298님은 남편 김준성 씨 생일입니다. 우리 신랑 건강하고 사랑한다. 축하송 부탁드립니다. 3594님은 어제가 남편 생일이었는데 막둥이가 군대 가기 전에 미리 미역국 끓여주고 해군 입대했고, 어제는 아들이 케이크를 사와서 잘 먹었는데 마누라는 뭐 없냐고 쫓아다니면서 종알거립니다. 날도 더운데 어찌할까요? 이름이 없네요. 근데 남편 이름이 얼굴에다가 두 손을 턱에 받치고요,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쁜 선물이 어딨어. 네. 그렇게 하세요. 괜히 분란만 일으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노래 축하송 불러드릴게요.

오늘 남편 정성보 씨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아유, 좀 늦게 왔네요. 축하합니다, 성복 씨. 오늘은 성보 씨 생일. 1072님이 청계산에 다녀오셨군요. 저 매봉 찍고 내려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다신 못 갈 듯. 백디 덕분에 천국의 계단 오르는 줄 알았어요. 어려워요, 거기. 깔딱고기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중간중간 쉬는 데 있잖아요. 쉬시면서 가야 됩니다. 또 내려올 때 그 하산할 때 느낌이 또 좋은 거 있잖아요. 1072님이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청하셨죠. 아주 이거 포근한 노래죠. 그 라붐 시리즈로 유명했던 소피 마르소가 주연했던 프랑스 영화죠. You Call It Love의 OST입니다. 캐롤라인 크루거는 노르웨이 가수예요. 이게 노르웨이에서는 카롤린의 크루게르 그렇게 부른답니다. 우리는 영어식으로 이제 캐롤라인 크루거라고 하죠.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라는 아주 예쁜 노래죠.

노래 세 곡 들었죠. 네,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차분한 노래에 이어서 3572님이 신청하신 처비 체크의 Let's Twist Again. 선곡 최고, 식후에 신나게 흔들었더니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감사 최금양 씨. 이소영 씨도 비벼 비벼. 발바닥도 비비고 국수도 비빌까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김윤숙 씨와 김홍관 씨가 이 노래 청하셨어요. Roxette, June Afternoon.

0: 사연까지 들었습니다. 이 노래 참 근사한 노래죠. 그죠? 김윤숙 씨가 6월이잖아, 잖아 하시면서. Let's Twist Again은 그, 이 처비 체커는 미국의 락큰롤, 전설의 락큰롤 가수인데요. 전 세계 트위스트 열풍을 불러일으킨 가수죠. 처음에 더 트위스트라는 작품을 발표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후속으로 발표한 게 Let's Twist Again이에요. 지난 여름처럼 다시 트위스트 춤을 추자라는 내용이고요. 스웨덴의 혼성주의 락셋의 June Afternoon. 사람들은 웃고 연인들은 키스하고 아이들은 풍선을 들고 뛰어다니고 6월의 오후 공원에는 음악과 햇빛이 가득합니다라는 노래였어요. 정권호 씨도 You Call Love 들으시면서 차분하고 조용하고 점잖은 곡이에요 하셨어요. 성현국 씨 환영합니다. 백천영님 제철소에서 굴착기 일함에 들어요. 6월 첫날부터 많이 덥네요. 아 이제 더위 시작이죠. 힘내십시오. 광고 잠깐 듣고 가죠.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에 대비해.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3: 김은영 씨가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임백천 오빠 라디오 하시네요. 정다운 목소리 맨날 와야겠어요. 은영 씨 환영합니다. 요즘 햇 감자, 햇 양파 맞나요? 많이 드세요, 조혜영 씨. 그죠? 양파를 이렇게 조각을 내가지고 하는 게 더 영양이 높아진다는데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씨는 벌써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 사오셨군요. 그거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아이랑 과일 으깨서 철판 아이스크림에서 먹으려고요. 예. 노준희 씨가 아아 같은 방송 백뮤직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6월이 시작됐네. 오늘로써 정말 오늘 6월, 이번 6월도요 아아 같은 방송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주얼이라고요. 포크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미국의 싱어송 포크, 포크 컨츄리 싱어송라이터 주얼의 노래입니다. Again and Again.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서로 상처주고 미워하지만 그래도 난 사랑을 믿고 싶어요 라는 노래입니다. 내일 화요일도요 낮 12시에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돌발 구간 자리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 곤지암 3터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터널 안 사고는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영동 2터널에 대형 화물차 사고 나서 현재 1, 2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수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5차로에 있는 작업 여파 받습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 이동량 많습니다. 서울 시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1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이어서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 1차로에 추돌 사고 처리 중이고 이후 반포대교 4차로에 고장난 차 서 있어서 일대 정체 빚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김보수님께서요. 응디 며칠 전에 문경 다녀왔어요. 무료로 임금과 중전 옷 입고 사진 찍는 부스가 있길래 체험하고 왔거든요. 잠시지만 왕족이 되었다가 왔습니다. 아이처럼 너무너무 신나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남편분은 임금님, 그리고 우리 보수님은 중전마마가 되어보셨군요. 아, 인증사진 너무 궁금한데요. 기회 되면 한번 보내주세요. 가끔 이렇게 색다른 체험을 해보는 건 일상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 여행도 가고 안 먹어본 것도 먹고 새로운 경험도 해보는 거겠죠. 그럼 또 일주일을 힘차게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6월의 첫 번째 월요일, 오늘은 우리 반짝이분들이랑 어떤 새로운 추억 만들어볼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송가인의 정말 좋았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방성경님께서 저는 어제 해미 읍성 관아 들어가서 사또도 되어보고 죄인도 되어봤네요. 아, 주말 동안 여기저기 많이 다녀오셨나 봐요. 오프닝에서 또 김보수님께서도 문경 다녀와서 인근과 중전 옷 입고 왔다고. 요즘 그런 이벤트가 참 많아요. 그렇죠? 민속 체험도 하고 옛날 옷들도 이렇게 입고 한복 같은 것도 입고 사진도 찍어주고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사또도 되어보고 죄인도 되어보고 서로 거기 막 곤장도 한번 맞아보고 그렇죠? 여봐라 이러면서 꽁투도 한 번씩 하고. 문지호님께서 맞아요. 재충전은 꼭 필요해요. 그러면 힘이 팍팍 나지요. 주말 동안 재충전했으니 우리 오늘 우리 모두 은비트 들으면서 힘 팍팍 내봐요. 아, 충전해서 은비트 들으시는 겁니까?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인희님께서 응디 어디로 가셨어요? 응디 아닌데 아이돌 앉아있는 줄. 그나저나 귀여운 천사 100일 잔치는 잘했나요? 아, 저희 서원이 100일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토요일에 100일이었는데 그날 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삼신상 차리고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서 놀다가 10시에 상 100일상 차리고 드레스 입혀가지고 난리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저는 행사 있어가지고 외식하고 들어와서 정리하고 해요. 행사 가고 아우 그냥 정신없는 하루 보냈는데 저희 서원이 시어머니랑 저희 어머니가 엄청 이쁜 거 많이 해주셔가지고 고모도 드레스까지 맞춰가지고 엄청 화려한 백일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백일 됐다고 언니야 됐어요. 얼마나 잘 자고 잘 먹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지아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1부는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합니다. 6월의 첫날 응디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분들 참여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1부 반지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에 이어서 은비트 1일 드라마 시간이죠. 자기야 함께 할 거고요. 2부는요. 신청곡 배달하는 시간. 오늘은 왠지? 그리고 오늘 주제 정해놓고 반지분들과 소통할게요. 티키타카 준비했습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사랑.

0: 후원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8: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8: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8: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0: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서지호의 수리수리 술술이었어요. 러블현정님께서요.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고 좋아요 좋아요 신나 신나 3552님께서 신난다 신나 네. 1239님께서 응지 우리 아이가 5살 인생 처음으로 파마를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음료 마시면서 머리하는데 언제 이렇게 컸나 싶더라니까요 하면서 사진 사진 보내줬는데 아 귀여워. 저 조그만한 손으로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음료수 줬구나 미용실에서. 아이고 머리에 저렇게 큰 거를 뒤집어 쓰고 울지도 않고 저렇게 얌전히 잘 있나 봐요. 저 팔에 차고 있는 거는 그건가요? 모기 퇴치제? 그런 거죠. 오, 벌레 퇴치하는 거. 귀엽다. 필수죠, 필수.

벌레 들어오지 마라. 아유 이뻐라. 이쁘게 된 사진도 보내주세요. 2628님께서 응디 대학생 아들이 장발로 머리카락 안 자르고 진짜 보기 싫었거든요. 본인이 좋다는데 무슨 말도 못하겠고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볼 때마다 어울리지도 않고 좀 그랬어요. 조금만 자르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하곤 했는데 사실 속은 부글부글부글. 근데 아들이 드디어 짧게 커트를 하고 사진 찍어서 보낸 거 있죠.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잔소리 안 하고 기다린 저를 칭찬합니다. 맞아요. 네, 다 이게 사람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앞머리 자르면은 앞머리 기르고 싶고 단발 자르면은 머리 기르고 싶고 짧은은 추우면은 짧은 옷 입고 싶고 더우면은 긴 옷 입고 싶고 이게 다 사람이 네,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길게 가나요? 길게 안 가요. 잠깐 지나갑니다. 요즘 장발 유행이거든요. 남성분들 요즘 이렇게 머리 길러가지고 저희 신랑도 그래서 머리 지금 엄청 길렀어요. 그 유행이더라고요. 또 유행이 또 돌고 도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가 본인도 알아요. 길러봤는데 별로 안 어울리네. 그럼 자르는 거고 길렀는데 어울리면 조금 더 하다가 또 유행 지나가면 또 자르는 거고 기다려봅시다. 기다리면 이렇게 또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렇죠? 홍정아님께서 지난주에 친구가 저희 동네로 이사 왔어요. 너무 좋아요. 아 친한 친구 동네로 이사 오면 너무 좋죠. 그냥 잠깐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잠깐 만나서 산책하고 좋겠네요. 수다 떨면서 또 라디오도 같이 들으면 좋겠는데요. 미소가님께서 응디 볼살 없어지고 V라인 됐어요. 종이도 자를 것 같아요. 제가요? 그럴리가요? 왜 다들 살 빠졌다 그러지? 저 아직 8kg 남았어요. 2kg 빠지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가?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동그란 얼굴로 여러분을 만났으면 이게 지금 V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건지. 아직 8kg 남았습니다. 열심히 빼고 있어요. 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자 노래 듣고 왔어.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솔지의 수은등 그리고 이소나의 이놈의 사랑.

솔지순 등 이소나의 이놈의 사랑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계시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0554님께서 응디 거봉포도 적과하면서 듣고 있어요. 날씨가 덥네요. 너무 더워서 시원한 물 마시면서 잠시 쉬고 있어요. 오.

지금 이 날씨에 밖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젓가락 그것도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물도 드시고요. 제가 시원한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예. 김복자님께서 응디 흰머리가 앞머리에 집중적으로 나서 셀프 염색했는데요. 앞머리만 까맣게 돼서 머리가 더 이상해졌어요. 모자 쓰고 다녀야 할지 전문가 손에 맡겨야 할지 웃기면서도 슬프네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여기 앞에만 흰머리가 예, 염색을 해도 이게 벗겨져가지고 한 2주? 한 2주? 아예 까만색으로 하지 않는 이상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염색한 게 풀리는 것 같아. 벗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도 여기 앞에 완전 허는데 여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서 새치 염색제는 조금 그래도 또 어둡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앞에만 또 염색하면 여기만 또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이것 때문에 미용실 가는 거는 조금 돈 아깝고 만약에 할 수 있으면은 그거 있잖아요. 샴푸 염색제. 요즘 뒤쪽 잘 못할까 봐 그러시는 거죠. 샴푸 염색제 검정 색깔 팔아요. 샴푸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거품 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샤워하기 전에 하고 이 조금만 있다가 샤워하면은 금방 염색 잘 되던데 그거 한번 해보세요. 김윤숙님께서 응디 6월에는 유연하게 생각하고 유쾌하게 웃어봐요. 그렇게 우리 6월을 잘 보내봐요. 라임 좋고 네, 6월에는 유연하게 생각하고 유쾌하게 웃어보자. 좋습니다. 유영은님께서 응디 육아휴직 기간이 다 끝나가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밀린 집안일 하다보니 벌써 이 시간이네요. 잠시 쇼파에 앉아 숨 돌리면서 은비트랑 함께하는 중이요. 육아휴직 기간이 다 끝나가네요. 아이쿠 이제 그러면은 애기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러 가셔야 되는 거죠. 워킹맘 분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이게 일 갔다 오면은 좀 쉬고 싶은데 사실 다시 출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집안일을 다 하다가 다시 또 출근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린이집 보내놓으면은 또 그 걱정이 이 머리 한쪽은 그 거기 걱정으로 또 가 있어요. 아휴 어쩔 수 없이 진짜 내 몸이 열 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지금 조금이라도 쉬십시오. 네.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릴게요. 노래 듣고 왔어요. 반지의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합니다. 이 노래 듣죠. 나훈아의 기장갈매기.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나 요즘 매일매일 배가 고파. 밥을 안 먹냐고? 아니, 먹긴 먹지. 아내가 싸준 건강한 도시락으로 매일 점심을 먹긴 하지.

0: 다녀올게. 이따 저녁 때 봐.
1: 잠시만 여보 이거 가져가야지. 내가 오늘도 맛있게 쌌어. 점심때 10시까지 말고 이거 먹어 알았지?
0: 오늘도? 근데 부장님이 같이 나가서 막 먹자고 그러면 어떡해?
1: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도시락 보여드리고 저는 오늘 이거 먹겠습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알았지? 오늘도 짠 거 단 거 기름진 거 간식 이런 거 먹지 말고 도시락만 먹어 알았지? 이따 봐.
0: 알았어 이따 봐. 하, 오늘도 밥은 못 먹겠네. 병아리 콩 귀리 렌틸 콩 닭가슴살 채소 이런 것만 먹게 생겼네. 아 순댓국밥 먹고 싶다.
1: 그리고 잠시 후 퇴근길.
0: 아 집에 가야 되는데 진짜 바로 가기 싫다. 순댓국 한 그릇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뭐지 왜 이러지. 내 다리가 나를 순댓국 집으로 이끄네. 아이 모르겠다. 사장님 여기 순댓국 한 그릇이요. 이 맛이지. 정신없이 먹다 보니 국물까지 흡입했네. 이따 집에 가서는 아내한테 비밀로 해야지. 여보 나왔어. 아 배고프다. 우리 오늘도 저녁으로 닭가슴살 먹을 거지? 얼른 먹자.
1: 잠시만 이게 무슨 냄새지? 당신한테서 파 냄새 나는데? 아 알았다. 여보 순댓국 먹고 왔구나. 왜? 점심 도시락이 부족했어? 그래서 퇴근하고 나 몰래 순댓국밥 먹고 온 거야? 지난번에도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고 왔었지. 그건 내가 모른 척 했는데 오늘은 진짜 안 되겠다.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0: 대박. 여보 와 당신 진짜 귀신이다. 며칠 전에 컵라면 먹고 온 거랑 오늘 순댓국밥 먹고 온 거 어떻게 알았어? 혹시 내 몸에 CCTV 달아놨어? 자기야 근데 진짜 나 아무리 건강에 좋은 것도 좋지만 나 입에 좋은 것도 주면 안 될까?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 I love 단짠단짠 플리즈.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진혜성의 단짠이었어요.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반지혜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아, 와이프가 다이어트 목적일까? 아니면 건강 목적일까? 뭔지도 모르겠지만 도시락을 싸주나 봐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다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병아리콩, 귀리, 렌틸콩, 닭가슴살, 채소 뭐 이런 거. 다이어트하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체질 개선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도시락을 싸줘서 너무 먹고 싶은 거지.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몰래 순댓국밥, 컵라면 뭐 이런 거 먹고 들어갔더니 아내분이 코가 엄청 예민하신가 봐요. 그걸 다 눈치를 채고 있었어. 순댓국밥 먹고서 파 냄새 나는데? 딱 걸렸네. 에. 김은숙님께서 순댓국 최고죠. 4936님께서 옷에 뱃 냄새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딱 걸리셨네요. 그러니까요. 이 옷에 그 뭐 고깃집 갔다 오면 약간의 그 고기 구운 냄새? 그런 게 냄새가 나고 순댓국집 갔다 오면 약간 그 순대 비린내? 그거 있잖아요. 약간 그 푹 삶은 그 수육? 국? 그런 진국 냄새. 그런 게 몸에 이제 배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헷갈리잖아요. 그렇게 딱 지정해서 이거 순댓국? 이거 라면? 뭐 이런 거는 잘 못 맞출 텐데 엄청 예민하신가 봐요. 6004님께서 후각이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거짓말 못해요. 바로 들켜요. 러블리 현중님께서 다 먹고 살자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 말에 한 표예요. 아니 뭐 다이어트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먹고 싶다는데 못 먹게 하고 막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안 그래도 이럴 때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요즘 뭐 그 먹는 데이를 뭐라 그러죠? 치팅 데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먹고 싶은 거 막 먹게 해주잖아요. 그런 거 합시다.

7469님께서 오늘 저녁은 순댓국이다. 순댓국 맛있죠. 김경수님께서 저는 남편이 술 몇 잔 마셨는지도 알아요. 오,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요? 오늘 술 한 잔 했네. 맥주 섞었어. 한 세 잔 반 이렇게. 아유, 근데 또 알면서도 또 모르는 척 해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거 밖에서 몰래 이렇게 먹는 게 얼마나 또 좀 뭐라 서럽겠어요.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한 번씩. 자, 다이어트 하신다면 또 화이팅입니다. 이소영님께서 그러시네요. 아내분 가끔 치팅제 좀 주세요. 도시락 싸는 일도 힘들 텐데 저는 중립 지킬래요. 부부끼리 알아서 하세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시락 싸는 일도 사실 보통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남편이 진짜 건강했으면 좋겠고 살 빨리 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인데 이게 또 너무 그렇게 막 하면은 또 급하게 막 그러다가 몰래 몰래 먹고 들어오다가 체하고 막 그럴 수도 있고 괜히 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래서 살 더 찔 수도 있고 요요 올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풀어주면서 자, 은비트의 짧은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요.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어요.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요. 함께 보내주시면 띄워드릴게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신성의 얼큰한 당신, 그리고 윤태화의 사랑 고백.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현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지만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 특히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도로 곳곳엔 돌발 구간 자리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일죽 졸음쉼터 앞에 1시간 전 대형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차로가 일시 통제됐다가 지금은 졸음쉼터 안쪽을 통해서 한 대씩 이동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여유 가지셔야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칠원분기점에서 함안 2터널까지 속도가 더딥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은 영동 2터널에 발생한 사고, 1차로에서 여전히 처리 중인데요. 미리 감속해 주셔야겠고요. 반대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5차로에 있는 작업 여파 받습니다. 이후 양재부터 반포까지 동량 꾸준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요. 추혁진의 어퍼츠나 매치나 듣고 왔어요. 뚝뚝뚝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2부요. 빛나는 초대석 마련되는데요. 주인공은 신곡 굿샷으로 활동을 시작한 김다현 씨와 함께할게요. 볼 때마다 상큼하고 기분 좋아지는 가수죠. 김다현과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내일 2부에 돌아오니까요. 함께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로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이경수님께서 안녕하세요. 6월의 첫 번째 올해 은비트와 함께 6월도 다들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민정님께서 은가은 이모 팬이에요. 은가은 이모 예뻐요. 안녕하세요. 어린 친구인가? 민정 양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민정 씨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모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예. 캔디님께서 머리가 많이 길었네요. 이래도 이쁘고 저리해도 이쁘다요. 캔디님 감사합니다. 서영재님께서 라디오가 고장나서 보이는 라디오 보고 듣고 있어요. 그나저나 아까 먹는 얘기 나오니까 저는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네요. 저녁에 먹을래요. 그럼요. 먹고 싶은 거 드시면 됩니다. 아유, 그냥 먹고 싶은 게 따로 있었더라도 왠지 어디선가 뭐 순댓국 얘기하면 갑자기 순댓국 먹고 싶어졌어. 순댓국 먹어야겠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또 갑자기 조금 이따 김치찌개 얘기하면 어머머 김치찌개 먹어야겠다. 이렇게 수시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 순간 먹고 싶은 거 드세요. 자,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올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0: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2: 골뱅이.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에클레어님께서요. 엄마가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다면서 누워만 계신대요. 그래서 아빠가 걱정이 된다고 전화를 주셨네요.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뭘 드시게 해야 우리 엄마가 예전처럼 활기차지실까요? 응디랑 반짝이분들께서 추천해 주실래요?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박지연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 신청합니다. 엄마가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누워만 계시다고요? 뭐 때문일까? 어허, 혹시 갱년기가 오신 건 아닐까요? 그럴 때는 뭐 같이 다 같이 우리 또 이 따님이신지 아드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얼굴 비춰주고 같이 요 앞에 산책이라도 같이 자주 나가던가 아니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족 다 같이 나가서 좀 콧바람도 좀 쐬고 바깥바람도 좀 쐬고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좀 활기차일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맛있는 거 먹어도 아 먹기도 싫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8398님께서 어머니 순댓국 안 좋아하실까요? 저는 아까 순댓국 얘기 듣고 눈이 반짝했는데 순댓국 안 좋아하시나?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음식이 평소에 뭐였는지 아니면 뭐 좀 너무 좋아하는데 평소에 잘 못 먹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대게 이런 거 어디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좋아하시면은 좀 갔다 와도 좋고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봐야 될 것 같네요. 아유 기운도 없이 누워만 계시다 그러면 마음 아프지. 뭐 좋아하시는지 아버지랑 한번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1178님께서 저희 엄마는 기력 없을 때 삼계탕 드세요. 몸보신할 수 있는 거. 에클레어님께서 엄마 연세가 8순이셔요 저는 딸입니다. 8순이시면은 그냥 진짜로 어디 바람 쐬러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갱년기는 아닌 것 같고, 그쵸? 따님께서 좀 자주 얼굴 내비치고, 여기 놀러 가자 하면서 맛집 찾아놨다고, 그러고 이제 또 나들이 갔다 오고, 그런 거 하면은 좀 기분이 풀리실 것 같은데? 아유, 왜 기운이 없으실까? 5732님께서, 딸이 장롱면허였는데 다시 운전을 하게 됐어요. 며칠 전 딸이 오랜만에 운전하는 차를 탔는데, 제가 어찌나 긴장을 했는지 손에 땀이 날 정도였어요. 딸이 긴장해서 운전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초보 운전일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새벽 인적이 드문 제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식은땀 많이 흘렸죠. 지금은 운전을 즐길 정도로 좋아하지만요. 요즘도 제주 해안가를

드라이브 할 때면 행복합니다. 초보 운전자인 딸에게 힘내라고 전하고 싶어요. 조금만 있으면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거라고 말이죠. 물론 언제나 늘 조심조심 안전운전이 최선이라는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딸을 응원하면서 정동원의 노래 신청해요. 다시 1, 2, 3, 4 들려주시겠어요? 아, 따님께서 장롱면허. 장롱면허 이거 꺼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주 큰 도전이에요. 그쵸? 네, 장롱면허가 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운전에 대해서 좀, 뭐 물론 뭐 운전할 일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장롱면허가 됐다는 것 자체가 아, 다시 이걸 꺼내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주차장에서 보통 이제 연습을 시작하죠. 차 최대한 없는 데서, 넓은 데서, 그쵸? 차 양쪽에 없는 데서 이제 주차 연습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가는 것도 해보고 T자 주차도 연습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만 그래요. 지금만. 조금만 지나면 이제 잘하게 될 거니까 화이팅 화이팅. 아, 처음 운전할 때 생각나네요. 진짜 와, 이 조금 갔는데도 막 나는 막 뭐 막 엄청 빨리 달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넓은 길인데 조금만 붙으면은 내 차가 그렇게 큰 줄 알아. 밖에서 보면 널널하게 지나갔는데 나는 막 부딪힐 것 같아 부딪힐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못 지나가고 막 그랬었는데 아, 금방 괜찮아지죠 뭐. 아. 자, 신청하신 노래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리고요. 티키타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지연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 그리고 정동원의 다시 1, 2, 3, 4.

돈도 주거니 받거니 사랑도 주거니 받거니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 오늘의 티키타카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것을 할 때 충전, 이것을 할 때 방전인데요.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전이 될 때가 있고요, 방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도 일 많이 시키면 빨리 방전되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전기 콘센트에 꽂아두면 충전 빨리 되잖아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일 많이 하면 쉽게 지치고요, 쉬엄쉬엄 일하면 그나마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 하면 충전되고요, 싫어하는 거 하면 방전돼요. 그쵸? 우리 반제분들께서는요, 어떨 때 에너지가 충전되고 어떨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방전이 되는지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식사 때 고기 먹으면 충전돼요. 반대로 채소 먹으면 방전돼요. 여보야, 우리

제발 고기 좀 먹자 이런 사연 환영하고요.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잔소리하시면 반전되고요. 사장님이 일주일 휴가 주시면 충전돼서 일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런 사연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반지분들께서 에너지와 의욕이 충전되는 순간은 언제고 방전되는 순간은 언제인지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우유 식빵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박구윤의 재충전, 그리고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박구윤의 재충전,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였습니다.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 오늘 주제예요. 이것을 할 땐 충전, 이것을 할 때 방전입니다. 어떨 때 충전되고 어떨 때 방전되는지 한번 만나볼게요. 마수정님께서 월급 들어오면 충전, 전만 찍고 나가면 방전 돼서 좌절합니다. 진짜 전만 찍고 나가죠. 박현정님께서 10살 아들이 엄마 사랑해 하면서 으스러지게 꼭 안아줄 때 바로 풀 충전돼요. 아이 냄새까지 맡으면 마음까지 편해져요. 저만의 충전기랍니다. 뭔지 알아요. 근데 거기다가 사랑해까지 한다고요? 아직 우리 아이가 말을 못해가지고 이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게 어떤 기분인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라는 예상은 하게 되네요. 8781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이기면 무조건 충전돼요. 근데 지면 다음날까지 방전이랍니다. 제발 계속 이겼으면 좋겠어요. 맨날 맨날 이기면 좋지. 근데 매일 이기면 재밌을까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이래야지 이기는 맛을 알아서 이제 그 이기도록 이렇게 응원을 열심히 하게 되는데 매일 이기면은 어차피 우리 팀은 이길 거야 이렇게 될 것 같아. 물론 지면 방전이겠지만. 3698님께서 반찬 가게 하고 있는데 손님이 맛있다고 하면 힘이 막 생기고 가게가 조용할 땐 의욕이 없어지고 힘이 빠집니다. 맞아요. 특히나 반찬 가게는 또 더욱 그럴 것 같아요.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은 맛있다고 하면은 엄청 막 열심히 막 더 일하게 되고 이제 또 막 좀 가게가 좀 손님도 없고 좀 장사도 잘 안 되고 리뷰 남기는 사람도 좀 많이 없고 막 이러면

는 아유 맛이 없나 하면서 좀 걱정도 되고 힘도 없고 막 그러죠. 괜찮아요. 예, 손님 많아질 겁니다. 김인호 님께서 저는 13주차 임산부인데 입덧할 때 방전돼서 드러누워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첫째 하원하는 순간 미소 가득 충전됩니다. 아, 첫째가 있는데 지금 13주차 둘째를 임신하고 계시는군요. 입덧할 때 장난 아닌데 진짜 그... 어떡해요. 첫째 케어하기도 힘들 텐데 입덧까지 있으니까 두 배로 힘드실 텐데 그래도 또 맞죠? 첫째 덕분에 또 이렇게 버티는 거죠. 4256님께서 손자한테 전화 오면 충전되고요. 손자가 연락도 안 하면 방전됩니다. 아, 이 손자 생기면 뭐 하루 종일 손자 사진 보면서 충전하고 예. 연락 없으면은 아유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우리 손자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연락 없으면은 막 힘 빠지고 언제 연락 오나 하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그러죠. 6212님께서 남편의 퇴근 후 하루 일과 브리팅할 때 방전돼요. 어? 말이 많아도 너무 많은 남편이라서요. 반대로 현금으로 서프라이즈 할 때 바로 충전됩니다. 최고 남편이네요. 어? 진짜. 퇴근하고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일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말이 너무 많은 거지. 상대방 말할 기회도 안 주고 막 말하는 스타일인가. 그리고 또 현금으로 서프라이즈도 해주고. 아이 너무 좋은 남편인데요. 진짜 말 없는 사람보다 나아요. 이랬는지 저랬는지 어쨌는지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그냥 그랬어 몰라. 아 까먹었어 모르겠어 뭐 이러는 남편보다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막 제잘제잘 하는 남편이 더 집도 조용하지도 않고 좋지 않아요? 이수진님께서 저는 빵순이라 갓 나온 빵을 사면 완전 행복 충전되고요. 다 먹어버리면 방전돼요. 이것도 뭔지 알죠? 에. 갓 나온 빵은 진짜 사랑입니다. 에. 그 도시 포실포실한 거 김 날 때 갓 나온 거 진짜 그 모닝빵 있잖아요. 갓 나온 거. 그거 먹으려고 저 옛날에 7시에 그 빵이 나왔었는데 그걸 사러 갈 수 있었거든요. 바로 집 앞에 있어가지고. 와,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따뜻하게 김 모락모락 나는 거 그 쇠 판에다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탁 올려놓는 순간 하나 사서 바로 봉지에 넣으면은 그 봉지가 김으로 이렇게 싹 변해요. 하얗게.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뜯으면서 먹으면서 나오면은 와 그 진짜 냄새로 맞는 그 빵 냄새가 그대로 입에 전해질 때 아 그 냄새 너무 좋죠. 노경현님께서 워킹맘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어놓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돼요. 왜 이건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요. 그때마다 기운이 쭉쭉 빠져요. 잘한다고 해야 다음에도 할 맛이 나는데요. 잔소리에 완전 방전. 아 이것은 아내분께서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스타일이 다 있죠. 근데 또 남편이 도와주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자기 또 이게 뭐 우리가 하는 스타일대로 못할 수도 있고 이게 손이 안 따라줄 수도 있고 몸이 안 따라줄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됐건 자기는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거기다가 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이러면은 진짜 사람 할 말 안 나거든요. 그냥 뭐 가끔 한 번씩 이거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두고 조금 그냥 못 나더라도 이 뭐 수건 개는 모양이 조금이라도 뭐 삐뚤거나 뭐 그러더라도 어찌됐건 수건 쓰는데 그렇게 불편함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좀 힘을 줍시다. 칭찬하면 또 고래가 춤도 춘다니까. 잘한다 하면은 혹시 알아요? 집안이 전체를 남편이 다 했지. 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우유식빵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남진의 오로라 연인 그리고 주현미의 이정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남진의 오로라 연인 그리고 주현미의 이정표 듣고 왔습니다. 티키타카 오늘 주제 이것을 할 때 충전 이것을 할 때 방전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김용민님께서 본가에 가서 엄마의 등갈비 김치찜에 완전 충전돼요. 너무 맛있어요. 또 침 나오네. 김치찜 완전 좋아하는데 저는 김치찜 진짜 좋아하는데 등갈비 김치찜 더 좋아해요. 그건 또 이렇게 뼈 잡고 이렇게 뜯는 맛이 있잖아요. 아 등갈비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는 집 아는데 아 이걸 정말 못 알려주는 게 제가 정말 2639님께서 내 친구가 만나자는 전화 오면 충전 남편 친구가 집에 놀러 온다고 하면 방전 아, 친구 만나러 가는 건 괜찮고. 근데 남편 친구들은 왜 집으로 놀러 와서 그렇게 논대요? 그 밖에서 놀지. 요즘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도 또 집에 와요. 와이프 힘들게. 송민걸님께서. 저는 아침 출근할 때 갱년기 아내랑 사춘기 딸이 서로 뽀뽀 더해준다고 할 때 아침마다 완전 충전 기운내서 출근합니다. 출근하는데 갱년기 아내분이랑 사춘기 딸이 서로 뽀뽀를 더해준다고 한다고요? 어떤 가정 환경이에요, 이 집은? 와, 이런 거 배워야 돼. 이런 거 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갱년기 아내랑 사춘기 딸이 있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가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서로 뽀뽀를 더 해주겠다고 난리라고요? 어머머머. 좀 못받으셨다 진짜. 아니면은 진짜 남편분이 너무너무 잘해서 갱년기와 사춘기를 다 잊을 만큼 서로서로 너무 사랑하게 된 거지. 신혜진님께서 요즘 발레 배우고 있어서 남편 앞에서 발레쇼 보여줬더니 오 좀 빠진 것 같다 계속하면 더 예뻐지겠다 이런 말 들으니 충전되네요. 제가 진짜 저도 지금 아직 그 인대 쪽이 너덜너덜해서 그렇지 저 이것만 조금 남으면요. 저도 발레 배울 거거든요. 제가 그 발레 4년 배운 사람의 영상을 봤는데 와 이거 어마어마하더만요. 네, 그게 그 자세 저도 자세가 참 안 좋아가지고 자세 교정뿐만 아니라 키도 크고 그리고 이게 되게 몸매 라인이 엄청 이뻐지더라고요. 배우분들도 요즘 되게 많이 하신다잖아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나? 난 안 그래도 짧아가지고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이러고 찾아봤는데 어떤 분이 하셨는데 와 엄청 드라마틱하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4년 정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참는 게 참고 계속 한다는 게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망설여지는데 우리 딸 조금 크면은 같이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안상금님께서 장날에 시장 가서 꽈배기랑 팥죽이랑 각설이충 구경하면 무조건 충전되지요. 꽈배기 팥죽 맛있지. 아 팥죽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다. 팥죽 너무너무 맛있는데. 각설이충 구경 진짜 재밌어요. 요즘도 시장에 있어요. 저는 각설이충 볼 수 있는 시장이

시장을 좀 오래전에 봐가지고 요즘은 좀 찾기 힘들지 않나요? 그런 거 가까이 있으면 너무 좋지. 가짜, 충전할 때, 방전될 때다 다릅니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사연 소개해주신 분들 중 추첨해서 우유식빵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끝나고요. 은간의 빛나도록 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조항조의 사랑꽃, 그리고 김용빈의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5: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6: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임영웅의 돌아보지 마세요 띄워드리면서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동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인제 나들목에서 정체인데요. 2차로에 있는 작업 여파 받습니다. 이후 경기권에서는 화도에서 남양주금소까지 막히는데 3차로 이동하면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바람부터 속도가 내려가고요. 매송휴게소부터 용담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이후 일직 분기점부터도 이동량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기흥에서 수원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5차로에 있는 작업 여파 받고요. 이후 양재부터 반포까지 이동량 많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남대교 지나 1차로에 고장난 차 서 있어서 전방 주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 정답. 핑크 노노노.
0: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2: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2: 10번.
0: 피자 쿠폰. 다음이요.
1: 그렇죠.
0: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 17번.
0: 홍삼 세트.
2: 홍삼.
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1: 아,
0: 그거.
1: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 오
0: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하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는 저마다의 이유로 오늘도 힘을 내고 있을 거예요. 6월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이 한 달을 재미있게 보내봐야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구피의 다 잘 될 거야. 아, 5월 한 달을 바쁘게 보내면서 여름을 맞이하는 사이에 달력이 또 한 장 조용히 살며시 한 장 넘어갔습니다. 어느덧 1년의 중간선 위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문을 연 6월에게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한 달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뭐가 됐든 좋은 날이 가득하길, 건강한 날이 가득하길, 저 또한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는 날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길을 걷고 행복해하시는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 점점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 이번의 바람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잠시 후에 커피향이 가득하죠. 본다방이 제일 먼저 열릴 거예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주말에 뭐 하셨는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떤지, 지금 밖이시라면 밖에서 뭐 하세요? 어디 가세요? 그리고 저녁 메뉴 고르셨어요?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저한테 알려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또 다양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수수, 우수수 쏟아지는 문자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프레셔를 드리나? 편하게 여러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딱 누르면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본다방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최고의 서비스로 한 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1등 주인공 7494님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 듣고 있었으면 좋겠다. 문자 보내시고 아, 나 아마 1등 안 될 거야 하고 어디로 가셨으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확실히 월요일은 힘드네요. 힘들어. 정신이 몽롱한 게 바쁘고 정신도 없고 벌써 지칩니다. 커피를 안 마셔서 그런가 해서 커피 한 잔 타서 마시며 언니 목소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때맞춰서 잘 듣고 계시겠네요. 오늘 방송도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7494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드렸습니다. 제가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에너지가 살아 숨쉬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입니다. 7494님이 문자 주셨고, 그리고 구현진님, 나 기억나. 기억하고 있어요. 뽀니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가 진천 선수촌으로 보내준 팔찌하고 열심히 선수들 훈련도 시키고 시합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팔찌에 행운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어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구현진님, 이제 9월에 있을 아시안게임을 위해 더더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우리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보니 응원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구현진님, 또 팔찌가 그래도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감사합니다. 김동현님, 콩디 무더위에 출첵입니다. 저희 회사 현장 온도계가 30도입니다. 너무 더워서 죽겠습니다. 기운을 좀 주세요. 기운 드려야죠. 기운도 드리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진님에게도 커피 한 잔, 카푸치노 어때요? 한 잔 쏴드릴게요. 첫 인사를 해봅니다. 첫 인사. 2827님 보내주셨는데 먼저 이분에게 커피 선물 보내드리겠다고 전해드리고 사연 소개합니다. 매일 야간 제 방만 듣다가 처음으로 본방, 그것도 보라로 보니 새롭네요. 반갑습니다 뽀니 언니 하시면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7916님, 콩디 뽀니 언니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에 놀러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말 동안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고사리 꺾으시는 계절이라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잘하셨네요. 언니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잘 보냈습니다. 정신없이 아주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서영은 씨가 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또 가서 3시간 동안 아주 주옥 같은 노래들을 마음껏 감상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챙겨주셔서. 사랑합니다 콩디, 여기는 부산. 날씨가 너무 따뜻합니다. 지난 주말 결혼 21주년이었습니다. 남의 가족여행 4명이서 즐겁게 즐기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커피 좀 주세요. 와이프랑 한잔하고 싶네요. 1960님 제가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듣고 왔습니다. 성철님이 주신 문자예요. 콩디가 좋은 이유를 생각해 봤대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사실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오직 유라서. 아, 너무 행복하다. 오직 유라서 좋다고 합니다. 아, 우리 성철님 시작부터 이렇게 어깨에 날개를 달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두레님 콩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레님. 이쁜 콩디 출첵했어요 하시면서 홍정화님, 아, 어서 오세요. 우리 홍정화님. 유명자님도 찾아와 주셨고, 6월 첫날 출석을 해봅니다. 설점식님, 이민영님도 찾아와 주셨고, 콩디 4시에서 6시 콩디와 함께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콩디를 응원합니다. 문서님이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자 이쁘게 날리시는 헤라님도 오셨네요. 콩디 보니언니 안녕하세요. 안병숙님도 찾아와 주셨고, 좌종필님 어서 오십시오. 고혜경님 그리고 서예진님. 아우 뭐 진짜 새싹들도 참 많이 찾아와 주시는데 제 이름만 봐도 굉장히 반가운 낯익은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백숙희님, 콩디 저는 오늘 저녁에 얼갈이 김치 비빔밥을 해 묵을 거예요. 시댁에서 세 단을 줘서 힘들게 담았는데 맛나네요 하셨습니다. 얼갈이 김치 잎이 굉장히 부드럽고 연한 거죠. 아주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아주 매력있는 근사 얼갈이 김치 비빔밥을 오늘 저녁 메뉴로 선택을 하셨군요. 그리고 4689님, 저희 저녁은요 동태탕입니다. 어, 맛있겠다. 수제비랑 고니까지 추가해서 맛있겠다. 추가해서 먹을 겁니다. 수제비 얇게 떠서 이렇게 뚝뚝 떠서 안에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 아버지 댁과 동네 댁까지 다 초대해서 그것도 여럿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 먹을 거예요. 오늘 저녁은 제가 쏩니다. 저녁을 쏠 거야? 우리 4689님. 아주 사랑을 많이 많이 전하시네요. 그리고 0211 스타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6월의 첫날 아들 논산훈련소 태워다 주고 추풍역 휴게소에서 글을 남깁니다. 아, 멋진 휴게소에서 또 글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들 톡 왔네요. 걱정 마소. 재밌네. 이렇게 왔습니다. 엄마 울까봐 내내 웃음만 웃는 모습만 보여줘서 울음을 꼭 참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쵸. 또 아드님 입장에서는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더 어머님을 웃겨주셨나 보네요. 센스 있습니다. 아드님. 잘 건강하게 마치고 올 겁니다. 4456님, 1시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이틀 쉬는데 이틀 쉬어요. 딱히 할 것이 없어서. 창틀, 창문 청소 하려고 합니다. 허허허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좋네요. 깨운하게 먼지 같은 거 다 털어내고 깨운하게 청소할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5072님, 우와 더워요. 더워. 너무 더워. 6월 첫날인데 벌써 이러면 7, 8월은 어떡하죠? 아, 저도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더운데 7, 8월에는 정말 얼마나 따가울 예정일까요? 저녁에는 맛집에서 콩물을 사다가 콩국수나 말아 먹어야겠습니다. 저는 이만 오이채 썰러 갑니다. 조재희님, 제주도 서귀포에서 남편이랑 고양이 수수랑 한 달 살이 왔습니다. 비가 살짝 내리는데 치유의 숲을 우산 쓰고 걷고 있습니다. 제주에 와서 여유가 있으니까 콩디에게 처음 인사도 해보네요. 반가워요 콩디 하시면서 조재희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치유의 숲에서 우산을 쓰고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우리 제이님에게 한 손에 따뜻한 커피 선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채팅창이 그냥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게 여러분들 아시죠? 문자 폭탄 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얘기 주말 얘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015B의 친구와 연인, 김건모의 넌 친구 난 연인.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Music is magic. 오늘 마법의 한 곡 뭔지 아세요? 클론의 꽁따리 샤와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 시간에요. 다시 보고 싶은 팀과 그 팀의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근데 많은 분들이 2탄 가자 하셔서 원하셔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1092님 콩디 다시 보고 싶은 팀이 너무 많아요 하셨고 우리 슬기님 클릭비도 11년 만에 완전체로 뭉친대요 콩디 보고 싶은 가수들 싹 다 모아서 콘서트 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뮤직 매직 다시 보고 싶은 팀과 노래는 2탄이 되겠습니다. 어떤 팀이 무대에 선 모습을 다시 보고 싶은지 그 팀의 어떤 노래를 좋아했는지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와 마카롱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클론의 꽁따리 샤바라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Music is magic.

메르키님 글도 남기고 음악도 듣고 두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준비하면서 음악 듣겠습니다. 김유희님, 또 송천동의 박영숙님,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강추합니다. 둘이 같이 무대하는 거 다시 보고 싶어요. 저도요.

소리가 듣기 너무 좋네요. 2562님 콩디의 음악에 뒤늦게 빠진 대구 여자입니다. 대구 여자야. 이 더운 대구 날씨에 차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났어요. 아이 픽업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며 차에서 아이를 기다리며 음악 듣는데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음악으로 힘을 좀 보태드려 보겠습니다. 김선아님, 9033님, 또 7494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의 최애그룹 RF요. 오늘은 상심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상심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이용권님 룰라의 3, 4 듣고 싶네요. 중학생 때 한여름 해변에서 친구들과 옆 텐트 형님들과 축구 시합을 하고 이겨서 음료수 얻어먹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추억입니다 하시면서 지금 추억을 마시고 계십니다. 우리 신용곤님 감사하고요. 오혜선님도 룰라의 노래 원하셨습니다. 룰라가 노래합니다. 3, 4.

0: 클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2: 하모니 렌트카,
1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2: 뭐니뭐니 해도
14: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15: 카베페 주문.
14: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15: 카베페 주문.
16: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7: 아 좋다. 우리 박홍일님이 투투의 1과 2분의 1이 생각난다 하셨습니다. 황혜영님처럼 귀여운 분이 이상형이었었다고요. 김지훈님 너무 보고 싶네요. 그리워요 하셨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고요. 이은영님, 저는 투투요. 그리고 5702님, 뽀니 언니 너무 신나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하셨고, 뮤직 매직 듣고 있는데 가수들 활동했던 모습이 다 떠오르네요. 그리운 시절입니다 하시면서 7253님, 문영준님, 유엔의 파도 생각난다 하셨고, 권영아님, GOD의 애상, 최재경님도 참여해 주셨고, 이지원님은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이은주님, 그리고 거북이의 비행기 또 생각난다 하셨습니다. 이 곡을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교통량은 늘었는데요. 곳곳에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부근 2차로에 승용차 추돌 사고 나서 일대가 혼잡합니다. 이후 수원에서 양재까지 5차로 막고 작업하고요. 양재부터 반포까지는 차량 속도 더딥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쪽 하객에서 남동까지 차간거리 좁혀지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은 군포와 군자분기점부터 4km씩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쪽 화도에서 남양주금속까지 막히는데 작업 여파 받고요. 이어서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 가양대교 4차로에 추돌사고 주의하셔야겠고 반대 공항 쪽 동호대교부터 여의상류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한강대교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안경옥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애청자

안경옥입니다. 실은 제가 이번에 특별 공모전이란 것에 도전을 했는데요. 사실 저에게는 이 도전이 결코 쉽지만은

제 도전 진짜 멋있지 않나요? 콩디, 저의 도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그리고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는 모든 분과 함께 듣고 싶어서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러브홀릭스 버터플라이. 꼭 틀어주세요. 광활한 이 세상에서 멋지게 날아보겠습니다. 라라랜드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우리 안경옥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러브홀릭스의 Butterfly 듣고 왔어요.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우리 경옥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먼저 드리겠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김우님 도전 멋져요. 응원해요. 목소리도 예쁘네요. 원혜진님 새로운 도전은 항상 큰 용기가 필요하죠. 큰 용기 내신 사연자님 멋지네요. 우리 경옥님이 문학지에 수필을 올리셨대요. 용기 있는 선택 저희 분도 응원하겠습니다. 문학

0: 문학 잡지나 이 문예지에 수필 작품을 투고하거나 재계약을 하셨나 봐요. 이 문학지에 작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참 큰 도전인 것 같은데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경옥님 아주 멋진 응원 저도 끊임없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소영님도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공감하시고 어머 시흥에 사시네요. 우리 시흥 시민 중에 라라랜드의 진심인 분들이 많아요. 힘차게 날아보세요 하시면서 응원하신다 하셨고 안경옥님 응원합니다. 라라랜드와 같이 날아보아요. 안병숙님도 이렇게 또 의견을 보태주셨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2부 봄플리 소개를 좀 해드려야죠. 오늘 봄플리 주제는 날아올라 플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라방의 주인공 안경옥님도 그러셨잖아요. 광활한 이 세상에서 멋지게 날아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6월에 다 같이 날아올라 볼까요? 제목이나 가사에 날아오르는 것과 관련된 노래들을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왔어 왔어. 라라랜드 시그니처 음료지요. 사박주스. 수박주스 준비했습니다. 일명 사랑이 듬뿍 담긴 수박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잔을 닮은 세럽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준비되어 있고요.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번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2020년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4: 유동.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입니다.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는 날아올라 플리가 되겠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날아오르는 것과 관련된 노래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뽑히신 분들에게 시원하고 달달한 여름에는 수분 필요하죠. 사박주스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에픽하이의 플라이.

박재만님, 2088님, 0000님, 3620님,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이거 있어야죠. 날개, 언타이틀의 날개 신청합니다. 7145님도 원하셨고, 박복경님,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신나요 하셨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언타이틀이 노래합니다. 날개.

9521님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신나게 듣고 싶네요. 체리필터의 오리날다. 김화진님 오늘은 우리 딸 생일이라 보양식 오리고기 먹으러 갑니다. 아 맛있겠다. 체리필터의 오리날다 듣고파요. 고은설님 이름 이쁘다. 우와 헬유일이라 너무 힘들어. 제발 힘을 주세요 하셨습니다. 힘들어. 0650님 체리필터 오리날다 스트레스 때문에 날아가고 싶어요. 방성경님 7509님 8975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체리필터가 노래합니다. 오리날다.

우리 표은미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드디어 라라랜드에 입성했습니다. 매일 듣기만 하다가 맘먹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너무 톡톡 튀고 좋아요. 특유의 그랬어 그랬구나 너무나 힘이 되고 좋습니다 하시면서 윤도현 밴드의 노래 원하셨고요. 6635님 YB의 나는 나비. 여기는 비오는 제주 해안입니다. 제주도 지금 비 내리나 보네요. 7150님 한 마리의 나비가 돼서 사장님 모르게 집으로 날아가고 싶어. YB의 나는 나비. 한길선님 YB의 나는 나비. 이 노래도 가시죠. 그럼요 가야죠. YB의 나는 나비.

네, 오늘 봄풀리 날아올라 풀리로 함께했습니다. 에픽하이의 플라이, 그리고 언타이틀의 날개, 체리필터의 우리 날다, YB의 나는 나비였습니다. 아, 목이 간질간질해. 이 기침이 날 거면 나고 재채기가 나올 것 같으면 빨리 나오고 하지. 아, 사람을 너무 괴롭게 하네요. 1329님, 듣고 싶은 노래들 다 나오네요. 히히 하셨어요. 좋으셨어요. 그리고 5840님, 출근길인데 노래 신나요. 신나 하셨습니다. 신나시다니 참 다행입니다. 1204님, 거북이의 비행기. 5539님, 변진섭의 새들처럼. 정말로 날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날고 싶어. 윤정희님, 임재범의 비상. 최유진님은 자우림의 매직카펫 라이드.

0: 설지원님은 전람회의 하늘 높이, 하늘로 멀리 솟구쳐 날아가 이렇게 문자 주셨고, 이재원님 이승열의 나라, 김근신님은 동방신기의 풍선, 이렇게 흩날리는 풍선 하늘을 나는 알록달록 예쁜 풍선 하늘에 날려보내고 쫓아다녔던 그런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김근신님. 강지수님.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 이 노래도 빠지면 안 돼요. 안 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김대현님. 콩디 바지가 제 수영복하고 비슷하네요. 정말 수영복 같아서 샀는데 어우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서현미님은 오늘 선곡 다 제 취향입니다. 신나 신나 하셨어요. 신나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네요. 진주의 난 괜찮아도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이정숙님도 이렇게 또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봄풀리에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봄풀리 마지막 곡은 빠지면 안 되는 곡입니다.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는 어떤 가요로 다시 찾아올게요.
1: 육교유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뜰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의 봄.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얼마 전 퇴근길, 평소처럼 차를 몰고 집에 가다가 충동적으로 핸들을 꺾어 고속도로를 탔다. 내비게이션에 갈 곳도 찍지 않은 채 먼 길을 달려 내가 도착한 곳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고속도로의 휴게소였다. 어우, 사람도 없고 좋네. 아, 이제 좀 살겠다. 지금도 주문이 되려나? 평일 저녁이라 그런지 휴게소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 나는 고민도 없이 키오스크로 걸어가 내 최애 메뉴의 주문 버튼을 눌렀다.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데 차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게 보였다.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갑자기 웃음이 피식하고 났다. 그리고 알았다. 아, 나 지금 지쳤구나. 제대로 방전됐구나. 집에 있어야 할 시간에 휴게소 식당에서 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니. 이런 내 모습이 어이가 없었다. 야, 이게 얼마만이야. 옛날에 진짜 자주 사 먹었는데. 그때 힘들기는 했지. 그때에 비하면 요즘은 편하긴 하다. 먹고 정신 차리자. 기운 내야지. 안 내면 또 어쩔 건데. 한 그릇 하고 집에 가서 씻고 자자. 살다가 지칠 때면 꼭 이렇게 옛날 음식 생각이 난다. 신입 시절 나의 무능함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허기진 배를 채우겠다고 들어간 휴게소에서 사 먹던 우동 한 그릇. 그 짭짤한 맛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다. 아유, 또 이 시간에 왜 연락이야? 또 이러네. 퇴근했는데 지금 확인을 어떻게 해? 아이쿠. 아, 내일 아침까지 해달라고? 너 같으면 하겠냐? 알았다고요. 내일까지 해드린다고요. 아우, 뭐 이렇게 쉬운 게 하나도 없냐? 투정을 부려봐야 나 아니면

나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 하기 싫다고 투덜대봐야 오늘 아니면 내일의 내가 해내야 한다. 한 끼 맛있게 먹고 한바탕 푸념도 하면서 그래도 해야지 뭐 어쩌겠어 하고 마음먹는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데이식스의 해피였습니다. 오늘 어떤 가요 정두영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먼저 두영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희님, 어우 깜짝이야. 내 똑인 줄. 그쵸? 카톡이 아주 많이 울렸습니다. 깨똑깨똑하고. 4190님, 저도 애들만 아니면 차로 출퇴근한다면 고속도로 한번 타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5300님, 그래도 탈출구가 있으시네요. 다행입니다. 한 그릇 뚝딱 하시고 기운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1호님은요, 한때 이영자님이 휴게소마다 맛있는 음식 소개를 해서 목적지 없이 휴게소 투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소고기 국밥이 제일 좋아요 하셨고, 출출했는데 이 소고기 국밥 얘기하니까 탐나네요 요거. 1320님, 그쵸. 오늘의 내가 안 하면 내일의 내가 하겠죠. 이번 달도 진심으로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사연을 듣는데 순간 25년 전 제 생각이 났습니다. 겨울 어느 날 밤에 옛 대관령 휴게소 우동이 먹고 싶어져서 11시쯤 자는 애를 차에 태워 무작정 남편이랑 가 멋있다 대관령 휴게소에

가서 우동을 먹고 애들이랑 눈싸움하고 별 보고 왔던 그날 생각이 납니다. 문득 그런 날 있잖아요. 암요. 8205님 문득 이런 날 찾아올 때 있죠. 이럴 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떠나보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현미님, 오늘 좋아하는 노래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행복하대요.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고, 4444님, 안녕하세요, 콩디. 이분 너무 귀여우셔. 아, 점점점, 점점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콩디 목소리 들으면 조금 큰 짱구 목소리 같아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기분 상하다니요. 저는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우, 죄송하다니요. 감사하죠. 귀여운 짱구.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서 조금 웃으셨겠어요. 4444님. 그렇다면 됐습니다. 늘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범수의 집밥까지 이어서 듣고 오죠.

0: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8886님이 주셨습니다. 뽕 누나 자꾸 이뻐지 뭐 안 된다 칸깨네. 자꾸 이쁘가 와 그러는 기억. 날도 누군데 이쁜 얼굴 보면 더 듭딱한께네. 부산 촌놈 퇴근합니다이 하시면서 8886님 보내셨습니다. 사투리 어렵다. 갑자기 쓰려니까 어렵네요. 3889님 첫 사연을 보내신대요. 안녕하세요 이모님. 제 소속 대학교 동료 교수님이 즐겨 청취하신다며 슬쩍 기뜸을 해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고교 시절 뭐 드라마를 통해 봤던 이모님을 오랜 시간 후에 이번에는 라디오를 통해 뵙게 됐으니 감개무량합니다. 저보다 조금 더 세상을 경험하신 이보님은 제가 방송을 들으며 느끼기엔 질서 없는 질서, 그리고 착하지 않은 듯한 착한, 또 반란 속의 원수,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 중입니다. 연구 중 틈틈이 라라랜드 들으러 오겠다고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질서 없는 질서, 이거 무슨 말인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겉은 즉흥적인 여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은 나름 기준과 원칙이 있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3889님. 6964님. 뽀니언니 처음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진도로 이동 중입니다. 전 남편이랑 같이 에어컨 설치를 합니다. 너무 고생하는 남편에게 파이팅 한 번만 외쳐주세요 하셨고, 두 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2824님 내일이 54번째 생일입니다. 절 낳아준 엄마가 없는 생일 두 번째 맞이합니다. 축하해주세요. 엄마도 많이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김경민님도 노크해 주셨고, 킴님 저는 하루 종일 아파서 누워있습니다. 누워있어 많이 아파. 정은영님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시면서 축하해달라 하셨고요. 이은정님도 찾아와 주셨고, 김장묵님의 문자도 잘 받았습니다. 더 많은 문자가 있었는데 우리 강작가 빠르네요. 그냥 순식간에 바로 그냥 가져가시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은요, 안혜지의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입니다. 이 곡을 띄워드리고 저 이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행복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보니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이라 퇴근길이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먼저 서울시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천호대교 1차로에 추돌사고 처리 중인데 성수대교부터 여파받고요. 뒤로는 마포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이어서 올림픽대로 공항 쪽입니다.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지체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재부터 반포까지 답답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 합객에서 남동까지 차간거리 좁혀집니다. 인천방향 영동고속도로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정체, 이후 군포에서 반월터널 지나기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입니다. 목감나들목 진출로에 사고 있는데요. 현재 1차로 통행이 어려워서 광명역부터 여파받고 반대 서울 쪽 바람과 매송휴게소에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이번 달 곧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있고요. 현충일에 또 북중미 월드컵이 열릴 예정이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근에 뛰고 씨름하는 단호와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가 들어있고요. 대학생들에게는 기말고사가 코앞입니다. 이제 끝나면 바로 방학이죠. 조금 이른 휴가를 떠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상반기 결산 내느라 정신 없으실 테고 맞다 장마도 오겠죠. 와, 참 많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의 문을 열고 한 해의 반환점을 향해 가는 달, 뜨거운 햇살과 시원한 빗줄기가 공존하는 달, 30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이 6월을 또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게 될까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윗소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6월 1일. 와, 6월 첫날입니다. 월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이번 한 달은 정말 파라다이스 같았으면 좋겠다 마음 먹어봤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일단 싸느님께서 매달 1일이 세계 뭐 했냐고 벌써의 날이라고. 뭐 했다고 벌써의 날이다. 맞네. 벌써 6월이에요. 야, 절반 이제 다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생일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황명숙님, 6월에는 우리 집에 생일자들이 많네요. 다 어쩜 6월에 태어났는지. 여름생들 많구냐. 김은지님도 제 생일도 있고요. 그리고 김구슬님, 왜 벌써 6월이죠? 어째서 상반기 벌써 끝나가는 게 사실인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3월, 4월만 됐어도 뭔가 마음이 좀 여유가 있죠. 근데 6월이 딱 와버리면 덜컥 절반 갔다.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7692님께서는 오, 이번 6월은 행복한 달입니다. 월급 인상됐어요. 힘든 회사 생활이었는데 눈이 번쩍 뜨이네요.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와, 기다리고 기다렸던 달이겠다. 그러네. 절반 지나서 이렇게 월급 인상되시면 오우, 최고인데요. 그죠? 그리고 이번 달 쇼핑하시는 분들 좋으실 세일의 달이기도 하죠. 뭐 브랜드별로 세일 기간이 많이 잡혀있던.

0: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금융 쪽에는 증시 일정 이렇게 보니까 뭐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금리 결정하는 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6월 이벤트가 좀 많은 것 같은 그런 달입니다. 그리고 7127님 파라다이스 이 노래를 들으면요. 뉴 칼레도니아로 갔던 신혼여행이 생각나는데 반가워서 문자 보냅니다. 와, 이 뉴 칼레도니아가 그 하트섬 꽃보다 남자, 꽃보다 남자의 촬영지죠. 거기로 신혼여행을 가셨군요. 와, 거기 가면 진짜 정말 드라마 같아요. 저는 그런 휴양지, 신혼여행지 이런 것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새 세상, 다른 세상이 막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잘 다녀오셨네. 7127님께서 팀X의 파라다이스 엄청 반가워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6월 1일 오늘도 생방송으로 변함없이 1월 1일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자, 월요일 2시간 잠시 후 스드인 출첵 타임 드라이빙 포인트가 열리니까 방송 어디서 들으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저녁 메뉴는 뭔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사연 소개되시면 시원한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3: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4: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

0: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많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드라이빙 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5102님께서 이제 더운 날만 쭉 이어지겠죠? 덥다 덥다 하다가도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계절에 고마워한답니다 하시면서 오마이걸의 돌핀 신청해요 하셨어요. 아, 시원하게 듣고 오죠.

0: 보라를 일으켜.
1: 월요일 저녁 현재 시각 저녁 6시 14분 36초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지금 상황을 공유합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0920님, 인디, 우리 신랑은 에어컨 관리 일을 하는데요. 더워진 6월 주말도 없이 일한답니다. 늦은 저녁으로 먹겠지만 맛있는 애호박찌개 끓이면서 듣고 있어요. 파이팅 하라고 응원해 주세요. 와, 그 소식을 들으셨을까요? 얼른 드시고 싶겠다. 와, 에어컨 관리하시면은 예약 일정 엄청 많으시죠? 진짜 바쁘실 텐데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김류희님, 항상 스윗드라이브를 들으면서 저녁 준비합니다. 저녁 메뉴는요, 김치찌개, 멸치볶음, 달걀말이, 깡통햄구이랍니다. 맛있게 해서 먹을게요. 점점 읽어갈수록 제가 미소가 막 번지는 거 느껴지세요? 맛있겠다. 집밥. 1983님, 집에 있어요. 신랑도 늦고 밥하기 싫어가지고 아이들이랑 분식 사다 먹으면서 듣고 있는데 아이들이 인디 얼굴 보여달라고 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켰어요. 얘들 안녕! 인디 삼촌이야! 보여요? 아, 저와 함께 이렇게 안녕하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여울까, 그죠? 이영훈님, 장보고 와서 샤워하고 아이스팩을 붙이고 소파에 내 맘대로 누워서 스트인을 들으니까 이거 세상 부러울 게 없네요. 이런 날 제 이름까지 불러준다면 쌍따봉? 우리 영훈님 따봉 날려드립니다.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는 우리 스트인들, 자, 사연 소개된 분들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아일릿의 It's Me 였습니다. It's Me. 천유진님께서 청해 주셨는데요. 이선욱님이 수즈바이 선녀바이 수즈바이 선녀바이 이렇게 들린다고. 저도 그거 선욱님 글 보고 아 그렇게 진짜 들리네. 근데 요즘 제일 인기라서 한번 같이 들어봤거든요. 우리 유진님께서 청해 주시기도 했고. 아 원래 가사는 Who's your vice? I'm your vice. 너의 최애가 누구야? 내가 너의 최애야. 라는 뜻이래요. Who's vice? Who, 아유 따라할 수도 없네. Who's vice? I'm your vice. Who's vice? So's vice? I'm your vice. 네 여기까지 하고요. 아일릿 여러분들께는 예, 전해주지 마세요. 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선웅님이 한 거예요. 예, 저는 저도 제대로 Who's your vice? I'm your vice. 라고 했습니다. 아 웃긴다. 7369님 부모님 결혼기념일 케이크 사갑니다. 어휴 결혼기념일이시구나. 무뚝뚝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요. 아이고 중간에 아주 사이에서 잘 예, 조화를 이루는 예,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무뚝뚝한 아버지도 7369님 덕분에 잘했다 하면서 미소 지으실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0920님 28살 아들이요. 축구하다가 뭐야?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수술했어요. 28년 동안 축구 때문에 5번이나 수술했습니다. 속상하고 또 속상하고 오늘 한방병원으로 옮겨놓고 왔는데요. 아휴 어여 낫기를 하셨어요. 아휴 우리 축구선수들이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부상도 제일 많고 아 부상 관리하기도 힘들고 진짜 힘든데 아킬레스건 또 끊어졌다고. 아이고,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 또 지켜보는 부모님들은 더 속이 타시죠. 네, 충분히 회복하고 잘 아물기를 좀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6834님 요즘 청소기 걸레 말고 손걸레로 바닥을 닦아요. 물론 사소 고생이다 그럴 수 있겠지만 손목은 아픈데요 훨씬 잘 닦입니다. 가족이 쉬는 공간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 이해되나요? 예, 정도의 차이일 텐데 참 그냥 뭐 대걸레질이나 아니면 청소기로 쓱쓱 하는 거가 못 믿어온 분들도 솔직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어머니께서도 항상 이렇게 걸레질을 바닥에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힘들여서 하시는데 너무 좀 짠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또 깨끗해지는 또 식구들을 위해서 그러신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제 방 이렇게 닦을 때도 이렇게 청소기로 밀면 좀 깨름직해요. 그래서 걸레로 이렇게 찌든 때도 이렇게 좀 막 비벼서 닦고 이런 것도 잘 배운 것 같겠죠? 그럼 뭔가 좀 보람되고 예, 땀도 좀 흘리고 샤워 한번 딱 하고 나면은 후련하고 그런 맛이 또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7369님, 0920님, 6834님 예, 사연 감사하고요. 커피 한 잔씩 다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가계의 키워드를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 여러분들의 신청곡 받아볼까요? 바람 조화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조화. 예. 제목이나 가사에 조화가 들어간 노래를 한 곡을 골라

가서 유인음악 가게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조화가 반드시 예, 조화만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 변형이 가능해요. 뭐 좋아해, 좋아하는, 좋아할 걸, 좋을까, 뭐 이런 것들 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노래 선곡된 분들께 배달음식 교환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선곡하시면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의 처음 찾아오신 새싹들을 위한 스테인 꿈나무상. 1부 끝곡은 여러분을 위해 비워두죠. 선곡에 도전해 주시고 오늘 날짜도 좋죠. 6월 1일. 예, 오늘부터 스테인 1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좋아, 아주 긍정적인 노래들이 넘쳐날 것 같습니다. 아, K229님께서 6월 드디어 공식적인 여름의 시작이네요. 인디의 상큼한 앞머리와 함께 시원하게 시작해봅니다. 와우, 여름이다! 하시면서 쿨의 해변의 여인 청해 주셨거든요.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서 제 앞머리가 너무 짧다고 해주시는데 예. 여름을 맞이해서 좀 잘라봤더니 그리고 좀 제품을 뿌렸더니 더 말아 올라간 느낌이 좀 듭니다. 아, 쿨의 해변의 여인 들려드리고 여기에 6078님께서 신청하신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까지 두 곡 듣고 조화로 넘어갑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 음악 가게. 오늘 준비된 키워드는 우후 좋아입니다. 스윗 드라이브가 그렇게 좋아? 그럼 좋지. 좋고 말고.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청해 주셨는데요. 사연이 엄청 설레요. 0853님. 반백살을 앞두고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아직 서로에 대한 확신은 그리 없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근데 라디오 가끔 듣는다는 남친에게 확실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노래 제목으로 대신해봅니다. 나 하트 한 난 네가 참 좋아. 지금의 감정이 앞으로도 쭉 변함없기를. 방송 타면 얘기해줄래요?

박유경님이 남편에게 이 곡으로 고백했더랬죠. 애증 아니 애정하는 곡입니다. 김진표와 요조의 좋아해.

함께한 시간들이 자꾸 생각.

0: 9116님 박재범의 좋아 스윗드라이브 인디 좋아요 꺄하하하 매일 잘 듣고 있어요
1: 좋아 수드 인디 좋아 Man you know who you are let's go Check it

1402님이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가사를 적어주셨어요. 나이스 선곡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조정석의 좋아 좋아.

0: 오늘 유인음악가게 키워드는 좋아였습니다. 더 좋은 노래 많은데 다음에 또 듣고 싶네요. 아, 듣자마자 기분 좋아지는 노래들을 계속 나왔죠. 김현아님, 한 달의 시작과 한 주의 시작이 겹친 오늘 별일 없는 무탈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작이 좋으면 한 달 내내 좋겠죠? 좋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좋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 무탈한 하루 보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현아님 좋은데. 문영주님, 오늘은 구름 한 점 없고요, 바람도 선선히 부는 몇 안 되는 좋은 날인데 종일 바쁘게 일했어요. 퇴근 시간만이라도 이 좋은 날을 느껴봐야겠어요. 그렇죠, 오늘 괜찮았죠. 좀 지레 겁을 먹었었는데 그렇게 습하지도 않고 좋은 날이었어요. 그죠? 하트님, 인디, 여기는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월요일인데도 사람이 많네요. 여기서 맥주 한 캔 하면서 인디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아, 최고입니다. 앞서 너무 좋은 날씨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나 봅니다. 좋아요. 유인음악 가게 좋아 좋아. 네, 배달음식 교환권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로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 문의 코너로 가셔서 성함이랑 휴대전화번호 10자리 본문에다가 꼭 남겨주십시오. 스팅 꿈나무상은요,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하도록 하지요. 광고 주세요.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5: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2: 든든한 내일로요.
11: 네?
1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1: 제대로 가시네요.
1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김호진입니다.
1: 오늘 유인음악가게 키워드 좋아 여기에 도전해 주신 우리 새싹 꿈나무상 받으실 주인공은요 이분입니다. 성시경의 좋을 텐데 청해 주신 우리 새싹 문자 김연주님께 꿈나무상 드리겠습니다. 사연은 칼퇴하면 좋을 텐데 칼퇴하셨으면 좋겠다. 월요일인데 야근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주님께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리면서 칼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 노래 들으시고 2부에서 다시 봬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이라 퇴근길이 수월한 편인데요. 그래도 상습 정체 구간들은 밀리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 1차로에 있는 고장난 차가 멈춰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 마포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까지 양방향으로 6km씩 정체고요. 판교에서 구리 쪽 구리 남양주 요금소 지나기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 반대 부산 쪽으로는

후원에서 속도 내려가고요. 이후 남서부근 갓길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입니다. 서운분기점부터 서인천까지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도 북수원과 월곡분기점에서 주춤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사랑 처방.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1: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안입니다.
0: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1: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0: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0: 시원했다. 포지션의 썸머타임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4527님이 꽉 막힌 퇴근길을 드라이브하고 싶은 길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노래 꼭 틀어주세요 하셨어요. 마법의 노래, 아주 시원한 파도소리와 함께 아주 남국의 해변을 거니는 듯한 그런 기분 느끼셨습니까? 우리 4527님 시원한 노래 청해 주셔가지고요. 편의점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포지션 썸머타임, 그 임재욱 형님이 부르신 노래잖아요. 아, 목소리가 너무 시원해. 우리 함께 이어는 썸머타임. 하도 따라 불러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쉬었거든요. 이 정도로 예, 내가 있는 공간이 노래방이고 아주 시원한 여름이다 만들어준 포지션의 썸머타임이었습니다. 자, 이제 2부 시작되었어요. 잠시 후에 저의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뚜바 퀴즈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 장미, 노을 이렇게 계절이 담긴 풍경사진도 좋고요. 스드인들과 나누고 싶은 아주 인상적인 순간에 대한 오늘 이야기 아주 좋습니다.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히피슬, 운전 중 엉덩이 베긴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문화 선물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 화려한 궁정화가에서 어둠의 화가로 변신했던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전시회에 스드인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 관람을 원하시면요. 말머리 전시 달아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1인당 2매 티켓 보내드립니다. 문자로만 신청받고요. 당첨되시면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뚜바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Sweet Drive. Sweet Drive, 이노진입니다.

0: 인군의 허밍을 듣고 마치는 스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아이스라떼 쿠폰
1: 아라크
0: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1: 예! 스티리삐!

스비드바 퀴즈 허밍에 이어서 바로 듣고 온 노래는 오늘 힌트곡인 소녀시대의 미스터 택시였습니다. 아, 이 노래 좋죠. 미스터 택시 땡킹 땡킹 땡킹 땡. 이야, 좋았어요.

0: 또 이 노래를 정답으로 보내주신 분들 많으시죠. 최지원님, 소녀시대 정신없이 내 마음대로 드라이브 투나잇. 되게 일부러 웃기려고 보내신 것 같은데. 9188님, 소녀시대 미스터 택시. 아, 힌트곡이었는데. 김현미님이 시작할 때 인군이라. 오, 시작할 때 그 힌트를 들으시고 막 유추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소나무스디인들은 진짜 똑똑하셔요. 송혜림님이 목소리 뭐지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답곡을 좀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허밍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 발음들,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따 진짜 똑같이 제가 허밍한 부분을 가사를 제대로 넣어서 불러드릴게요. 진짜 아주 쫄깃쫄깃하게 발음을 해줘야 되는 노래인데 그래도 잘 맞춰주셨어요. 엄청 오늘 정답자 많습니다. 한지원님, 삐리삐리라라. 외계인 부르는 것 같아요. 아, 모르겠다. 삐리삐리라라. 예, 그렇죠. 저의 허밍이 좀 그렇습니다. 1076님, 이 와중에 아이고야 우리 인디 귀여워 죽겠네. 고마워요. 네, 자,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쫄깃쫄깃해야 되는데.
1: 가기 가기
0: 다시 할게요.
1: 헤이 가기 가기 미스터, 여길 좀 봐봐 미스터. 그래 바로 나 미스터, 내 옆으로 와 미스터.
0: 엄청 쫄깃쫄깃하게 해줘야 돼요. 약간 보코더 걸린 그런 목소리.
1: 헤이
0: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정답은요, 카라의 미스터였습니다. 카라의 미스터.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인군의 허밍을 듣고 마치는 수비뚜바 퀴즈라고 힌트를 드렸었죠. 그리고 노래 힌트곡은 소녀시대의 미스터 택시였습니다. 너무 쉬웠죠? 자, 이제 수많은 정답자 중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카라의 미스터. 아, 7460님 축하드립니다. 7460님은 이 어렵다는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1등 문자. 예, 저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바로 힌트곡 나가기 직전에 벌써 보내주신 거예요. 1등 문자 오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60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카라의 미스터, 스위스로 가수분 맞죠? 재밌어요. 예, 스위스로의 명품 리더. 명품 리더? 그건 뭐야? 예, 인호진이 진행하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잘 탑승하셨고요. 거기에다가 스비뚜바 퀴즈까지 잘 맞춰주신 새싹문자 4344님 축하드립니다. 카라이 미스터, 지금 퇴근버스 안에서 퀴즈 참여합니다 하셨어요. 되셨어요. 오은주님 축하드려요. 그리고 인디 엉덩이춤 가나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카라이 미스터 하신 김영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전여친 노래방 애창곡이 카라이 미스터인데 아, 겨우 잊으려고 하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쨌든 맞춰주셨어요. 신정주님. 이열치열이잖아요. 약간 잊으려고 하면 잘 안 잊혀지죠. 오히려 대놓고 덮어쓰기 해불어요. 무슨 말이야. 이렇게 카라이 미스터 정답자 5분, 여기에 5분을 더 모셔가지고요, 당첨된 분들께 아이스라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그 김류희님께서 근데 커피는 어디서 받아요 인디 하셨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까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돼요. 보통 이제 휴대전화로 많이 들어오실 테니까 휴대전화 기준에 홈페이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를 검색창에 치셔서 들어오면 그 우측 중간쯤에 전체 메뉴라는 게 보여요. 그럼 그 전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다시 맨 왼쪽 밑에 선물 문의가 보입니다. 선물 문의를 또 클릭하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당첨글 남기는 법, 우리 작가님이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써놓으셨습니다. 그걸 다 읽어보시고 끝에쯤에는 바로 또 글쓰기 버튼이 나오죠. 그럼 그 글쓰기 버튼을 누르시고 본인의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11자리를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물이 가고요. 스피드박 퀴즈 당첨자들은 아라쿠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쫄깃쫄깃한 목소리 카라의 미스터.

카라의 미스터. 오늘 스비트바 퀴즈 정답곡 듣고 오셨습니다. 5102님이 아 미스터였구나. 듣고도 믿을 수가 없. 점점점점점.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서보경님 20대 카라와 함께 빛났어요. 아 옛날이요. 모두들 카라 패션 따라했어요. 멜빵 바지 깔별로 갖고 있었어요. 예, 색깔별로 참 유행. 그쵸, 카라의 미스터. 이 노래가 엄청나게 크게 히트를 하면서 우리 카라 친구들이 정말 많이 떴어요. 그죠? 제가 그 M본부에서 쇼바이벌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카라 분들도 그때 출연하면서 같이 예능 방송을 했었는데 아, 잘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같은 식구가 잘 된 것 같이. 그래서 방송국에서 만나서도 인사 특별히 더 진심을 다해서 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강재구님 지금도 카라 팬이거든요. 루팡도 좋고요. 아 저의 학창시절의 엔젤들. 아 루팡 좋죠. 명곡들이 많습니다. 그죠? 0007님 I'm Mr. John. 죄송합니다 하셨어요. 제 스타일인데요. 전 씨시군요. 예, 성함이 궁금해지네요. 이경자님 아 버스라서 차마 엉덩이 춤은 출 수 없어서 다리를 대롱대롱 아 흔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워낙 인상적인 그 안무기 때문에 그 멜빵춤 살짝 뒤돌아서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찌르고 라라라라라라 찌르고 라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따라하기 힘들더라고요. 고도의 기술을 그리고 유연성과 반동과 아 하여튼 어려웠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가 콘서트 때 한번 해보려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기했던 춤입니다. 자 이렇게 스비트바 퀴즈 잘 맞춰주셨고요. 자 이제 노래 두 곡 듣고 나서 오늘의 장면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렉시의 애송이 준비했고요. 채연의 둘이서까지 이어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5975님 날도 좋은데 오랜만에 초록초록한 공원에서 가족끼리 이어그리기를 했답니다. 그림에 풍경이 모두 담겨있죠? 와, 도화지에 이어그리기를 하셨는데 정말 너무 예뻐서 제가 모니터 화면에 이렇게 돌아가 있어서 한참을 들여다봤거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는 회전시켜서 바로 보이게 올려놨습니다. 그림을 좀 그리시는 식구들인가 봐요. 전공자이신가 싶기도 하고 그 숲과 나무를 표현한 터치 그리고 그림자를 구현한 이 빗금 아이 간격 정말 예, 너무 예뻐서 그리고 또 이어그리기라는 거를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신기하고도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좋네요. 나도 이어그리기 하고 싶다 친구들이랑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498님 퇴근 후

후에 조용한 공원을 걷기 중입니다. 6월부터 시작입니다. 얼른 걷고 저녁하러 가겠습니다. 좋다. 나만이 홀로 6월의 시작을. 와, 여기 공원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진을 또 너무 아름답게 찍어주셨고, 냇물이 흐르는, 역시 소실점, 좌우에 멋진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요. 저 끝에는 낮은 산 언덕도 보이고요. 파란 하늘이 하천에 비춰서 더 아름답게 보이는 이 공원. 예, 잘 사셔야죠. 무탈하게 건강하게 6월 한번 잘 살아봅시다. 3666님, 산책하면서 방송 듣다가요, 장미가 피어있길래 스드인의 사진 보냅니다. 고마워요. 장미 사진 하루라도 안 보면은 조금 어색하거든요. 우리 스드인들께서 많이 보내셔가지고 진짜 아름다운 빨간 분홍빛에 가까운 장미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에 계속 올려놓겠습니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잔나비의 쉬였습니다. 오늘의 장면, 우리 스트인들의 오늘 인상적이었던 한 컷 만나봤습니다. 오미진님, 와, 그리기 실력자시네요. 이어

그리기.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희 가족도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식구들끼리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와, 저희 아까 멤버들이랑도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잘하고 싶거든요. 아, 꼬물꼬물 그리는, 그리고 각자의 스타일대로 그려나가는 선들을 이어서 그 풍경이 완성되는 느낌. 오. 김수경님, 야, 대단하시다. 이어 그리기가 명작이 되었네요. 그쵸? 오, 보신 분들 대단하시죠? 뭔가 잘 그리시는 분들이야. 이 선의 그 필에, 필, 그러니까 그어진 선에 힘이 있어요. 딱딱딱딱. 주저주저하지 않고요. 최지원님, 와, 디테일 보소. 스틴 가족들은 그림 실력도 웃음. 그럼요. 우리 스틴 가족들 못하는 게 없는 분들입니다. 지난번에 사생대회 할 때도 깜짝 놀랐죠. 박주은님, 요즘 주변에 장미가 별로 없는데 스틴에서 장미 많이 봐요. 그죠? 저는 오히려 주은님,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스테인에서 보내주신 장미 사진이나 계절별로 꽃 사진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뭐 활동하거나 집에 가거나 이제 방송국 나와서 가는 곳곳에 꽃이 되게 잘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참 사람이 좋은 것들을 가까이 하면 그게 눈에 더 보이고 이렇게 영향을 좋게 받는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끼고 있거든요. 주부님도 여기에서 꽃 사진 많이 보시고 주변에 꽃이 만발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장면,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왁스의 사랑하고 싶어 들으시고요. 다음 곡은 7905님께서 날 떠난 그 사람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노래예요 하시면서 윤종신의 존니 청해 주셨거든요. 예, 왁스의 사랑하고 싶어 들으시고 윤종신의 존니까지 들으시겠습니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의 호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월요일 저녁 2시간 잘 달려주셨고요. 우리 마지막 우리 이야기들 좀 만나볼게요. 3445님, 여기는 부산 해운대 달맞이 해월정 앞인데요. 강아지랑 산책 중이에요. 더워서 저녁에 나왔더니 정말 좋네요. 좋은 음악이랑 함께니까 더 좋아요. 와, 해운대 달맞이길 거기 진짜 아름답잖아요. 아, 고맙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여유로운 저녁. 아, 6735님도 취업준비생인데요. 낮에 공부하고 와서 저녁 6시에 스트인을 들으면 뭔가 삶이 완벽하다는 만족감이 듭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진짜 감격입니다. 그죠? 참 생각하기 나름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완벽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김현웅님, 벌써 6월입니다. 언니들이 시간 참 빠르다고 하던 게 이제 저도 확실히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반백살이 금방이네요. 인생의 후반전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적어주신 것 같은데요. 너무 체감이 되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 거야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우리 스티인들이랑 재밌게 지내야지 마음먹게 됩니다. 우리 현웅님, 그리고 스티인들, 우리 모두 6월에는 더 행복해지고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봐요. 오늘 끝곡 언타이틀의 오늘 밤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번 교통정보입니다.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한편 태풍 장미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월요일 퇴근길 치고도 수월한 편입니다. 퇴근 정체 모두 풀리면서 도로소통 좋은데요. 다만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양재에서 속도 주춤한 정도입니다. 서울 시내 역시 대체로 소통이 좋습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반포대교에 발생한 사고 여파입니다. 현재 4차로와 5차로가 막혀 있어서 혼잡을 더하고요. 현충로 국립현충원에서 흑성역 방향 3차로에 추돌사고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KBS.
6: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한 도공은 말합니다. 그릇 빚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릇을 빚는 일이 아니다. 아침 안개 바라보고 산책하고 군부를 지피며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불길을 바라보는 것. 이런 걸 잘하면 그릇은 그저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어디까지나 사는 게 먼저고 만드는 일은 그 다음이다. 우리는 보통 만드는 일에 매달려 살아가죠. 성과를 만들고 결과를 만들면서 정작 오늘 하루를 잘 사는 일에는 소홀해지곤 하는데요. 좋은 그릇이 도공의 하루 끝에서 자연스레 빚어지듯 좋은 삶 역시 내 일상을 잘 가꾸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잘 살아야 내가 하는 일도 잘 빚어집니다. 바쁘게 흘러간 월요일 이 시간엔 잠시 숨을 골라보시죠.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크랙 데이빗, Rise and Fall.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6월의 첫날 첫 곡이었습니다. 좋은 그릇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듯 좋은 삶도 특별한 사건 하나로 완성이 되는 건 아니죠. 예, 이건 뭐 다 아실 겁니다. 어디까지나 사는 게 먼저고 만드는 일은 그 다음이다. 어느 말에서 소개한 도공의 말처럼 끼니 잘 챙겨 드시고 아픈 곳 있으면 바로 병원 가시고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법으로 푸시고 예, 이렇게 나를 잘 챙기는 시간이 꾸준히 이어져야 비로소 또 좋은 삶이 빚어지지 않을까요? 아, 오늘도 그릇을 잘 빚기 위해 구슬땀 흘렸네요. 예, 직장 냉난방기 교체 중이거든요. 이지영 씨 추석 체크합니다. 예, 그리고 김영은 씨 오늘 저도 반바지 게시했어요. 너무 더워요. 예. 저는 뭐 진즉 게시했습니다. 예, 꽤 오래됐어요. 김수경 씨 바탕을 잘 다듬어 놓아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듯하죠. 어느새 6월이네요. 모두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욱 씨 열심히 달리는 게 잘 사는 거라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무조건 열심히보다는 나에게 주는 적당한 여유도 함께여야 윤택한 삶이라는 걸 알기에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그러나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소영 씨,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니까 잘 먹어야 일도 잘 되는 걸까요? 예, 도공 말대로라면, 아이, 그렇죠. 예. 끼니 거르시면 안 됩니다. 0236님이 6시에 퇴근했다가 일이 생겨서 다시 회사로 갔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나마 하늘이 예뻐서 화가 덜 납니다. 예. 저도 잠깐, 예, 방송 전에 밖에 나갔다 왔는데, 딱 이런, 하늘이었어요. 예. 멋지던데요. 자, 월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생방송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와 도넛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이연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어셔 You Got It Bad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일 월요일 밤 생방송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가는 길에 택시 탔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 대박. 예. 뭐 대박까지야. 제 사연 좀 해주세요. 예. 이 술값 낸 대우는 무슨 얘기예요? 문성미 씨가 예, 보내셨는데 사연 소개가 안 되면 술값을 내는 건가? 그런 얘기인가? 예. 술을 드셨나? 천민지 씨, 6월 시작 날씨가 너무 더워요. 밖에서 일하는 남편이 더위 먹을까봐 벌써 걱정입니다. 예. 내일 서울 기온이 지금 33도? 예, 그렇게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우, 밤에는, 예, 바람이 솔솔 불고 좀 잘만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낮은, 어우, 에어컨을 뭐 벌써 트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는 참고 있습니다. 아직 게시 안 했어요. 아, 이게, 한번 게시하기 시작하면 이게 한두 끝도 없더라고요. 예, 종일 틀고 있어야 되는, 예, 그런, 예, 밤에만 잠깐 빼고. 3767님, 아, 이게 알까라스님인가? 예, 형님 죽었습니다. 아, 모레도 우는데, 저도 같이 울고 싶어요. 와이프랑 저랑 번갈아가면서 육아하지만, 육아하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아유, 귀여워.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예, 막 코를 막 흘리면서 이렇게까지 울 일인가요? 뭔가 지금 심기가 불편한 거야. 예, 뭐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뭐 예, 어디가 좀 찝찝하거나 분명히 아이들은 그냥 울지 않아요. 예, 다 이유가 있거든요. 아이고. 민정원 씨, 제가 있는 부서가 노동부에서 지원받아 운영되는데 2025년 성과 평가에서 S 받았습니다. 작년에 일할 때 진짜 힘들었는데 성과금 받을 거 생각하니 좋네요. 예, 하지만 작년으로 돌아가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와, 축하드립니다. 예, 요즘 뭐 예, 삼땡이랑 하이땡땡 뭐 이렇게 예, 성과금 얘기들 하면 막 다들 그냥 한숨을 막 푹푹 쉬시는데 예, 예, 본인 돈이 아닌 것들은요 그냥 아, 내 돈이 아닌갑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민정호 씨. 설레시겠는데? 2680님, 30분 걸어서 출근하는데요. 이어폰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겉자지 너무 아쉬워서, 드림팝 소리 아주 작게 틀고 전화하는 것처럼 휴대폰을 귀에 대고 가는데, 아무도 노래 듣는지 모르겠죠? 예. 아,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왜 저희 프로가 창피하세요? 예? 아니, 그 트로트 음악 막 진짜 시끄럽게 막 스피커 달고 예? 이렇게 누워서 가는 자전거 타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왜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예, 조금만 더 크게 볼륨. 예, B.O.B의 So Good 신청하셨고요. Kendrick Lamar featuring Caesar All the Stars까지 두 곡 듣죠.

2680님이 신청하신 B.O.B. So Good 그리고 Kendrick Lamar featuring Caesar All the Stars 였습니다. 2680님 사연을 들으시고 김설희씨가 배터리가 닳아서 귀가하는 길에 꺼질까 그러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알죠. 예, 그거 이제 잔량 좀 아끼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주 작게 트실 필요는 없다. 예, 창피하지만 않으시면 예, 그거 크게 튼다고 해서 배터리가 더 많이 나가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쵸. 아주 뭐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예 기술 감독님도 모르나? 제게 눈빛을 보냈는데 아나 모르나 차이가 있나 없나 그거를 좀 눈빛을 이렇게 쐈는데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주 크게 틀어서 뭐 이렇게 그러면은 좀 소모가 더 크겠죠. 예, 근데 예, 조금 뭐 볼륨 높이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자 요거는 예, 아시는 분들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용남 씨가 예, 저도 아이들 울면은 같이 울었어요. 예, 그 아이가 시집가서 아이 둘 엄마가 됐네요. 우리 딸도 아기 울면은 같이 울고 할까요? 예, 근데 맨날 이뻐 죽는데 울지 않을 것 같아요. 다행이죠 뭐. 사랑한다 엄마 딸. 예. 아, 저 그 생각나네요. 예. 아이들이 울면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정용남 씨는 이제 감정이 입이 돼서 이제 울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장난식으로 같이 우는 거죠. 이제 아이처럼 똑같이 그러면 이 아이가 어라? 뭐지? 이 사람은 왜 우는 거야? 근데 뭔가 진정성이 없어. 자꾸 막 자기를 놀리는 것 같고 저 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같이 울면 어떻게 되울까? 그런 식 그래서 좀 장난식으로 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그러면은 아이들 이렇게 화를 돋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조스 스톤의 곡 예, 들을까요? The Choking Kind.

James Scott, When Will I See Your Face Again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일 월요일 밤이고요. 생방송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아, 찾아보셨군요. 예. 아, 민정원 씨가 AI한테 물어보니까 소리를 크게 재생할수록 무선 이어폰 보청기처럼 스피커를 구동하는 전력 소모가 예, 늘어서 배터리 소모가 더 빨라질 수 있대요. 예. 그런데 5975님은 인공지능님 답은 결론은 미미하다네요. 예. 그게 나왔어요. 예, 뭐 이유는 스피커를 더 크게 그 하려면 뭐 휴대폰의 오디오 증폭기가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야? 예, 그러니까 화면 밝기, 뭐 게임, 동영상 재생, 뭐 5G 와이파이 사용 같은 것들에 비하면 스피커 볼륨이 배터리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 요렇게. 예. 뭐, 아유, 근데 너무 크게 트셔도, 예, 아까 저기 이소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폐예요. 예, 민폐니까. 너무 크게 트시는 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근데 좀 들릴 정도로는 트셔야죠. 예. 아, 8934님, 저 주말에 운동 욕심 부리다가 결국 다음날 몸살 난 거 있죠. 천국의 계단 타는데 옆 사람이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괜히 승부욕이 발동해서 그분보다 더 오래 해보겠다고 버티다가 거의 탈진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표정 관리는 했어요. 예, 이 정도쯤이 하면서 에휴, 당분간은 운동 쉬어갑니다. 이 괜한데 좀 체력 좀 소모하지 마세요. 예?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아니 그분은 얼마나 또 오랜 시간 거기에 또 이렇게 투자를 하셨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그런 몸을 만드셨겠죠. 예, 천천히 천천히 하시기만. 운동 욕심 부리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예, 몸 탈라요 정말. 예. 8934님한테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기웅 씨, 짝꿍이랑 맛있는 생삼겹살 먹고 이 기세를 몰아 양화 한강공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이 별건가? 뭐 이런 거지? 라는 얘기를 짝꿍과 나눴는데요. 거창하진 않지만 우리 모두 이런 평범한 행복 많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기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아, 생각보다 진짜

평범한 행복을 이곳저곳에서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예. 그렇죠. 뭐, 삼겹살 먹고, 예, 공원 산책하는 게 정말 평범한 행복이죠. 이동훈 씨가 신청하신, 예, Joshua Radin, Old Friend, 그리고 Random Pick, Blue Skies.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청취자 7345님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가요 퀴즈입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혼성 그룹이죠. 쿨의 대표곡으로는 해변의 여인, 운명, 아로하, All for You, 그리고 맥주와 이것이 있죠. 이것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힌트, 아요, Down on My Knees의 마지막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많이 달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땅콩마니, 땅콩마니.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땅콩, 2번 캐슈넛, 3번 피스타치오. 정답 보내시고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1: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우의 드림 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아이유의 Down on My Knees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땅콩입니다. 퀴즈 아이디어 제보해 주신 7345님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자, 김정순 씨 오랜동안 듣기만 하다가 용기내 문자 보내봅니다. 나의 저녁 산책길을 함께해 주는 드림팝. 예, 계속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Let it be 신청해봅니다. 예, 권현만 씨도 신청하셨습니다. 1부 끝곡이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퇴근길 거의 정리됐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정체 거의 풀렸는데요. 다만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반포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4차로 쪽 운행에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남대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이나 강변문로 소통은 양방향으로 원활합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울시 구간이고요. 잠원에서 반포 쪽으로 짧지만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작업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건천 휴게소 부근에 작업 구간이 있습니다. 1차로와 2차로가 차단된 상태니까 안전하게 통과하셔야겠습니다. 비룡 분기점 부근 서울 쪽으로도 2개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는 대전 쪽이고요. 예산 수덕 부근과 예산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모두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사보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6: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7: 사랑하기 때문에 KBS.
6: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Until June, Slimless, KBS 이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현주 씨가 당신의 밤과 음악 축하 사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협디랑

이재우 아나운서랑 잠깐 같이 생방을 한 것 같던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아, 우리 올해 한번 가봐요. 네. 7605님 간만이에요. 요즘은 일도 바쁘고 더위에 정신이 없어서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배 꺼지게 하려고 나왔는데 정말 시원해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비 많이 온다더니 시원합니다. 좋으네요. 네. 제주의 이은정씨. 아, 제주 어디 해변인가요? 뭐 해변 적어주셔도 되는데 땡땡해변 호우경보인데 우리 신랑 무늬 오징어 낚시 중. 제발 그만하라고 전해주세요. 덕분에 저는 여유롭게 편안히 차 속에서 볼륨 크게 틀고 음악 듣습니다. 같이 들으면 더 좋을 텐데 9시까지 기다린다고 했으니 10분 남았네요. 노노. 예, 노래가사가 좋은데 걱정 걱정. 하, 꼭 이런 분들 계신단 말이야.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 웬 낚시예요? 예, 조금만 하시고 안전한 데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 이은정 씨한테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씨, 밥 먹고 운동하러 나왔어요. 예, 효과는 덜하겠지만 혈당 치솟는 거라도 잡으려고요. 매일 운동할 때 듣는데 마음이 편해지는 목소리에 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 아, 김정은 씨한테도 커피와 도넛 쿠폰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생방송이고요. 듣고 싶은 팝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혼자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팝.

박정길 씨가 신청하셨어요. 에어로스미스 Come Together 들었습니다. 1289님 거래처 사장님의 무례함을 고발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시원한 물 찾으며 제 작업실 냉장고를 함부로 막 여는 그 무례함에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자기네 주방도 아니고 다음에 또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너무 이렇게 좀 쉽게 막역하게 좀 대하신 거 아니에요? 예, 1289님한테도 좀 책임이 좀 있다 있으신 거 아닙니까? 좀 이제 그러면 좀 정색을 하고 한번 대해보세요. 또 그게 좀 그런가? 좀 그렇죠. 또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또 안 돼요. 이게 예. 갑자기 또 각 잡고 정색을 하면서 좀 대하기가 또 거래처 사장님인데 거래 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아니 뭐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예. 좋게 얘기하세요. 예, 제가 그럼 냉장고에 아무것도 넣어놓지 마세요. 어라 아무것도 없네. 너무 좀 비현실적인 얘기인가. 아 참. 예, 좋게 얘기하세요. 예, 그 저기 어. 아니 남의 작업실 냉장고를 이렇게 함부로 열지 마시고 제가 드릴 테니까 예, 아무리 거래처라도 이 최소한의 예의를 좀 지켜주시라고 예. 아 그게 잘 안 되시니까 저희한테 보내신 거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여러분의 꿀팁을 좀 전수해 주세요. 아, 5331님 집에 시스템 에어컨이 두 대 있는데 아내님의 격려로 셀프 청소를 해보려고 시도했네요. 뭔 용기인지 어쩌지 한 대 분해하고 시행착오 끝에 한 대를 했는데 거의 이틀 걸리고 결과물은 마음에 안 들고 손가락 목은 쑤시고 오늘 나머지 한 대 기사님들이 해주셨는데 한 시간 만에 반짝반짝 허무하고 씁쓸하고 이래서 약은 약사에게 작업은 전문가에게를 뼈저리게 느꼈네요. 예.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들어주세요. 작업 자체가 거의 스릴러급이네요. 예, 아우 힘들어요. 예, 그 저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노하우가 있고 그 아마 약품도 좀 다를 거예요. 예, 그걸 아마 구매를 하셔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아 이게 장비가 없으면 너무 이거 천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시스템 에어컨이면 예,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의자 놓고 하셨을 거 아니야, 그죠? 아, 그냥 맡기시고 아 너튜브 보면은 그 셀프 저기 청소법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있긴 있던데 아 이게 좀 여러 번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비용 좀 절감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유 애쓰셨습니다. 5331님한테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상진 씨, 내일은 우리 집 보물 1호 초삼 청취자 김연호 군의 생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두 번의 생파를 앞둔 연호의 생일 미리 축하해 주실래요? 지금 같이 듣고 있는데 꿈대 축하 받고 싶다고 해서요. 연호야 생일 축하해. 아, 뭘 보내줘야 되지? 연호 군한테 일단 백상진 씨한테 저기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듣고 있다고 했죠? 예. 다 알고 있어요. 연호군, 예, 꼭 사주세요. 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9402님, 맨날 월급만 벌다가 나를 찾고자 기타를 배우려 해요. 지금 채소마켓에서 중고 기타를 사서 버스 타고 집 가는 길입니다. 그 첫 단계로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를 시작하려고 하니 이 곡 한번 들려주세요. 예. 입문곡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죠. 예, 꽤 어려운 곡이거든요. 예. 야. 아무튼 완곡하시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 그리고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9402님이 신청하신 Extreme More Than Words 그리고 To Be With You, Mr. Big의 노래 이어서 들었습니다. 아까 그 거래, 무례한 거래처 사장님 대응 방법 윤상호 씨가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두세요. 냉장고 주인에게 필요한 걸 알려주세요라고. 예. 너무 얌전한 방법인데. 김수경 씨 메모해 주세요. 관계자 외 문 열지 마세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예, 크게 한번 붙여 놓으세요. 예. 그럼 약간 이렇게 좀 멈칫하시지 않을까요? 함부로 열면 안 되겠구나라는 예, 뭐 그런. 심주혜 씨 여기 제주예요. 저녁 때부터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네요. 아침 출근 때 우산 못 챙겨간 남편이 걱정돼서 회사 앞에서 남편 기다리며 드림팝 들으며 있으니 듣고 있으니 빗소리와 함께 운치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 제주는 지금 저기 호우경보가 내려졌죠. 예. 비가 많이 내리나 봅니다. 아 황희정 씨 지난 주말 고등학교 친구들 5명이 1박 2일 여행을 갔는데 문제는 저를 빼고 4명이 모두 완전 피성향이라 무계획이 일상인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계획을 세우질 않아서 제2인 제가 숙박 식당 교통편을 다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는 무계획 친구들이 제가 예약한 모든 것들에 딴지를 걸더라고요. 열심히 조사해서 한 건데 피들이 똘똘 뭉쳐서 저를 공격하니까 어찌나 서운하던지 정말 속상했습니다. 저도 이제 피가 되어 무조건 무계획할 거예요. 이게 될까요? 안 되는데. 아니 그러면 이거 좀 얘기를 하셔야죠. 너희는 뭘 했냐고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럼 니들이 하라고. 어? 다음에 안 간다고. 예. 폭탄 선언 하셔야지.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같이 가서 의만 상할 수 있는데. 아이고. 황희정 씨한테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9402님한테 응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창훈 씨가

애청자입니다. 응원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한 1000시간 정도 연습하면 됩니다. 예, 천천히 포기하지 마시고. 1000시간. 말이 1000시간이지. 한 곡을, 어우. 예. 아, 그래도 뭐 연습만이 살 길이죠, 뭐. Animals, when I was young.

유송자 씨가 신청하신 예, 크리스 스피리스 에로스 들었습니다. 아, 이 파산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2박 3일 강원도 여행 계획 중인데 어쩌다 보니까 동굴 탐험이 될 것 같아요. 첫날 태백 용연 동굴, 다음날 삼척 대금굴, 마지막 날 동해 황금 박쥐 동굴. 너무한가 싶은데 동굴 테마도 나름 멋있잖아요. 날이 이렇게 맑은데요. 동굴로만 이렇게. 예. 그러게요. 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가보겠습니까? 그렇죠? 예.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1593님, 해가 지면 언제나 찾아오는 검은 고양이 이름은 토토라지였다. 토토는 이제 단골 손님이 됐다. 배고파서 왔구나.

반갑게 맞이한다. 이젠 좀 친해질 만도 한데 부르면은 고개를 획 돌린다. 이해한다. 길에서 하루하루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도 밥 한 끼 준비해 뒤뜰에 나갔는데 뜻밖의 선물이 있었다. 생쥐였다.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쥐꼬리가 너무 징그러워 잠시 얼어버렸다. 이것이 고양이의 보은이라던가. 호의는 고맙게 받을 게 토토. 근데 난 쥐를 싫어한단다. 끔찍이도. 그래도 왠지 사이가 한 뼘은 가까워진 느낌? 기분은 좋았다.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토토. 내일도 밥 먹으러 와. 예. 에세이를 한 편 써주셨네요. 야, 토토 보고 싶은데요. 예, 어떤 친구일지. 1593님이 신청하신 왕걸의 망륜이 망륜아 듣고요. 엽천문입니다. 천취일생.

1593님이 신청하신 왕걸의 망년이 망녀와 그리고 엽천문의 천추일생 들었습니다. 진혜림의 러버스 콘체르토 듣죠.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월요일 밤 끝곡 챗 베이커의 곡 준비했습니다.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 듣죠.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음악 용어 중에 초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보는 악보를 즉석에서 읽고 연주하는 걸 말하고요. 연습 없이 익숙하지 않은 악보를 연주하기 때문에 각자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 본 악보도 무리 없이 소화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보통 천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초견이 뛰어나야만 훌륭한 연주자는 아닙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연주하고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며 기어코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힘을 갖고 있다면 그 또한 최고의 자질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데요. 6월의 첫날입니다. 아무쪼록 무언가를 계속 해나갈 의지가 강해지는 한 달이 되길 바라보며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유지원입니다. 6월의 첫날이 이렇게 왔네요. 예전에 밤그대 진행하면서 6월의 첫날이 왔을 때 올해도 반이 지났습니다 했는데 계산해보니까 7월이 돼야 그 반이 지난 거더라고요. 그래서 고 한 달의 여유가 생겼다고 어찌나 마음이 편안하던지. 어차피 7월 금방 오는데. 그렇죠. 여러분 아직 1년의 반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1634님께서는 열심히 달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으며 전 오늘도 잘 달렸어요. 그래요. 각자 가진 재능도 다르고 또 출발선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서 가끔은 비교하면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있는 자리에서 하루하루 맡은 바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드릴 선물은요. 빰빠라밤. 상콤 달달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딸기 요거트 스무디 플러스 크로플. 네, 이렇게 음료와 디저트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밤그대 공지사항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정리할 때 밤그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2006년 딱 반이 지나간 시점에서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 정리하는데 밤그대 한번 적극 활용해 보시라고요.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2026년 상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곰곰이 되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부터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일 아니면 반성이 필요한 일 뭐가 있었는지 알려주시고요. 남은 2026년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라던가 계획도 있으면 같이 보내주세요. 밤그대 홈페이지 오시면 2026 나를 돌아봐 게시판 만들어뒀습니다. 사연 남겨주셔도 되고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보여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특집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휴식 같은 친구 김민우의 노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이었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월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바로바로 전해드릴게요. 문자는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6438님, 오전부터 회사에서 실수했는데 한번 일이 꼬이니까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종일 손발이 떨려서 마음 다 잡고 일하느라 힘들었어요. 멘탈이 약해졌나 봅니다. 오늘은 빨리 잊고 내일부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하렵니다. 아, 정말 이런 날이 있습니다. 한번 꼬이면 계속, 예, 머피의 법칙처럼 꼬이는 그런 날들. 근데 이제 혼이 나면 기가 죽으니까 또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평소 같으면 안 할 실수 하게 되고, 잘하던 일도 좀 못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지나갔으니까요, 내일은 또 다른 버전의 내가 되어서 일잘러로 생활하시리라 믿습니다. 6438님. 표경이님, 13년 다닌 회사 퇴사하고 처음 맞이하는 월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출근 안 하는 게 아직은 실감이 나진 않았어요. 그냥 연차 낸 기분이네요. 앞으로 조금 더 계획적으로 알차게 쉬어보려고요. 아이고, 퇴사를 하셨군요. 그쵸, 얼떨떨하고 아직은

왠지 오늘 쉬면 다음 날 출근해야 될 것 같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왕 쉬는 거 정말 푹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연의 꿈 김태연님 신청곡이에요.

가후의 시작, 6438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태연의 꿈이었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월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손님, 죄송한데 이거 쿠폰 사용 날짜가 만료됐네요? 아, 진짜요? 죄송해요. 근데 오늘이 며칠이죠? 세상에, 오늘이 6월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화들짝 놀랐다. 날이 더워. 벌써 여름이 왔네. 이번 여름휴가는 어디로 가야 하나. 잠깐 생각은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하도 정신없이 바빠서 날짜 가는 줄을 몰랐다. 그래도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 슬슬 휴가 계획 좀 잡아볼까 싶어 영국에 사는 친척 언니에게 연락을 했다. 언니, 나 올해는 진짜 놀러 갈게. 9월쯤 가면 되려나? 얘, 뭐래니? 나 올해 8월에 한국 들어가. 아, 벌써? 언니 거기 간 지 5년이나 된 거야? 이럴 수가. 언니가 영국 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놀러 가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다가 행동력이 떨어져

줘서 내년엔 꼭 갈게 말만 하고 미루다 보니 그 사이 5년이라는 시간이 훌러덩 지나가 버렸다. 하긴 내가 영국 가서 꼭 하고 싶었던 게 영국 축구팀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 경기를 보는 거였는데 그 사이 손흥민 선수도 영국을 떠나고 없다. 근데 생각해보니 며칠 후면 월드컵이잖아. 그럼 2002년 월드컵 때 태어난 조카는 지금 대체 몇 살이 된 거야? 그러고 보면 2002년은 까마득한 옛날인데 왜 아직도 그때의 흥분과 추억은 잊히지가 않는지. 집에 가서 남편한테 2002년 월드컵 얘기를 막 떠드니 나보다 더 흥분해서는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줄줄이 다 외우는 우리 남편. 새삼 남편의 기억력에 감탄하며 근데 왜 내 생일이랑 결혼기념일은 기억을 못하냐? 물었더니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다며 치킨 시킬까? 말을 돌린다. 결국 오랜만에 둘이 치킨에 맥주 한잔하며 TV를 보는데 세상에 2002년 월드컵 영웅이었던 안정환 선수가 나와서 또 한 번 세월을 실감했다. 안정환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참 꽃다운 시절이 있었는데 남편도 나도 어느새 흰머리가 하나씩 나기 시작하는 중년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뭔가 기분이 이상했다. 그래도 같이 늙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 다행이다 싶으면서 문득 10년 후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떠올려보다가 예전에는 늘 변화를 꿈꿔왔는데 지금은 모든 게 그대로였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 거 보니 확실히 내가 나이가 들긴 든 모양이다.

시간아 멈춰라 다비치의 노래 들으셨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습니다. 4719님께서 저는요 10년 후에도 가게 하고 있을 거예요. 단골손님들이 우리 가게 없어지면 참새 방앗간 없어진 듯 허전할 거라고 저보고 건강관리 잘해서 70세까지 하래요. 지금 마음 같아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외쳐주셨습니다. 그래요.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 참 상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니까요. 그저 오늘 하루 정말 성실하게 반복해서 살다 보면 10년 후에는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 이런 희망을 품고 사는 것 같습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했던 생각들 언제든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면서 4년에 한 번씩 월드컵 돌아올 때마다 참 2002년 월드컵 얘기를 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2002년도 너무 옛날 일이에요. 그때 당시 그 축제를 즐긴 사람들은 이제 옛날 사람이 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당장 지난번 월드컵 이후에 벌써 4년이 지난 거잖아요. 시간 왜 이렇게 빠른가 놀랍긴 합니다. 밤그대 가족들은 어떠세요? 언제 시간 참 빠르다 느끼시나요? 폭풍 성장하는 아이들 볼 때, 반대로 또 부모님 나이 들어가시는 모습 볼 때, 결혼할 때 산 전자제품 오래돼서 고장 났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 아직 안 치웠는데 더워서 에어컨 틀고 있을 때, 매년 회사 그만둬야지 결심했는데 내년이면 회사 근속 10년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등등 시간 참 빠르다 느꼈던 순간 있으면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686님 신청곡이에요. 크러쉬의 가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먼저 들으신 곡 크러쉬의 가끔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에서 언제 시간이 참 빠르다 느끼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도영님, 제가 면접 봤던 신입사원이 어느덧 저와 함께 신입사원 면접 들어가서 질문하며 폼 잡는 거 볼 때 야, 시간 참 빠르다 싶어요. 병아리가 대장 달기 된 것 같달까요? 와, 진짜 정두영님 세월이 빠르다는 거 이것보다 더 잘 실감할 수 있을까요? 신입사원도 정말 떨면서 면접 봤을 텐데 또 폼 잡으면서 우리 회사 입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웃길 것 같아요. 그 신입사원의 면접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6810님, 제가 32에 결혼해서 바로 임신하고 두 딸 낳고 키우는 중인데요. 입시생 큰딸 뒷바라지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학교 2학년이 됐어요. 막내딸은 고2 입시생 돼가고요. 시간 참 빨리 흘러갑니다. 늘 물 흐르듯 살고 있어요. 6810님은 인생의 진리를 이미 터득하신 것 같습니다. 상선약수. 네. 물 흐르듯, 예, 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물처럼 살아가면 참 탈이 없을 텐데. 사실 우리가 막 물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물을 막 어디 퍼 날리려고 하거나, 이렇게 무리수를 두다가 항상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잖아요. 근데 순리대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 아이들 키우면서 살아가면, 그게 행복일 것 같아요. 물론, 삶엔 늘 고난이 닥쳐오지만, 그래도 6810님, 고난의 파도도 잘 서핑을 해서 넘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5238님, 제가 사는 아파트에 입주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 됐더라고요. 단지 안에 정육점 아저씨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되신 걸 보고 시간이 정말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의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녹슨 방충망을 보면서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끼고 있네요. 와, 30년 사셨어요? 진짜 오래 사셨네요. 보통은 이제 아파트에서는 많이들 이사를 다니시니까 이웃들이 있다가도 또 없어지고 하는데 정말 그 아파트에서 어쩌면 제일 오래 산 터줏대감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젠 그 동네에는 정말 빠삭하실 것 같습니다. 1639님, 저는 휴대폰 앨범 사진들 보면 시간 참 빠르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여행 사진 보면서 이거 얼마 전에 다녀온 것 같은데 하면 1년 전이더라고요. 진짜 여행 느낌이 생생한데 한

0: 한참 지났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한편으로 속상해요. 그쵸? 속상하기도 한데 또 예전 추억 보면 감회가 막 새로워지면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또 휴대폰에서 자꾸 2년 전 오늘 3년 전 오늘 함께하는 그 순간 이렇게 자기가 테마를 정해서 막 사진을 보여주니까 사실은 요즘은 사진 폰으로 찍어놓고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다시 안 보고. 근데 또 그런 걸 다시 보게 해주는 효과는 있더라고요. 최성민님. 주민등록증 사진을 한 번도 안 바꿨더니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사진 보고는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참 잘생겼네 하더군요. 아, 제게도 저런 리즈 시절이 있었는데 거울 속에 있는 배 나오고 머리 빠진 분 누구죠? 세월이 야속합니다. 아, 주민등록증 사진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들이라는 오해를 받기까지 하시는군요. 바꾸실 때 됐네요. 갱신 한번 하시고요. 사진 바꾸시면 이런 오해, 이런 속상함은 없어질 겁니다. 6413님, 미용실에서 기분 전환하려고 머리 짧게 자르고 아, 언제 기르나 엄청 걱정했는데 벌써 어깨 선까지 왔습니다. 이런 거 보면 시간 참 빠르다 싶네요. 근데 제 생각에 6413님 머리가 좀 빨리 자라는 경향도 있을 것 같아요. 머리가요, 안 자라는 사람은요, 진짜 안 자라거든요. 저가 그래요. 1년이 지나도 안 자라요. 희한해요. 0482님, 휴가 마지막 날입니다.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다녀온 데도 없는데, 시작하자마자 순삭 끝나는 이 느낌은 뭘까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겪는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죠. 휴가 때 시작하고서 바로 마지막 날이 오는 이 느낌이 마지막 날에 옵니다. 마지막 날에. 왜 이러는 걸까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한 과식에 위제로 이영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승희님께서 20살에 지나가요 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듣고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페인트의 서울에는 없는 바다로 유지원의 버무리진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릴게요.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입니다. 유지원의 버무리진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1일 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오석준의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오석준은 1988년 데뷔한 작곡가이자 가수인데요. 1989년에는 장필순, 박정훈과 프로젝트 그룹 오장박을 결성해 내일이 찾아오면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요. 2002년에는 김현철, 손무현, 박상민, 강성진과 함께 광복절 밴드로도 활동해 분홍 립스틱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오석준의 1집 앨범 수록곡인데요. 전 그럼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말없이 믿으면서 오가는 두 마음,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선 2000년에 개봉한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 바이센티니얼 맨. 이 작품은 미세스 다우파이어, 나홀로 지배를 만든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때는 2005년, 뉴저지의 한 가족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로봇을 구입합니다. 그들은 로봇에게 앤드류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가족처럼 대하는데요. 앤드류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알고 보니 앤드류의 조립 과정 중에 엔지니어의 실수로 로봇 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지능과 호기심을 갖게 된 건데요. 인간이 되고자 하는 로봇의 인생을 그린 이 작품의 대사 중 전 오늘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기계로서 영원히 사느니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죽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삶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두 형제 이야기를 담은 셀리 루니의 장편 소설 인터메초 중 한 구절입니다. 타인이 없으면 삶 자체도 없다. 재단, 비난, 실망, 갈등. 그것들은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수단이다.

2026년 6월 1일 월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우석준의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이었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영화 바이센티니얼맨 OST에서 셀린 디온의 Then You Look At Me, 비욘세의 Halo,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 이었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YB의 내게 와줘,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소 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뜨거운 감자의 봄바람 따라간 여인.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김범수의 약속, 윤성년님 신청곡이에요.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SNS 인기 해시태그 중에 이달의 마음가짐이란 게 있습니다. 새 달이 시작되는 첫날, 내가 좋아하는 책의 글귀나 명언, 명대사를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잡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기죽지 말자. 나는 반드시 잘 된다. 안 되면 되는 거 하자. 모든 건 기세다. 이 한 줄을 소중히 붙잡고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는 저마다의 이유로 오늘도 힘을 내고 있을 거예요. 6월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이 한 달을 재미있게 보내봐야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구피의 다 잘 될 거야. 아, 5월 한 달을 바쁘게 보내면서 여름을

맞이하는 사이에 달력이 또 한 장 조용히 살며시 한 장 넘어갔습니다. 어느덧 1년의 중간선 위에 서게

0: 점점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 이번의 바람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잠시 후에 커피향이 가득하죠. 본다방이 제일 먼저 열릴 거예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주말에 뭐 하셨는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떤지, 지금 밖이시라면 밖에서 뭐 하세요? 어디 가세요? 그리고 저녁 메뉴 고르셨어요?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저한테 알려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또 다양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수수, 우수수 쏟아지는 문자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프레셔를 드리나? 편하게 여러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딱 누르면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의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참나.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양 가구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본다방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최고의 서비스로 한 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1등 주인공 7494님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 듣고 있었으면 좋겠다. 문자 보내시고 아, 나 아마 1등 안 될 거야 하고 어디로 가셨으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확실히 월요일은 힘드네요. 힘들어. 정신이 몽롱한 게 바쁘고 정신도 없고 벌써 지칩니다. 커피를 안 마셔서 그런가 해서 커피 한 잔 타서 마시며 언니 목소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때맞춰서 잘 듣고 계시겠네요. 오늘 방송도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7494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제가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에너지가 살아 숨쉬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입니다. 7494님이 문자 주셨고, 그리고 구현진님, 나 기억나. 기억하고 있어요. 보니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가 진천 선수촌으로 보내준 팔찌하고 열심히 선수들 훈련도 시키고 시합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팔찌에 행운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주어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구현진님, 이제 9월에 있을 아시안게임을 위해 더더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우리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보니 응원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구현진님, 또 팔찌가 그래도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감사합니다. 김동현님, 콩디 무더위에 출첵입니다. 저희 회사 현장 온도계가 30도입니다. 너무 더워서 죽겠습니다. 기운을 좀 주세요. 기운 드려야죠. 기운도 드리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진님에게도 커피 한 잔, 카푸치노 어때요? 한 잔 쏴드릴게요. 첫 인사를 해봅니다. 첫 인사. 2827님 보내주셨는데 먼저 이분에게 커피 선물 보내드리겠다고 전해드리고 사연 소개합니다. 매일 야간 제 방만 듣다가 처음으로 본방, 그것도 보라로 보니 새롭네요. 반갑습니다 뽀니 언니 하시면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7916님, 콩디 뽀니 언니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에 놀러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말 동안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고사리 꺾으시는 계절이라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잘하셨네요. 언니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잘 보냈습니다. 정신없이 아주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서영은 씨가 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또 가서 3시간 동안 아주 주옥 같은 노래들을 마음껏 감상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챙겨주셔서. 사랑합니다 콩디, 여기는 부산. 날씨가 너무 따뜻합니다. 지난 주말 결혼 21주년이었습니다. 남의 가족여행 4명이서 즐겁게 즐기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커피 좀 주세요. 와이프랑 한잔하고 싶네요. 1960님 제가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듣고 왔습니다. 성철님이 주신 문자예요. 콩디가 좋은 이유를 생각해 봤대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사실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오직 유라서. 아, 너무 행복하다. 오직 유라서 좋다고 합니다. 아, 우리 성철님 시작부터 이렇게 어깨에 날개를 달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두레님 콩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레님. 이쁜 콩디 출첵했어요 하시면서 홍정화님, 아, 어서 오세요. 우리 홍정화님. 유명자님도 찾아와 주셨고, 6월 첫날 출석을 해봅니다. 설점식님, 이민영님도 찾아와 주셨고, 콩디 4시에서 6시 콩디와 함께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콩디를 응원합니다. 문서님이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자 이쁘게 날리시는 헤라님도 오셨네요. 콩디 보니언니 안녕하세요. 안병숙님도 찾아와 주셨고, 좌종필님 어서 오십시오. 고혜경님 그리고 서예진님. 아우 뭐 진짜 새싹들도 참 많이 찾아와 주시는데 제 이름만 봐도 굉장히 반가운 낯익은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백숙희님, 콩디 저는 오늘 저녁에 얼갈이 김치 비빔밥을 해 묵을 거예요. 시댁에서 세 단을 줘서 힘들게 담았는데 맛나네요 하셨습니다. 얼갈이 김치 잎이 굉장히 부드럽고 연한 거죠. 아주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아주 매력있는 근사 얼갈이 김치 비빔밥을 오늘 저녁 메뉴로 선택을 하셨군요. 그리고 4689님, 저희 저녁은요 동태탕입니다. 어, 맛있겠다. 수제비랑 고니까지 추가해서 어, 맛있겠다. 추가해서 먹을 겁니다. 수제비 얇게 떠서 이렇게 뚝뚝 떠서 안에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 아버지 댁과 동네 댁까지 다 초대해서 그것도 여럿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 먹을 거예요. 오늘 저녁은 제가 쏩니다. 저녁을 쏠 거야? 우리 4689님. 아주 사랑을 많이 많이 전하시네요. 그리고 0211 스타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6월의 첫날 아들 논산훈련소 태워다 주고 추풍역 휴게소에서 글을 남깁니다. 아, 멋진 휴게소에서 또 글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들 톡 왔네요. 걱정 마소. 재밌네. 이렇게 왔습니다. 엄마 울까봐 내내 웃음만 웃는 모습만 보여줘서 울음을 꾹 참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쵸. 또 아드님 입장에서는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더 어머님을 웃겨주셨나 보네요. 센스 있습니다. 아드님. 잘 건강하게 마치고 올 겁니다. 4456님, 1시간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이틀 쉬는데 이틀 쉬어요. 딱히 할 것이 없어서. 창틀, 창문 청소 하려고 합니다. 허허허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좋네요. 깨운하게 먼지 같은 거 다 털어내고 깨운하게 청소할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5072님, 우와 더워요. 더워. 너무 더워. 6월 첫날인데 벌써 이러면 7, 8월은 어떡하죠? 아, 저도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더운데 7, 8월에는 정말 얼마나 따가울 예정일까요? 저녁에는 맛집에서 콩물을 사다가 콩국수나 말아 먹어야겠습니다. 저는 이만 오이채 썰러 갑니다. 조재희님, 제주도 서귀포에서 남편이랑 고양이 수수랑 한 달살이 왔습니다. 비가 살짝 내리는데 치유의 숲을 우산 쓰고 걷고 있습니다. 제주에 와서 여유가 있으니까 콩디에게 처음 인사도 해보네요. 반가워요 콩디 하시면서 조재인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치유의 숲에서
우산을 쓰고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우리 제이님에게 한 손에 따뜻한 커피 선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채팅창이 그냥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게 여러분들 아시죠? 문자 폭탄 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얘기 주말 얘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015B의 친구와 연인, 김건모의 넌 친구 난 연인.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Music is magic. 오늘 마법의 한 곡 뭔지 아세요? 클론의 꽁따리 샤와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 시간에요. 다시 보고 싶은 팀과 그 팀의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근데 많은 분들이 2탄 가자 하셔서 원하셔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1092님 콩디 다시 보고 싶은 팀이 너무 많아요 하셨고 우리 슬기님 클릭비도 11년 만에 완전체로 뭉친대요 콩디 보고 싶은 가수들 싹 다 모아서 콘서트 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뮤직 매직 다시 보고 싶은 팀과 노래는 2탄이 되겠습니다. 어떤 팀이 무대에 선 모습을 다시 보고 싶은지 그 팀의 어떤 노래를 좋아했는지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와 마카롱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클론의 꽁따리 샤바라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Music is magic.

메르키님 글도 남기고 음악도 듣고 두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준비하면서 음악 듣겠습니다. 김류희님, 또 송천동의 박영숙님,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강추합니다. 둘이 같이 무대하는 거 다시 보고 싶어요. 저도요.

숲소리가 듣기 너무 좋네요. 2562님, 콩디의 음악에 뒤늦게 빠진 대구 여자입니다. 대구 여자야. 이 더운 대구 날씨에 차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났어요. 아이 픽업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며 차에서 아이를 기다리며 음악 듣는데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음악으로 힘을 좀 보태드려보겠습니다. 김선아님, 9033님, 또 7494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의 최애그룹 RF요. 오늘은 상심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상심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신용권님 룰라의 3-4 듣고 싶네요. 중학생 때 한여름 해변에서 친구들과 옆 텐트 형님들과 축구 시합을 하고 이겨서 음료수 얻어 먹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추억입니다 하시면서 지금 추억을 마시고 계십니다. 우리 신용곤님 감사하고요. 오혜선님도 룰라의 노래 원하셨습니다. 룰라가 노래합니다. 3-4.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1600-9300
1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2: 하모니 렌트카.
1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2: 뭐니뭐니 해도
14: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15: 카페페 주문.
14: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15: 카페페 주문.
16: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7: 아 좋다. 우리 박홍일님이 투투의 1과 2분의 1이 생각난다 하셨습니다. 황혜영님처럼 귀여운 분이 이상형이었었다고요. 김지훈님 너무 보고 싶네요. 그리워요 하셨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고요. 이은영님, 저는 투투요. 그리고 5702님, 뽀니언니 너무 신나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하셨고, 뮤직 매직 듣고 있는데 가수들 활동했던 모습이 다 떠오르네요. 그리운 시절입니다 하시면서 7253님, 문영준님, 유엔의 파도 생각난다 하셨고, 권영아님, god의 애상, 최재경님도 참여해 주셨고, 이지원님은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이은주님, 그리고 거북이의 비행기 또 생각난다 하셨습니다. 이 곡을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입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안경옥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애청자 안경옥입니다. 실은 제가 이번에

특별 공모전이란 것에 도전을 했는데요. 사실 저에게는 이 도전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망설이기도 하고 고민도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딪히더라도 해보면 확률이 올라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날 0%잖아. 아무것도 안 해서 0%로 남느니 단 1%라도 올리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도전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제 도전 진짜 멋있지 않나요? 콩디, 저의 도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그리고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는 모든 분과 함께 듣고 싶어서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러브홀릭스 버터플라이. 꼭 틀어주세요. 광활한 이 세상에서 멋지게 날아보겠습니다. 라라랜드 화이팅! 감사합니다.

곡은 우리 안경옥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러브홀릭스의 Butterfly 듣고 왔어요.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우리 경옥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0: 문학 잡지나 이 문예지에 수필 작품을 투고하거나 재기화를 하셨나 봐요. 이 문학지 작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참 큰 도전인 것 같은데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경옥님 아주 멋진 응원 저도 끊임없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소영님도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공감하시고 어머 시흥에 사시네요. 우리 시흥 시민 중에 라라랜드의 진심인 분들이 많아요. 힘차게 날아보세요 하시면서 응원하신다 하셨고 안경옥님 응원합니다. 라라랜드와 같이 날아보아요. 안병숙님도 이렇게 또 의견을 보태주셨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2부 봄플리 소개를 좀 해드려야죠. 오늘 봄플리 주제는 날아올라 플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라방의 주인공 안경옥님도 그러셨잖아요. 광활한 이 세상에서 멋지게 날아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6월에 다 같이 날아올라 볼까요? 제목이나 가사에 날아오르는 것과 관련된 노래들을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왔어 왔어. 라라랜드 시그니처 음료지요. 사박주스. 수박주스 준비했습니다. 일명 사랑이 듬뿍 담긴 수박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젠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준비되어 있고요.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입니다.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는 날아올라 플리가 되겠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날아오르는 것과 관련된 노래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뽑히신 분들에게 시원하고 달달한 여름에는 수분 필요하죠. 사박주스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에픽하이의 플라이.

박지만님, 2088님, 0000님, 3620님,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이거 있어야죠. 날개, 언타이틀의 날개 신청합니다. 7145님도 원하셨고, 박복경님,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신나요 하셨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언타이틀이 노래합니다. 날개.

9521님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신나게 듣고 싶네요. 체리필터의 오리날다. 김화진님 오늘은 우리 딸 생일이라 보양식 오리고기 먹으러 갑니다. 아 맛있겠다. 체리필터의 오리날다 듣고파요. 고은설님 이름 이쁘다. 우와 헬유일이라 너무 힘들어. 제발 힘을 주세요 하셨습니다. 힘들어. 0650님 체리필터 오리날다 스트레스 때문에 날아가고 싶어요. 방성경님 7509님 8975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체리필터가 노래합니다. 오리날다.

우리 표은미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드디어 라라랜드에 입성했습니다. 매일 듣기만 하다가 맘먹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너무 톡톡 튀고 좋아요. 특유의 그랬어 그랬구나 너무나 힘이 되고 좋습니다 하시면서 윤도현 밴드의 노래 원하셨고요. 6635님 YB의 나는 나비. 여기는 비 오는 제주 해안입니다. 제주도 지금 비 내리나 보네요. 7150님 한 마리의 나비가 돼서 사장님 모르게 집으로 날아가고 싶어. YB의 나는 나비. 한길선님 YB의 나는 나비. 이 노래도 가시죠. 그럼요 가야죠. YB의 나는 나비.

네, 오늘 봄풀리 날아올라 풀리로 함께했습니다. 에픽하이의 플라이, 그리고 언타이틀의 날개, 체리필터의 우리 날다, YB의 나는 나비였습니다. 아, 목이 간질간질해. 이 기침이 날 거면 나고 재채기가 나올 것 같으면 빨리 나오고 하지. 아, 사람을 너무 괴롭게 하네요. 1329님, 듣고 싶은 노래들 다 나오네요. 히히 하셨어요. 좋으셨어요. 그리고 5840님, 출근길인데 노래 신나요. 신나 하셨습니다. 신나시다니 참 다행입니다. 1204님, 거북이의 비행기. 5539님, 변진섭의 새들처럼. 정말로 날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날고 싶어. 윤정희님, 임재범의 비상. 최유진님은 자우림의 매직카펫 라이드.

0: 설지원님은 전람회의 하늘 높이 하늘로 멀리 솟구쳐 날아가 이렇게 문자 주셨고 이재원님 이승열의 나라 김근신님은 동방신기의 풍선 이렇게 흩날리는 풍선 하늘을 나는 알록달록 예쁜 풍선 하늘에 날려보내고 쫓아다녔던 그런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김근신님, 강지수님,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 이 노래도 빠지면 안 돼요. 안 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김대현님, 콩디 바지가 제 수영복하고 비슷하네요. 정말 수영복 같아서 샀는데 어우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서현미님은 오늘 선곡 다 제 취향입니다. 신나 신나 하셨어요. 신나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네요. 진주의 난 괜찮아도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이정숙님도 이렇게 또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봄풀리에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봄풀리 마지막 곡은 빠지면 안 되는 곡입니다.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는 어떤 가요로 다시 찾아올게요.
1: 육교유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뜰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에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얼마 전 퇴근길, 평소처럼 차를 몰고 집에 가다가 충동적으로 핸들을 꺾어 고속도로를 탔다. 내비게이션에 갈 곳도 찍지 않은 채 먼 길을 달려 내가 도착한 곳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고속도로의 휴게소였다. 어우, 사람도 없고 좋네. 아, 이제 좀 살겠다. 지금도 주문이 되려나? 평일 저녁이라 그런지 휴게소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 나는 고민도 없이 키오스크로 걸어가 내 최애 메뉴의 주문 버튼을 눌렀다.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데 차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게 보였다.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갑자기 웃음이 피식하고 났다. 그리고 알았다. 아, 나 지금 지쳤구나. 제대로 방전됐구나. 집에 있어야 할 시간에 휴게소 식당에서 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니. 이런 내 모습이 어이가 없었다. 야, 이게 얼마만이야. 옛날에 진짜 자주 사 먹었는데. 그때 힘들기는 했지. 그때에 비하면 요즘은 편하긴 하다. 먹고 정신 차리자. 기운 내야지. 안 내면 또 어쩔 건데. 한 그릇 하고 집에 가서 씻고 자자. 살다가 지칠 때면 꼭 이렇게 옛날 음식 생각이 난다. 신입 시절 나의 무능함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허기진 배를 채우겠다고 들어간 휴게소에서 사 먹던 우동 한 그릇. 그 짭짤한 맛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다. 아유, 또 이 시간에 왜 연락이야? 또 이러네. 퇴근했는데 지금 확인을 어떻게 해? 아이쿠. 아, 내일 아침까지 해달라고? 너 같으면 하겠냐? 알았다고요. 내일까지 해드린다고요. 아우, 뭐 이렇게 쉬운 게 하나도 없냐? 투정을 부려봐야 나 아니면 나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 하기 싫다고 투덜대봐야 오늘 아니면 내일의 내가 해내야 한다. 한 끼 맛있게 먹고 한바탕 푸념도 하면서 그래도 해야지 뭐 어쩌겠어 하고 마음먹는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데이식스의 해피였습니다. 오늘 어떤 가요 정두영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먼저 두영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희님, 어우 깜짝이야. 내 똑인 줄. 그쵸? 카톡이 아주 많이 울렸습니다. 깨똑깨똑하고. 4190님, 저도 애들만 아니면 차로 출퇴근한다면 고속도로 한번 타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5300님, 그래도 탈출구가 있으시네요. 다행입니다. 한 그릇 뚝딱 하시고 기운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1호님은요, 한때 이영자님이 휴게소마다 맛있는 음식 소개를 해서 목적지 없이 휴게소 투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소고기 국밥이 제일 좋아요 하셨고, 출출했는데 이 소고기 국밥 얘기하니까 탐나네요 요거. 1320님, 그쵸. 오늘의 내가 안 하면 내일의 내가 하겠죠. 이번 달도 진심으로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사연을 듣는데 순간 25년 전 제 생각이 났습니다. 겨울 어느 날 밤에 옛 대관령 휴게소 우동이 먹고 싶어져서 11시쯤 자는 애를 채태워 무작정 남편이랑 가 멋있다. 대관령 휴게소

학교에 가서 우동을 먹고 애들이랑 눈싸움하고 별 보고 왔던 그날 생각이 납니다. 문득 그런 날 있잖아요. 암요. 8205님 문득 이런 날 찾아올 때 있죠. 이럴 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떠나보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현미님, 오늘 좋아하는 노래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행복하대요.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고, 4444님, 안녕하세요, 콩디. 이분 너무 귀여우셔. 아, 점점점, 점점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콩디 목소리 들으면 조금 큰 짱구 목소리 같아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기분 상하다니요. 저는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우, 죄송하다니요. 감사하죠. 귀여운 짱구.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서 조금 웃으셨겠어요. 4444님. 그렇다면 됐습니다. 늘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범수의 집밥까지 이어서 듣고 오죠.

괜찮아 하면 잘 지내 어머 마땡 어머니 아버지께 할 일이 많다면 찾아가지도 못해 에이. 잠시만 멈춰 돌아보면 놓친 것들이 너무 넘쳐버린 우린 서성

0: 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8886님이 주셨습니다. 뽕 누나 자꾸 이뻐지 뭐 안 된다 칸깨네. 자꾸 이쁘가 와 그러는 겨. 날도 누군데 이쁜 얼굴 보면 더 듭딱한께네. 부산 촌놈 퇴근합니다이 하시면서 8886님 보내셨습니다. 사투리 어렵다. 갑자기 쓰려니까 어렵네요. 3889님 첫 사연을 보내신대요. 안녕하세요 이모님. 제 소속 대학교 동료 교수님이 즐겨 청취하신다며 슬쩍 기뜸을 해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고교 시절 뭐 드라마를 통해 봤던 이모님을 오랜 시간 후에 이번에는 라디오를 통해 뵙게 됐으니 감개무량합니다. 저보다 조금 더 세상을 경험하신 이보님은 제가 방송을 들으며 느끼기엔 질서 없는 질서, 그리고 착하지 않은 듯한 착한, 또 반란 속의 원수,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 중입니다. 연구 중 틈틈이 라라랜드 들으러 오겠다고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질서 없는 질서, 이거 무슨 말인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겉은 즉흥적인 여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은 나름 기준과 원칙이 있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3889님. 6964님. 뿐이언니 처음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진도로 이동 중입니다. 전 남편이랑 같이 에어컨 설치를 합니다. 너무 고생하는 남편에게 파이팅 한 번만 외쳐주세요 하셨고, 두 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2824님 내일이 54번째 생일입니다. 절 낳아준 엄마가 없는 생일 두 번째 맞이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엄마도 많이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김경민님도 노크해 주셨고, 킴님 저는 하루 종일 아파서 누워있습니다. 누워있어 많이 아파. 정은영님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시면서 축하해달라 하셨고요. 이은정님도 찾아와 주셨고, 김장묵님의 문자도 잘 받았습니다. 더 많은 문자가 있었는데 우리 강작가 빠르네요. 그냥 순식간에 바로 그냥 가져가시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은요, 안혜지의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입니다. 이 곡을 띄워드리고 저 이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행복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보니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8: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10: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8: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집 앞 잔디밭에 스프링클러가 빙글빙글 돌면서 물을 뿌리는 장면이 종종 나오죠. 아침 햇살 아래 초록빛 잔디 위로 물방울이 반짝이고요. 그 사이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상쾌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학교 운동장의 수도가 풍경이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수도가를 보기 힘들어졌지만 예전에는 체육시간이 끝나면 아이들이 우르르 수도가로 달려갔고요. 세수를 하다가 수도꼭지를 손으로 막아서 물을 이리저리 튀게 했습니다. 그럼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거나 맞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작은 무지개가 피어오르기도 했고요. 까르르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는 정말 싱그러웠습니다. 그런 시원하고 사랑스러운 풍경이 그립습니다.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부민입니다.

You're

프랑스 출신의 가수 클로딘 롱제 해피터크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솟구치는 시원한 물줄기가 생각나는 요즘 우리 마음도 그렇게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으로 오늘 하루도 잘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나요? 어떤 노래 생각나세요? 팝송도 좋고요. 칸촌의 재즈, 샹송, 보사노바 같은 월드뮤직도 반가울 것 같나요? 팝스 프리덤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로 시작해서 E로 끝나는 그대. 안녕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시는 분들 참 부러워요. 저는 좋아하는 일을 처음 해보려다가 현실과 타협했는데 그리 싫은 일이 아니라 그런대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제가 영화 대사에 이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적성에 맞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적성에 맞게 되는 거라고. 다들 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좀 위로가 되셨나 싶네요. 아이치 1호 시작해서 1사로 끝나는 그대. 늦은 새벽 시간을 지켜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영화 마이클 보고 왔는데 계속 생각나요. 아이들과 평화를 사랑했던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신청합니다. 그대 신청곡은 잠시 후에 좀 더 멋지게 들려드리고요. 지금은 이 곡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Sailing, 다비 깁슨이에요. Lost in Your Eyes.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Sailing, 다비 깁슨의 Lost in Your Eyes 듣고 왔습니다. 음악은 기록이자 기억이죠.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했고 또 누군가의 청춘을 반짝이게 했던 노래들. 비바랜 사진처럼 그 시절의 멜로디를 다시 펼쳐봅니다. 그때 그 차트. 어제는 50년 전인 1976년 오늘의 빌보드 1위 곡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요. 1977년 오늘의 차트 정상으로 가봅니다. 바로 스티비 원더의 서 듀크예요. 이 노래는 단순히 흥겨운 펑크, 소울 음악이 아니죠. 스티비 원더가 자신의 음악적 뿌리와 존경을 담아낸 아주 특별한 헌정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인 서 듀크는 재즈의 거장 듀크 엘링턴을 가리키는데요. 스티비 원더는 1974년에 듀크 엘링턴이 세상을 떠나자 그를 기리며 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래 속에는 카운트 베이시, 루이 암스트롱, 엘라 피츠제럴드 같은 전설적인 뮤지션들의 이름을 등장시켜 음악은 사람들을 웃게도 하고 울게 만들며 서로를 하나로 이어준다는 메시지를 경쾌한 리듬 속에 담아냈습니다. 무엇보다 브라스 연주가 마음을 밝게 해줘서 이런 게 음악의 힘이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들어볼까요? 1977년 오늘의 빌보드 1위 곡 스티비 원더가 부릅니다. So Duke.

포근한 밤과 아침 사이 도닥도닥 너와 나 사이 흥얼흥얼 음악과 음악 사이 오늘도 우린 행복할 거예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입니다. 그때 그 차트에서 들어본 곡은 스티비 원더의 서 듀크였습니다. 여름은 과일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요즘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과일들이 풍성하지만요. 그래도 여름에는 커다란 수박까지 나와 있어서 한층 더 과일 가게나 마트의 과일 코너가 화려해 보입니다. 봄철 내내 입맛이 조금 없으셨다면 여름에는 한 입 베어물기만 해도 입안 가득 여름 향기가 퍼지는 달콤한 과일들로 기분을 살리고 건강도 챙겨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과일이 제목 속에 숨어있는 노래들 준비해봤어요. 먼저 레몬처럼 상큼한 멜로디가 귀에 쏙 들어오는 곡이죠. 독일 밴드 프루스 가든의 레몬트리하고요. 망고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듯한 휴양지 같은 분위기가 참 매력적인 곡이죠. 잼잼의 Under the Mango Tree. 그리고 햇살과 여름의 열기, 그리고 달콤한 청춘의 감각을 담아낸 곡입니다. 하리 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거까지. 오늘은 음악으로 즐기는 과일 디저트 한상 달콤하게 함께 하시죠.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준비한 그 노래 그 가사 음악은 H1로 시작해서 1세로 끝나는 그대의 신청곡 마이클 잭슨의 Hail the World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한 장소가 있어요. 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죠. 그 장소는 날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노력한다면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알 거예요. 그 장소에서 당신은 상처와 슬픔이 없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세상을 치유해요.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요. 당신과 나 그리고 전 인류를 위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당신이 충분히 그 삶에 관심을 가진다면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요. 당신과 나를 위해 당신이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면 사랑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강해요. 그것은 단지 주는 것을 기뻐하죠.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는 기쁨 속에서 볼 수 있어요. 두렵거나 무섭지 않죠. 우리는 존재를 멈추고 비로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이 기쁨의 얼굴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때 믿었던 그 세상이 은총 속에서 빛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생명들을 옭아매고 있나요? 이 지구를 흠집내고 그것의 영혼을 십자가에 매달고 보기에는 비록 고통일지라도 이 세상은 천국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늘 높이 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 마음 속에서 당신이 내 형제라는 것이 느껴져요. 두려움 없는 세상을 만들어요. 우리는 함께 행복한 눈물을 흘릴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그들의 칼을 쟁기로 바꾸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충분히 그 삶에 관심을 가진다면 거기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작은 공간을 만들어요.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요.

세상을 치유하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소개해드린 팝송은 마음이 착해지는 듯한 노래죠. H1로 시작해서 1-4로 끝나는 그대 신청곡이기도 했던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의 가사를 음미해봤습니다. 1990년대 R&B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이름이 있죠. 바로 브랜디와 모니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대비해서 자연스럽게 라이벌 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했던 두 사람이죠. 이들의 노래 각각 들려드릴게요. 먼저 브랜디의 Have You Ever 하고요. 모니카의 Angel of Mine입니다.

브랜디의 Have You Ever, 모니카의 Angel of Mine 들어봤습니다. 이탈리아 가수 파브리치오 데 안드레는 평소 사회 주변 인물, 소외된 약자들의 삶을 따뜻하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노래해온 뮤지션이에요. 오늘은 그의 노래 가운데 라너드 코안이 1969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Seems So Long Ago, Nancy를 이탈리아어로 번역하고 개사한 노래 Nancy 준비했고요. 이어서 프랑스 샹송 중에 가장 쓸쓸하고 아름다운 노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곡이죠. 레오 파라의 아바글루땅, 시간이 흐르면 들려드리죠.

tempo fa. Eravamo distratti, lei portava calze verdi

cercò dal terzo piano la sua serenità. Dicevamo

s'évanouit. Avec le temps, avec le temps va, tout s'en va, même les

파브리치오 데 안드로의 낸시, 레오 페라의 아바글루통, 시간이 흐르면 듣고 왔습니다. 살다 보면요, 마음이 땅에 붙들린 것처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날들이 있죠. 뭔가를 해보려 애를 써도 제자리에서 발버둥치는 기분만 들 때, 하지만 너무 낙

낙심하지는 마세요. 우린 언제든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존재니까요. 지금은 잠시 날개를 접고 쉬어가는 시간일 뿐 요리 안에는 다시 비상할 힘이 분명히 남아있을 거예요. 짐 브링만의 연주 엔젤 아이즈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내가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하나 상상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 상상에 힘이 더해지고 결국 현실을 움직이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 하는 걱정보단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는 나를 더 멋지게 빛내줄 일들만 자주자주 떠올려 주자고요.

0: 2026년 6월 2일 화요일 허요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으로 존 레논의 Imagine 들려드렸습니다. 디테일한 상상이 현실을 움직인다. 진짜 현실처럼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상상하다 보면 그 상상의 힘이 더해진다. 이런 의미인데요. 상상, 여러분들은 많이 하는 편이신가요? 저는요, 진짜 웬만하면 자기 전에 상상 타임을 갖거든요.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원하는 그 모습, 제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그 상황, 그때 내 기분, 그런 거를 상상하면서 잠에 들면 그게 다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의 정말 중요한 신조 중에 하나가 잠들기 전에는 기분이 좋아야 된다거든요. 안 좋은 상태로 잠에 들면 그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막 꿈도 많이 꾸고요. 그런데 그렇게 상상을 했을 때 저한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적이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정말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나운서가 되어서 제가 좋아하는 좀 유치한데 네, 제가 좋아하는 박효신, 가수 박효신을 인터뷰하는 상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물론 아직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 아나운서가 된 것만은 건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 될 거야, 절대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뭐 믿져야 본전이지 하면서 좀 긍정적인 생각,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상상해보는 그 습관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화요일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게 나한테 진짜 일어날까? 이게 아니라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런 상상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사연이 마구마구마구 막 쏟아져가지고 채팅창에 정말 읽을 수 없이 문자, 사연들이 넘쳐나는 상상이요. 저는 진짜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거죠?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페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8: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2: 하모니 렌트카,
1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4: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

스위스로 다 잘될 거라 생각해 듣고 오셨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0544님,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점심을 제때 못 먹거든요. 퇴근하고 나면 보상 심리가 작동해서 와구와구 두 배로 먹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는 회사를 때려쳐야 살을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너무 공감되는 사연이네요. 저도 막 점심을 건너뛰고 아니면 저녁 먹는 시간이 되게 애매해서 퇴근하고 집 가서 막 9시 넘어서 좀 폭식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양을 먹어도 점심에 먹으면 하루 동안, 남은 하루 동안 그 먹은 거를 소진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밤에 먹으면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소비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습관을 가지니까 진짜 0544님 말씀처럼 살이 점점 찌더라고요. 아, 근데 또 회사를 내려칠 순 없잖아요, 0544님. 그러면 적당한 타협점으로 점심에 이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요즘에 그런 거 되게 간편식인데 건강한 거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사무실 책상에 두고 틈틈이 좀 채워주시는 거 어떨까요? 아이고, 이게 계속 바쁘신 건지 아니면은 잠깐 이렇게 바쁘신 건지, 잠깐이면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 걱정입니다. 살찌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아마 잘 챙겨 드시고요. 9018님께서는요. 아니 제가 좀 과한지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인터넷에서 빈백을 하나 구입했는데요. 보니까 포장도 다 뜯겨서 오고 먼지도 잔뜩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잘 털어서 두고 리뷰를 남기려고 했는데 빈대 나왔습니다. 라고 적힌 댓글 보고서 바로 버려버렸어요. 엄마가 그런 거 몇백 명 중에 한 명일 텐데 돈 좀 아껴! 라고 잔소리 하셨는데 제가 잘못한... 아니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아... 빈대요? 오... 저 같았어도 버렸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빈대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제가 그 필리핀에서 살 때 거기가 이제 자연이기도 하고 뭐 그 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빈대가 있었나 봐요. 그 소파 같은데. 근데 제가 그냥 반바지 입고 거기 앉았다가 진짜 그 빈대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었거든요. 엄청 간지럽고 막 다리에 빨간 반점같이 올라오고 막 그래서. 그리고 얘네는 박멸이 안 돼요, 쉽게. 저는 잘하신 것 같아요, 9018님. 요즘 시대에. 에? 웬 말입니까? 그리고 포장도 다 뜯겨서 오고 먼지도 많았다면서요? 그러면 혹시 몰라요. 저는 차라리 막 빈대 나오고 막 난리 나서 그 금액을 지불할 바에 차라리 그 가방을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거 과한 건가요?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빈대 너무 싫어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토이 우리.

커피 소년 행복의 주문에 이어서 토이의 우리 듣고 오셨습니다. 8700님, 쌍꺼풀 수술하고 싶어서 병원을 다섯 군데는 돌았는데요. 아직도 선택을 못하겠어요. 제가 원래 이런 것 선택 잘 못하거든요. 유유, 친구 데리고 한 번 더 가봐야지. 안 되겠어요. 아, 그럼요. 뭐 얼굴에 어쨌든 인상을 바꾸는 그런 수술인데 신중하게 고르셔야죠. 친구분 데리고 가보시고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왜냐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 정말 그냥 내 얼굴인데 대충 선택했다가 만약에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괜히 속상하고 그럴 것 같아요. 신중하게 선택 잘 하시고요. 7119님께서 이상해요. 저 요즘 화장이 잘 먹어요. 내가 봐도 너무 예쁜데 보여줄 사람이 없네. 아, 이럴 때 진짜 속상하죠. 뭔가 괜히 그럴 때 있잖아요. 물론 같은 내 얼굴이지만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비슷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왠지 막 화장도 잘 되는 것 같고 좀 예뻐 보이고 옷도 예쁜 거 입었을 때 그럴 때 보여줄 사람이 없다. 아,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막 돌아다녀요. 그냥 예, 괜히 이제 뭐 차 타고 가도 되는 거리 좀 더 걷고 그러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면서 오늘 좀 상태가 좋구나 하면서 자존감도 채우고 사진도 좀 많이 찍어보고 네, 그러면서 좀 폼이 올라왔다고 하죠. 좀 좋은 컨디션의 내 모습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7119님, 자랑할 데가 없다면 저에게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너무 예뻐요 하고 칭찬해드릴게요. 아셨죠? 잘 누리시고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멜로망스 우리의 이야기.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차트는 2013년 6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요 15위 그리고 12위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15위는 윤하의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인데요. 윤하 씨가 작곡한 노래가 타이틀이 된 건 이 곡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윤하 씨에겐 의미 있는 곡이겠죠? 12위는 2개월의 넘버원이 차지했는데요. 2개월이 데뷔 2주년을 맞아서 발표했던 노래고요. 페퍼톤스의 신재평 씨가 작곡, 작사한 곡입니다. 그럼 두 곡 같이 듣고 올게요. 윤하,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2개월.

요원이의 플리마켓 오늘은요 2013년 6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 15위 윤하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12위 2개월 넘버원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제목만 봤을 때는 아 막 긴가민가 했거든요. 아 이 노래 내가 알든가 말든가 했는데 노래를 들으니까 안 해요. 아 이게 진짜 이게 기억력이 신기한 것 같아요. 한번 들었던 노래 뭐 몇 번 스쳐갔던 노래를 다시 한번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거의 지금 13년 뒤에 들어도 이렇게 아 맞다 이 노래 하고 알 수 있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들었던 노래를 좀 오래 기억하시는 편이신가요? 궁금하네요. 저는 유난히 이렇게 한번 들었던 노래를 잊지 않고 확 기억해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추억의 노래들 함께 오랜만에 잘 듣고 왔고요. 이철진님께서요. 유원님 매일 새벽에 도서관 가면서 라디오 듣습니다. 저는 소방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릴 때 아버지를 보면서 꿈을 키웠답니다.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우 멋있어요. 소방 공무원이라니. 와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직업이죠. 또 우리 철진님 아버지께서도 소방 공무원이셨나 봐요. 이렇게 뭔가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의 직업을 보면서

꿈을 키울 수 있다는 거는 참 감사하고 또 신기한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부모님이 하는 직업을 보면서 더 익숙하고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긴 하겠죠. 오. 진짜 이른 시간부터 도서관까지 가셔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우리 철진님께서 원하는 결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보내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4868님께서는요. 오늘 부서 회식이 있어요. 그동안 계속 점심 회식으로 돌려서 그나마 참을만 했었는데 오늘은 사장님 동반 회식이라 퇴근 후에 시작해요. 2차까지 예상됩니다. 으아 싫다. 아이고 사장님 동반 회식이라니. 사장님이 듣고 계시진 않겠죠? 아 진짜 아 뭐 근데요 요즘에는 사실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19 이후로는 회식 저녁 회식 자체가 좀 진짜 많이 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막 술을 엄청 많이 먹고 막 새벽까지 놀고 이런 분위기는 많이 잠잠해졌으니까 또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 가야죠. 대신에 조금 기가 빨릴 순 있겠지만 그래도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오랜만에 회사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시간 보낸다. 이런 생각으로 썩 그렇게 신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나름 즐기다 오셨으면 좋겠네요. 메뉴가 뭐예요? 메뉴가 중요합니다. 맛있는 거라도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4868님. 에구. 노래 틀어드릴게요. 곽진원, 김필, 임도혁의 당신만이.

곽진원, 김필, 임도혁이 함께 부른 당신만이 띄워드렸습니다. 4144님. 저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동네 목욕탕 가기. 시원하게 때 한번 벗기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스트레스 푸는데도 완전 꿀입니다. 추천해요. 목욕탕. 동네 목욕탕, 저희 동네 목욕탕 없어요. 예. 저도 요즘에 안 그래도 막 그런 그 목욕탕에 너무 가고 그 찜질방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었는데 저희 동네는 없더라고요. 이런 게 점점 좀 뜨끈하게 지지고 그리고 새신 받는다고 하죠. 때도 싹 밀고 그러고 그냥 그 평상 같은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여유를 즐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4144님께서는 이렇게 동네에 좋은 목욕탕이 있다니 너무 부럽습니다. 스트레스 주기적으로 잘 푸시고요. 아유, 너무 부럽네요.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윤현상 오늘부터.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7: 서울사이버대학교.
8: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3: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는 머라이어 캐리의 이모션스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감성적인 멜로디와 또 솔직한 가사에 집중해보는 시간이에요.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 알려드리니까요. 영어 가사 예상해보세요.

번째, 일어나면 할 말이 다 사라지죠. 두 번째, 내 감정을 잘 안 털어놓죠. 세 번째, 당신 때문이에요. 네, 영국 출신 듀오 혼의 2024년 곡 Songs in My Head라는 곡입니다. Songs in My Head. 내 머릿속에 노래들 정도로 먼저 해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 미션 문장 이거였죠. 일어나면 할 말이 다 사라지죠?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정말 감성적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When I wake up, 깨어나면, 일어나면, the words are all gone. 이 표현 들으셨죠? 미션 문장입니다. 그 말들은 다 사라지죠. 할 말이 다 사라지죠. 라는 뜻이에요. When I wake up, the words are all gone. 예, 깨어나면 할 말들이 다 사라지죠. 그 다음, There's no music, 음악도 없고, No sign of a song, 노래의 흔적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깨어나기 바로 직전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꿈속에서는 그 상대방을 위한 아름다운 곡을 막 썼나 봐요. 아름다운 가사로 고백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깨어나니까 할 말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노래의 흔적도 없다, 음악도 없다라는 가사였습니다. Nothing one day that we'll sing along. Nothing one day 언젠가 that we'll sing along. Sing along이라고 하면 그쵸, 같이 따라 부르다 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함께 따라 부를 만한 노래가 nothing 들으셨죠? 아무것도 없어요. Cause I keep writing you songs all night long. 왜냐하면 내가 all night long 밤새 I keep writing you songs. 당신에게 줄 노래를 계속 쓰니까요. 아, 내가 머릿속으로만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따라 부를 만한 노래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아름다운 말들로 쭉 고백하면서 가사를 적어 내려갔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표현을 못한다라는 말이겠죠. 이제 두 번째, 내 감정을 잘 안 털어놓죠라는 미션 문장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오, 정말 아름다운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부분입니다. 멜로디가 그랬죠. So many evenings, 많은 밤 동안 I don't share my feelings. 미션 문장이었어요. I don't share my feelings. 나는 내 감정을 잘 안 털어놓는다 라는 상황에서 I don't share my feeling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I keep them all locked up instead. 대신에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I keep them, 이 them이 가리키는 것은 my feelings가 되겠죠? I keep them all locked up instead. 그 감정들을 내 마음 속에 가둬 두죠. How can I tell you I love you to death? 저는 이 부분의 멜로디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How can I tell you I love you to death?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How can I tell you?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I love you to death. 죽을 만큼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If I keep writing songs in my head. 내가 계속 머릿속에서만 I keep writing songs. 노래를 쓴다면 말이에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잘 해석이 됐죠? 이어서 세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라는 말 찾아보세요.

예, you are my passion. 당신은 나의 뭐라고요? passion, 열정. My fire and flame, 나의 불과 불꽃이다 라고 빗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I'm in love and you're to blame. 나는 사랑에 빠졌죠. And you're to blame. 이 부분이죠. 당신 때문이에요 라고 you're to blame. 아, 그건 다 당신 때문이에요. 예. I'm in love. 내가 사랑에 빠진 것은 you are to blame. 다 당신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맥락이었어요. How will I know if you feel the same? How will I know?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If you feel the same. 당신이 같은 마음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If I keep storing you songs in my brain. 내가 계속 내 brain, 머릿속에서 당신에게 줄 노래를 If I keep storing 이라고 했죠. 그래서 담아둔다면 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계속 내 머릿속에서 당신에게 줄 노래를 담아둔다면. 아, 그쵸. 그냥 좀 직접적으로 I love you to death. 이 말만 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 상황이죠. 죽도록 사랑해. 이 말 한마디로 충분히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곡 들어볼까요? 혼의 Songs in My Head.

0: 그럼 유용한 표현들 리뷰 타임. 첫 번째, 일어나면 할 말이 다 사라지죠. When I wake up, the worries are all gone. 이 표현이었습니다. When I wake up, the worries are all gone. 이거 대신에 When I wake up, I lose all my worries. 이렇게도 표현해 보시고요. When I wake up, I forget everything I was going to say.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거를 다 잊어버린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When I wake up, I forget everything I was going to say. 두 번째, 내 감정을 잘 안 털어놓죠 라는 가사는요. I don't share my feelings. 이거였죠. I don't share my feelings. I don't open up about my feelings. 아, 이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특히 감정 표현에 서툰 분들. I don't open up about my feelings. I'm not good at expressing my emotions. 이렇게도 표현해 보시고요. 세 번째, 당신 때문이에요. 뭐라고 했죠? You are to blame. 그렇죠. You are to blame 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또 가사 흐름을 살려가지고 대체 문장을 표현을 해본다면 It's because of you. 이것도 좋을 것 같고 You are the reason. 이 문장도 가능할 법하죠.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목소리) 첫 번째, 일어나면 할 말이 다 사라지죠. When I wake up, the worries are all gone. When I wake up, the worries are all gone. When I wake up, the worries are all gone. 두 번째, 내 감정을 잘 안 털어놓죠. I don't share my feelings. I don't share my feelings. I don't share my feelings. 세 번째, 당신 때문이에요. You are to blame. You are to blame. You are to blame.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메뉴 모양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 골뱅이.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1위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남재영님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햄디 항상 배달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편의점 커피 마시면서 문자 보냅니다. 소녀시대 힘내 들려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재영님 힘내세요. 저희가 신청곡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소녀시대 힘내 들으시면서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어서 최경란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밤새 잠을 설쳤어요. 올 여름 또 모기랑 전쟁 치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으르렁 되게 되네요. 엑소 으르렁 신청합니다. 아, 벌써 모기라니. 진짜 여러분들은 모기 잘 물리세요? 저는 모기들이 사랑하는 살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저도 같이 으르렁 되게 됩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엑소 으르렁.

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경님이요. 사연으로 쓸 말이 없어서 신청곡을 못 보내고 있었는데 신청곡만 보내면 된다는 말에 노래만 보내봅니다. 위너 끼부리지마 신청해요. 그럼요, 신청곡만 보내주셔도 저희는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경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위너 끼부리지마.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오늘의 미라클 운동러들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9363님, 저도 미라클 운동러예요. 햄디에 이어 식디 방송까지 들으며 운동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할게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운동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진짜 뭔가 이렇게 문자로만 접하다가 사진까지 보게 되면은 더 친근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아유, 이렇게 또 공유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부터 참 부지런하시네요, 정말. 5453님, 70평생 돈 들여 운동해보지 않았어요. 언제나 자연의 상쾌함을 맛보는 이 길을 오늘도 상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5,000보 이상 걷고 있어요. 와, 15,000보요? 와, 진짜 많이 걸으시네요. 그쵸, 사실 뭐 돈 들여서 운동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자연과 함께 하는 그 이 운동이 주는 그 또 색다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바깥에서

러닝할 때랑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뛸 때랑 바깥에서 할 때 더 운동이 잘 되는 느낌적인 느낌.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진까지 함께 이렇게 푸릇푸릇한 자연 느낌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상쾌하게 운동 마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9363님, 5453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립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마크 론슨과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Uptown Funk.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낯선 사람이 제일 편할 때가 있다. 안녕하세요. 저 네일아트 예약했는데요.
1: 아, 이쪽으로 오세요. 아, 오늘 처음 오신 거죠, 언니?
0: 네.
1: 혹시 생각하신 디자인 있을까?
0: 아, 뭐 딱히 그런 건 없고요. 뭐 여름이니까 시원한 색깔? 그냥 예쁘게 해주세요, 사장님.
1: 아유, 언니는 얼굴도 예뻐가지고 아무거나 다 잘 어울리지. 여기 6월 디자인으로 나온 거 있는데 제가 예쁘게 잘 해드릴게요.
0: 네.
1: 학생이세요?
0: 아유, 저 학생 아니고 회사원이에요.
1: 어머, 언니, 대학생인 줄 알았어. 아. 진짜 오늘 그럼 연차 내신 거예요?
0: 네네, 연차라서 저 기분 전환 좀 하고 싶어요.
1: 요즘 많이 힘드셨구나. 혹시 사람한테 데이셨나?
0: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1: 그러니까 왠지 부장님이나 뭐 그 윗분들이 좀 힘들게 한 것 같다 맞죠?
0: 와, 사장님 진짜 용하시다. 사실 저희 부장님이 장난 아니거든요. 아니 별것도 아닌 걸로 화내기 선수예요, 선수.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 뭐예요?
0: 아니 부장님이 응원하는 야구팀이 있거든요. 근데 그 팀이 전날 게임에서 지면 하루 종일 사람을 들들 볶는다니까요, 국가.
1: 진짜 뭐 야구가 진짜 뭐 인생을 틀었다 놨다 해, 진짜. 꼭 그런 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다니까.
0: 아, 그러니까요.
1: 그러면 또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좀 뭉치고 막 그러잖아요.
0: 아, 맞아 맞아. 제가 남자 동기가 하나 있는데 없는 거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낫더라고요.
1: 그래요? 아, 근데 그 동기 제가 생각으로는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0: 아, 너무 좀 TMI를 한 것 같은데. 아, 사장님 죄송해요.
1: 아유, 괜찮아요. 에이. 언니. 아, 이렇게 풀어야지. 안 그럼 병나, 병나.
0: 그쵸, 그런 거 맞죠. 아니 진짜 사장님 있잖아요. 얼마 전에 부장님이 아침부터 전화하면서 들어오셨는데 누구랑 통화하는지 성질이 정말.

0: 파파야 내 얘길 들어봐 듣고 오셨고요.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낯선 사람이 제일 편할 때가 있다였습니다. 박철규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런 경우가 저는 사실 여자 남자 좀 나뉠 것 같은 게 어떤 편이에요? 남자들은 이렇게 막 조잘조잘 터놓는 경우가 있나요?
1: 이게 보통 미용실 가면 이러잖아요.
0: 네.
1: 미용실 가면은 제 아내도 가서 막 계속 미소할 구조할 뭐 이런 이런저런 얘기 하고 오는데.
0: 네.
1: 저는 이제 어색하니까. 네. 저는 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말을 많이 붙이거든요. 근데 이게 편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상황이 어색하니까 붙이는 스타일인 거고.
0: 아나운서들의 고질병이죠.
1: 그렇죠.
0: 정적을 견디지 못하는.
1: 저는 최대한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0: 네.
1: 그 같은 그 선생님한테 아내가 다음날 갔을 때 되게 남편분 말 잘하시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저는 막 꺼내는 편이고.
0: 네.
1: 오히려 저한테 아는 척을 하거나.
0: 네.
1: 이게 남자분들이 좀 느끼실 거예요. 이게 맛집을 갔는데 주로 가는 단골집에서 어우 요새 왜 안 와? 이렇게
0: 네.
1: 하면은 아 예 올게요 하고 다음에 안 가요.
0: 아 진짜요?
1: 보통 이제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음식 뭡니까?
0: 네.
1: 이 불백 그다음에 뭐
0: 불백.
1: 제육볶음
0: 네.
1: 계란말이
0: 네.
1: 이런 걸 하는 집에 다 갔는데 사장님이 무심하게 그냥 툭 소시지 더 줄게 약간 이러면은 거기는 다음날도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막
0: 그러니까
1: 왔는데 막 와 오늘은 뭐 얼굴이 좋네
0: 네.
1: 뭐 무슨 일 없니 이렇게 갑자기 살갑게 대한다? 그럼 안 가게 됩니다.
0: 그럴 수 있겠네요.
1: 이게 조금 뭔가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게 이 식사를 하는 장소에서만큼은 뭔가
0: 네.
1: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그런 느낌?
0: 누가 나한테 말 안 걸어줬으면 좋겠다?
1: 그런 게 좀 있어요.
0: 아니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미용실을 갔는데 그거를 체크하는 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1: 그래요?
0: 그런 게 있어요. 좀 조용히 받고 싶다. 아니면 뭐 대화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게 체크하는 란이 있을 정도로 사실 뭐 남성분들이 오히려 그런 거에 되게 더 좀 편한 거를 선호하실 수 있는데 여성분들 가운데서도 아 나한테 말 안 걸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좀 그러면 진짜 편하겠다.
0: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날마다 다른 거 때에 따라 다른 게 왜냐하면 이게 또 털어놓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또 친구하게 하기에도 좀 그렇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털어놓기도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이 사람은 생판 모르는 남이고 이제 안 볼 것 같은 사이 하루에 그냥 끝낼 수 있는 그런 사이면 가끔 털어놓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 얘기라든지
1: 아예 대나무숲처럼 그렇게
0: 그렇죠,
1: 얘기를 하는구나.
0: 그렇죠. 그래서 뭐 근데 그러다가 다 털어놨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막 예를 들면 네일샵인데 너무 잘해. 그래서 다음에 또 가야 돼 하면 이제 고민이 들어. 내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내 직업도 다 아는데 뭔가 여기를 단골로 삼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1: 네. 진짜 그러겠다.
0: 가끔은 내 얘기 좀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털어놓고 싶다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진짜?
1: 저는 원래 속 얘기를 잘 안 해서
0: 진짜
1: 아내한테만 미주알 거주알 털어놓고 전 잘 안 털어놓거든요.
0: 좋은 편 네. 맞아. 하긴 내 편인 아내가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저는 미용실 가도 그 미용실 사장님이랑 그 얘기를 하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려요. 저는 머리 자르는 게 좀 이제 까다로운 스타일이라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했는데 딱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0: 네.
1: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음에 갔을 때 한마디 딱 해요. 에, 지난번처럼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고 한 말도 안 해요.
0: 진짜?
1: 그러고 이제 한 3, 4개월쯤 네. 지났을 때는 이제 막 제가 내일 뭐가 있어서 이렇게 좀 잘해주세요. 그러면 뭐가 있으세요?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살짝 하나 던지는 거죠.
0: 하나씩. 네. 고양이 같은 스타일이시네요.
1: 네.
0: 뭔가.
1: 누가 이렇게 막 다가오면 네. 막 도망가요, 저는.
0: 저는 그래서 단골집을 안 만들어요. 한번 보고 그냥.
1: 여기가 더 냉정하네.
0: 그래서 단골 뭐 미용실 뭐 그런 거 딱히 없고 그냥 왜냐면 그렇게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아는 티를 내면 저도 좀 부담스럽고 또 저희 직업도 그렇고
1: 맞아요.
0: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우리 성화 가족분들께서 대나무숲처럼 사연을 되게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런 거 있어서 지난번에도 왠지 보내셨던 것 같은데 라고 알아도 좀 그거를 아는 척은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1: 네. 그러면 그 성화 가족분들도
0: 네.
1: 앞으로

0: 로 유원 씨 아는 척하지 마세요. 새로운 DJ 왔구나 그냥 그렇게 해서 느끼세요.
1: 자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0: 아니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고요?
1: 박철기 아나운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0: 예, 내일 처음 뵙겠습니다. 네.
1: 저희는 소유와 유승우의 잠은 다 잤나 봐요 듣고 올게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6: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5: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7: 쇼리 신라!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부석순 7시에 들어줘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출근길인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성수대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로는 잠실대교부터 정체가 굳어져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은 중랑교에서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이 도로 충돌 사고로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곳곳이 빗길인 남부권으론 고속도로 사고 구간 많은데요. 먼저 호남선 천안 방향 상암 천교 부근으로 빗길에 미끄러진 단독 사고 차량 3차로에서 정리 중이고요. 함양 울산 고속도로 함양 쪽 부북 2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빗길 단독 사고 차량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동대구 분기점 부근 1, 2, 3차로가 모두 사고로 차단돼 뒤로 1km 구간 혼잡하고요. 반대 서울 쪽 대전 진입로 1차로도 고장난 차로 막혀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날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중에서 6월 2일 화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깊은 밤을 지나 다시 만나는 이 아침,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깊은 밤을 날아서 이문세의 노래로 우리의 아침 1부 시작했습니다. 양은정님, 안녕하세요. 운동화 빨려고 준비하며 들어요. 깨끗이 씻어내면서 하루 시작하시겠네요. 이영선님, 오후에는 덥다고 하던데 출근길, 퇴근길에는 아직 시원하네요. 출근하면서 출첵합니다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서울은 예보로는 오후에 33도래요.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여름이에요, 여러분. 이주상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또 설점식님, 촉촉히 비가 내리는 6월 둘째 날 대구에서 함께합니다. 남부 쪽은 지금 예보에 보니까 구름과 비구름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지금 대구는 비가 오고 있군요. 최유미님, 좋은 아침입니다. 출첵해요. 오늘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야 해서 더 일찍 일어났더니 아직도 잠이 안 깼네요. 아침잠 30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최유미님. 또 정희관님, 경아님 안녕하세요. 창원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항상 정희관님의 사연 뒤에는 이렇게 하트가 붙어있네요.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원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군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아침,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만날 사람입니다. 오늘 직장에서 마주칠 사람, 따로 약속 잡고 만나기로 한 사람, 운동 가서 만날 사람 등등등. 오늘 누구 만나지?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행복을 청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5: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6: 국토교 법무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7: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이상순이에요. 완벽한 하루.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4901님, 엄마가 많이 아프셨는데 다행히 다 나으셔서 오랜만에 가족여행 떠납니다. 엄마 모시고 여행을 떠나다니 꿈만 같아요. 축하해 주세요. 2064님, 생일이라 연차 냈어요. 지금 침대에 누워서 우아조 우아하게 듣고 있어요. 생일 축하해 주세요. 6762님, 오늘은 우리 큰딸 결혼 기념일이에요. 6월 16일에 손주 예정일입니다. 새 가족이 함께하는 결혼 기념일이네요. 김서연, 박상원 부부 결혼 기념일 축하해. 0053님, 아내 은희의 생일을 같이 축하해 주세요. 은희야, 사랑해.

코린 베일리레의 Put Your Records On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축하 사연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축하하고 싶은 사연, 축하받고 싶은 사연 보내주세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8327님, 경원님 쉬는 날 없이 한 달 내내 출근을 했더니 오늘은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한 달 내내요? 5월은 휴일도 좀 있었는데 정말 많이 바쁘셨나 봐요. 몸이 천근만근 할만하죠. 아, 달달한 커피가 아침부터 땡기네요. 커피 주세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그 사연을 주셨어요. 휴일은 언제쯤이신가요? 내일은 쉬시려나요? 내일 그래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 주 주말은 또 쉬실 수 있나? 일단 오늘 하루의 피로 날리십시오. 아이스 바닐라 라떼 쿠폰 보내드립니다. 강필화님, 어제 새벽에 병원 가면서 딸이 사준 비싼 이어폰 한 달 만에 잃어버려 많이 많이 속상합니다. 정말 속상하시겠다. 지금 아직도 그 이어폰에 마음이 잔뜩 실려있는 채로 어딘가 지금 가고 있겠는데요. 김유희님, 우리 집 꼬맹씨가 어제 벌써 초등 졸업 앨범 사진을 찍었네요. 너무 빠른 시간, 좀 천천히 갔으면 해요. 아우, 예쁘게 찍었겠죠. 7722님, 경아님, 저 드디어 꿈의 기관에 첫 출근해요. 꿈의 기관, 꿈의 기관이 어딜까요? 7722님의 꿈이 가득 담긴 그 기관. 축하해주세요. 나무들이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해님은 확실히 빵구 듣고 있네요. 하면서 와, 얼마나 좋으실까. 지금 온 세상이 7722님을 향해서 두 팔 벌려 정말 활짝 웃고 있는 그 마음이실 것 같아요. 거기에 저도 축하 선물 드립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출근 잘하십시오. 적응 잘하시고요. 9275님, 경아님, 오늘 아이가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요. 어린이집에서 적응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원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아이고, 오늘 이제 어린이집에 처음 가는군요.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과 첫 사회생활 잘 하길 바랍니다. 아유, 꼬물꼬물 얼마나 귀여울까. 111호님, 오늘 연가 쓰고 남편과 둘이 강화도 놀러 갑니다. 남편 아파서 수술받고 잘 회복 중에 가는 거라 의미 있는 여행 될 것 같아요 하셨어요. 어우, 그러셨군요. 아직 회복 중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몸 관리 잘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노래 듣고 여러분과 함께 일상 한 것 상상해보죠.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올 때면 몸도 무겁고 마음도 힘들지만 좋아하는 길이 가까워질수록 걸음이 가벼워진다. 모퉁이를 돌면 쫙 펼쳐지는 장미꽃길. 기다란 인도 왼쪽으로 초록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오른쪽 낮은 담벼락엔 잘 가꾼 장미꽃이 길 끝까지 피어 있다. 빨갛고 향기로운 장미꽃들이 출근을 응원해주는 느낌. 이 계절에 가장 좋아하는 장소다. 이제 장미가 지고 나면 내년에나 만날 수 있겠지. 걸어가야 할 길이 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오른쪽에 가득 피어있는 빨간 장미꽃을 천천히 바라보다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오늘의 일상한 컷, 7237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보통은 출근길이 즐겁다고 말하긴 힘들잖아요. 물론 오늘 아까 꿈의 기관에 첫 출근한다고 하신 분이야. 지금 온 세상이 환하게 웃어주고 있으니 아주아주 즐거우시겠지만 보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모퉁이를 돌면 펼쳐지는 장미꽃길을 출근길에 걸으면서 힐링하신다니 정말 멋지죠? 최여름님, 저도 길거리 걸으면서 예쁜 장미 많이 구경했어요. 또 김영애님도 요즘 어딜 가든 꽃길이더라고요. 저도 매일 출퇴근 때 30분씩 공원으로 걸어다니는데 꽃이 갈 때마다 반겨줘서 힘이 나네요 하고 비슷한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그 낭독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임 장소가 딱 들어가는 골목길 오른편으로 장미농쿨이 둘러싸인 그 펜스가 있거든요. 뭐 다니다 보면 그런 길들이 어디나 있을 법하긴 한데 저는 판타지를 좋아해서 그런지 그 길을 갈 때마다 다른 시공간의 그 이세계로 들어갈 때 영화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포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낭독의 세계로 내가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어. 막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길을 지나가거든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길이지만 나만의 길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7237님, 장미꽃이 져도 나무가 많은 길이라고 하니까 또 계절마다 다른 매력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감사하고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 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찍은 사진 핸드폰 사진첩에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만날 사람입니다. 오늘 누구 만날 예정인지 알려주세요. 7113님, 비가 촉촉히 내리는 경산입니다. 아, 경산은 비가 오고 있군요. 경아님, 저는 매일 집 농장이다 보니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매일 포도알만 보고 있어요. 오늘도 따뜻한 방송 잘 들을게요. 아, 포도알도 좀 웃어주면 좋으련만. 사람을 만나실 순 없지만 지금 또 한창 바쁘시니까 우아주와 함께 하시면서 사람 사는 이야기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김민정님, 요즘 가족들이 온통 감기에 걸렸어요.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집안의 기침 소리들이 빨리 낫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가족 파이팅! 아이고, 한 명 걸리기 시작하면 온 가족이 줄을 서서 감기에 걸려버리죠.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요즘 비도 왔다가 막 더웠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환절기 감기처럼 그렇게 걸리시는 것 같아요. 0368님, 오늘 잔디에 물 주는 급수 작업해야 해서 아침 일찍부터 물 대네요. 잡초는 자라지 않고 잔디만 무럭무럭 잘 자라길요 하셨어요. 오, 조경 작업 하시나 봅니다. 4793님, 경아님, 20년 지기 회사 동료 6명과 경주 여행을 왔어요. 우리 우정이 이렇게 오래 유지된 건 모두 서로서로를 배려하는 이쁜 마음들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지우회 언니들 은하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여행 다니자 하고 사연을 주셨네요. 지유회 어떤 의미일까요? 회사 동료라고 하셨지만 뭐 20년 지기시면 친구 아니시겠어요? 또 언니들 은하야 하시는 거 보니까 4793님이 나이로는 그 중간에서 이렇게 또 다 어우러지시게 그 자리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그 여행에 저도 한 스푼 얹어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7장! 보내드립니다. 노래 듣고요. 오늘 만날 사람 얘기 들어보죠. 쿨의 All For You 7113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지는 곡은 이주열님 신청곡이에요.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 마주칠 사람 누구일까요? 이뮤지님, 안녕하세요. 경아님, 처음 문자 보내봐요. 환영합니다. 매번 듣기만 하다가 오늘 만날 사람 들으니 이건 보내야겠다 싶어서요. 오늘 남친 부모님 만나요. 여름 대비 장어 사주신대요. 먹고 힘내려고요. 오, 맛있는 여름맞이 보신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요. 박성민님, 손가락 골절로 2주 만에 카페 출근합니다. 동료 언니, 영애 언니 만나요. 카페에서 일하시는 거면 손 많이 쓰실 텐데 그래도 조심하세요. 2주간 영애 언니가 많이 기다리셨겠어요. 강지혜님, 오늘 만날 사람은 직장 동료 중 맛있는 점심이 나오는 날만큼은 꼭 만나는 식사

짝꿍 순미언니요. 오늘 점심은 아보카도 간장 비빔밥이거든요. 만나자고 연락해야지 하고 어제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야, 어제부터 맛있는 점심과 짝꿍 순미언니 만나서 맛있게 먹어야지. 아, 뭔가 굉장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귀여우시네요. 옥정아님, 오늘은 학원 수업이 없어 이웃 언니와 오랜만에 짬뽕 먹기로 했어요. 탕수육까지 야무지게 먹을 거예요. 벌써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5715님, 오늘 저는 고객님 만나러 안성 갑니다. 10년 전 공사했던 분인데 이번에 다른 곳에 할 것이 있다고 또 의뢰해 주셨네요. 잊지 않고 또 연락 주신 고객님이 감사하네요. 오, 신뢰를 아주 두텁게 받고 계신 5715님 잘 다녀오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아쿠아예요. 닥터 존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착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언제나 함께
0: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지금 신청하세요. 잠시 후 2부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1부 끝곡으로 최혜리님이 신청하신 YB의 나는 나비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태풍 장미의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에 지금까지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도 전남과 제주 일대로 계속해서 호우특보 발효 중인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돌발 구간 남부권부터 살펴 올라가면요. 경부선 부산 쪽 도동분기점 3, 4차로가 1시간이 넘게 화물차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뒤로 3km 구간 정체가 극심하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도 양산과 칠곡분기점 부근 주춤하다가 칠곡 휴게소 앞두고 4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차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수도권 정체 수원신갈 부근 양방향으로 이어지고 더 가서도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부산 쪽은 이 수원 이후 남사 부근으로도 3km 구간 출근 정체 시작됐고요. 세종 포천선 안성 방향 고덕터널 1차로 사고 여파는 남구리부터 크게 봤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꽃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6: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7: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8: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중에서 도레미입니다. 이 곡은 영화에서 마리아가 폰트랩 대령의 7남매 아이들에게 음악의 기초를 가르치며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요. 각 개 이름별로 단어를 연결시켜 부르죠. 원곡에서 미는 나를 가리키는 말 미와 연결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말 가사에서 미는 무엇과 연결시킬까요? 미는 파란 이라고 부르죠. 1번 미나리, 2번 콩나물, 3번 토란대.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우리말로 부르는 도레미송에서 미는 파란 라는 가사가 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미나리, 2번 콩나물, 3번 토란대.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도레미.
1: Let's start at the very beginning. A very good place to start. When you read, you begin with
2: A, B, C.
1: When you sing, you begin with Do, Re, Mi.
3: Do, Re, Mi.
1: Do, Re, Mi. The first three notes just happen to be Do, Re, Mi.
3: Do, Re, Mi.
1: Do, Re, Mi, Fa, So, La, Ti. Oh, let's see if I can make it easier.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밤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1: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0: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0: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6: 이 노래 다 알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중에서 도레미 들어봤는데요. 아, 어제 이현주님이셨던가요? 제가 하얀 검정으로 된 옷을 입어서인지 사운드 오브 뮤직 마리아 선생님 같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걸 또 포착해가지고 제작진이 퀴즈를 도레미성으로 냈습니다. 이 퀴즈 풀어봤죠. 우리말로 부르는 도레미송에서 미는 파란 미나리, 1번 미나리였습니다. 8324님 1번 미나리 정답 보내주셨고요. 9994님 1번 미나리에 삼겹살 먹음 얼마나 맛있게요. 냠냠 하셨네요. 이제 미나리 하면 미는 파란 미나리가 아니라 삼겹살을 생각하는 한국인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2753님, 어? 우리는 미는 쫄깃쫄깃 인절미예요. 아, 뭐 어차피 우리 원래 우리 노래가 아니었으니까 무엇이든 말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귀엽네요. 쫄깃쫄깃 인절미. 그래도 정답은 미나리 하고 보내주셨네요. 박경수님, 1번 미나리. 올봄 미나리 제철일 때 아내가 미나리전 자주 해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미나리전 그 거의 미나리 튀김처럼 해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아, 갑자기 또 먹고 싶네요. 윤미라님, 미나리요. 청도 미나리 맛있는데 부침개도 부쳐 먹고 샤브샤브로 먹고 입에 침이 고이네요. 그러니까요. 5907님, 1번 미나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 문자 참여 안 할 수가 없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박현정님, 10분 일찍 일어나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여유가 있네요. 좋은 아침이에요. 내일 쉰다. 야호! 보내주셨어요. 아침 시간 10분이면 엄청나죠. 아마 나라를 세울 수도 있을걸요. 아마 내일 쉬신다는 기대감에 일찍 일어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주원님, 저 11살이에요. 학교 가기 싫어요. 어른 되고 싶다. 저 8시 20분에 나가야 해요. 어른 되잖아요. 8시 20분보다 더 일찍 나가야 돼요. 아유, 귀여워라. 그래도 학교는 가야죠. 8시 20분이면 이제 지금 8시 9분이니까 11분 남았네요. 준비 잘하고 학교 잘 가요. 1862님,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어요. 잘 되게 응원해 주세요. 긴장돼요 하셨어요. 오히려 약간의 긴장감은 사람을 집중력도 키워주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요. 오늘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이에요. 김효진님, 안녕하세요. 사전투표를 해서 내일은 아이들 데리고 오랜만에 당일치기 기차여행을 가기로 했답니다 하셨네요. 저도 사전투표했습니다. 사전투표들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내일 본투표,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본투표 날이죠. 내일 투표도 사전투표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하시고, 우아저도 생방이에요. 내일도 어디를 가시든, 여행을 가시든, 혹은 일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우아조와 함께 해주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9994님, 약속 있어서 31번 버스 타고 출근 중인데 경환이 목소리가 나와요.

위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이어서 들으신 곡은 Lost in Love, Air Supply의 노래였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7549님, 방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하셨다고요? 잠시 휴식 중이에요. 회사 일로 아침 일찍 장거리 출장요. 아, 그 잠시 휴식 중에 또 이렇게 사연을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다음 휴식 때 드세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출장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8324님, 오늘은 우리 며느리 혜림이가 아기를 낳으러 갑니다. 우리 며느리 아들 모두 파이팅! 엄마가 멀리서 응원할게. 아유, 얼마나 떨리실까. 며느님 건강하게 순산하시길 기원합니다. 차상희님, 친구네 동네에 줄 서는 냉면집이 있대요. 벼르고 벼르다가 오늘 가기로 했답니다. 줄을 설 테니 선풍기랑 양산 챙겨서 시원하게 한 그릇 뚝딱 하고 오겠습니다 하셨어요. 평양냉면집이려나? 뭐 맛집이야 계절 가리지 않겠지만 일찍 더워져가지고 그렇게 원래도 줄 서는 집이라면 지금 이제 상당히 줄을 많이 설 듯하네요.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서강열님,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너무 행복하네요. 근데 왜 이리 일찍 일어나는지, 늦잠 자고 싶었는데 쉬는 날 어떻게든 더 알차게 보내시려고 몸이 벌떡 깨어나셨나 보다.

9698님, 신랑이 야근 일 마치고 오더니 비를 흠뻑 맞고 왔네요. 우비를 안 챙겨갔나 봐요. 지금 감기 들면 잘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기로 머리 말려주고 따뜻하게 있으라 했네요. 제가 무뚝뚝한 편이라 이렇게 안 챙기는데 저도 나이 먹었나 봅니다. 이렇게 챙기시는데 뭐가 무뚝뚝하지 무뚝뚝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비 맞고 오셨다는 거 보니까 남부 쪽 지역에 거주하시나 봅니다. 야근 고생하셨어요, 남편분. 9698님의 따뜻한 손길과 함께 푹 쉬시길요. 양은정님, 운동화 세 켤레 빨고 부들부들 떨리네요. 힘들어서. 아유, 우아조 시작과 함께 운동화 빨 준비하신다고 그러시더니 세 켤레를 빠셨어요. 가족 운동화를 다 빠셨나 보다. 오늘 꼭 듣고 싶다고 청하신 곡들 지금 들려드립니다. 오늘 꼭 이 노래 첫 곡은요. 김경수님이 시원한 바다가 생각나는 계절이네요 하면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릴게요.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실시간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빈칸 채우기. 6월의 둘째 날이자 화요일이자 공휴일 전날 아침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가요? 신청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빈칸 채우기 첫 곡은요 9734님 신청곡입니다. 휘성 인썸니아.

잠깐 채우기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김미영님 신청곡으로 이어가 봅니다. NRG의 할 수 있어.

9713님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학교 빼고 병원 가고 있다고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병원 가서 빨리 낫기를요. 남편과 출근길에 항상 들으신다고 감사하다고 사연 주신 7931님 신청곡 이어갑니다. 성시경의 미소천사.

5208님, 지난주 헬스장 등록할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인데 어제 등록했습니다. 다시 몸짱 도전입니다 하셨어요. 역시 신청곡 응원의 마음 담아 띄워드리면서 빈칸 채우기 마무리합니다. 컨트리 꼬꼬의 Give Me Give Me.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0853님 떡당해요. 제 번호는 안 부르셔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조경아 멋진 DJ 하고 떡당해 하지 마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853님 9275님 부산은 비와요. 오늘 쉬어서 딸 등교시켜요. 교통카드 잃어버린 딸 때문에 화는 나지만 마음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유, 잘 다스리셨습니다. 일부러 잃어버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부산은 비 오고 있군요. 안전운행 하십시오. 8761님 경원님 내일 생방송이라고 하셨는데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본투표 관리관으로 일하게 되어 바쁘고 정신 없을 예정이에요. 새벽 3시 30분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야 하는데 잘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알람을 여러 개 맞춰놔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무 일 없이 선거가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 선거 업무 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세요 하고 사연 주셨어요. 와, 중요한 일 하시네요. 새벽에 3시 30분에 일어나시려면 오늘 좀 일찍 주무셔야겠는데요. 그 관리 잘 하시고 내일 투표장에서 애써 주시고요. 여러분도 사전투표 아직 못 하신 분들은 내일 꼭 본투표 하십시오. 8761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곡으로 이소영님이 장미들이 지고 있네요. 아쉬워요. 배트 미들러의 더 로즈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끝곡으로 더 로즈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우아조 내일 생방송으로 만나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출근길인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 진출로를 앞두고 하위차로에서 추돌사고 차량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로는 천호대교부터도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반대 잠실 쪽 행주에서 양화 또 여의상 하류 부근과 반포에서 영동대교 사이 강남권으로도 속도 뚝 떨어집니다. 동부간선으로 의정부 쪽 월릉교에서 동부간선 도로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으로 녹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살펴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사고는 계속해서 빗길은 경남권에 집중돼 있는데요. 남해선 순천 쪽 김해터널 부근 4차로와 서울 쪽 경부선 양산 졸음 쉼터 부근으로 각각 빗길 사고 정체 남아있고요. 부산 외곽고속도로 창원 쪽 금정산 터널 한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 이 터널 중간 지점부터 꽉 막힌 정체가 이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누구든 1년 365일 내내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죠. 뭘 해도 가뿐한 날이 있는가 하면 잠을 푹 잤는데도 자꾸 졸리고 잘 쉬었는데도 피곤하고 팔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면서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는 날도 있어요.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 한다는 건 컨디션 좋은 날과 나쁜 날 사이의 격차를 줄여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체력과 컨디션이 너무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지금 컨디션 좋다고 너무 무리해서 과욕을 부리지 않아야 우리는 들쑥날쑥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좋은 노래로 아침의 기분과 컨디션 딱 좋은 상태로 관리해보자고요.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